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7월 2일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조영남의 물레방아 인생 함께 들었습니다. 뭐든 자꾸 쌓아두면 그게 다 짐이 되죠. 아깝다고 자꾸 버리지 않는 것도 일종의 미련이고 욕심인데요. 일단 버리고 나면 홀가분해지는 느낌이 참 좋으니까 안 그래도 더운 여름 꽉꽉 채우려 하지 마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잘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1052님 사연이에요. 현미님, 우리 동네 장수군 개북면은 8월 14일, 8월 15일 이틀 동안 개북면에서 수박, 토마토 축제를 해요. 축제 준비를 위해서 여성 단체 회원들 50여 명이 내일 꽃 심기를 합니다. 아, 지역의 예쁜 모습 보여주기 위해 모이는 우리 여성 단체 회원들 화이팅입니다. 장수군에서는 축제를 많이 하네요. 그죠? 저는 그 장수군, 장수 사과도 유명하고 한우도 유명한데 여기에 또 수박 토마토 축제까지 아주 좋은 구장입니다. 네, 1052님 여성단체 회원분들 화이팅입니다. 1052님께

커피 한잔 드릴게요. 박영숙님, 이상번의 꽃나비 사랑 청해 주셨어요. 6702님, 서른도의 춘자야 청해 주셨네요.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철구님 사연 만나볼게요. 현미누님, 저는 50대 중반 회사원인데 우연히 들은 샹송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오, 샹송. 그래서 요즘 틈틈이 프랑스어 배우고 있는데 오, 어렵지만 너무 재미있어요. 프랑스어 하는 중년의 신사 좀 멋지죠? 크. 50대 중반. 네, 이철구님. 멋있는데요? Bonjour. 네. Mademoiselle. 뭐, 이렇게. 네. 멋있을 것 같아요. 샹송. 원어로 부르면 정말 멋있는데, 우리 선배님들 중에 뭐, 이미배 선배님, 뭐, 아주 너무 멋진 노래들 잘 부르시죠. 좋죠. 이철구님, 파이팅! 커피 한잔 드릴게요. 박윤성님? 께서는요, 현미 언니, 저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빨래도 돌려야 되고요. 친구랑 여름 이불 사러 가야 되고요. 딸아이가 반찬 떨어졌다고 해서 밑반찬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고요. 오, 제습기가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야 되고. 아무튼, 마음이 바쁘네요. 러브레터만 듣고 나서 부지런히 움직일 거예요. 그렇군요. 어휴, 바쁜 하루. 박윤성님, 이런 날 있어요. 정말.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 가짓수가 많아서 하루 종일 뭐 약간 벅참? 네, 지치지 마세요. 깐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이종철님, 박상규의 꿈동이 청해 주셨네요. 오랜만에 들어요. 이종철님 감사합니다. 신청곡. 그리고 최미수님께서는 박경애의 나 여기 있어요 청해 주셨습니다. 두 곡 같이

0: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최학규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주말이면 우리 집에서는 어김없이 한바탕 보물찾기가 벌어집니다. 올해 93세이신 어머니는 신었던 양말, 속옷을 꼭꼭 잘도 숨겨놓으십니다. 소파 밑에, 침대 틈새에, 베란다 화분 사이 등등 숨겨놓는 곳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치매를 앓으시는데 원래 성격이 꼼꼼하셨듯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물건들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잘도 숨겨놓으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기시니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 어머니가 숨겨놓으신 물건들을 기가 막히게 잘 찾는 달인은 바로 유치원에 다니는 저의 손녀입니다.
1: 여기 왕할머니 양말 찾았어요.
0: 손녀딸이 이렇게 어머니 물건들을 찾아내면 저는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요. 그럼 손녀딸은 마치 보물찾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신이 나서 집안 이곳저곳을 뒤지며 할머니의 물건을 찾아냅니다. 어머니는 귀한 것들을 가방 속에 간직하시는데 손녀딸은 그런 할머니의 가방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가방 속을 열어보면 그것은 그야말로 만물상자입니다. 색이 바래고 손잡이가 낡아 끊어질 듯한 가방 속에는 어머니가 새색시 때부터 사용하던 참빗이 들어있고요. 달아서 뭉뚝해진 비녀도 있고 가운데가 움푹 패인 골무도 들어있고 말로만 들었던 동백기름, 동동구루무도 간직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오랜만에 보아서 신기한 물건들이니 손녀딸의 눈엔 더 신기하겠지요. 증조할머니 가방 속에서 비녀를 처음 본 손녀는 물었습니다. 왜 왕할머니 가방에 젓가락이 들어있어요? 그런 손녀딸의 질문이 재밌어서 웃으며 비녀의 쓰임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순간 어릴 때 비녀를 곱게 꽂고 계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괜히 뭉클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때 묻고 냄새가 밴 참빛과 비녀가 참 좋습니다. 그 물건들을 보면 어머니의 젊은 시절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우리 손녀에게도 물려줄 생각입니다. 지금은 기억력이 흐려져서 아들, 딸, 손녀도

못 알아보는 어머니시지만 밥을 잡수시고서도 밥 안 주냐고 하시는 어머니시지만 물건을 자꾸 이곳저곳에 감춰두는 어머니시지만 저는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제 곁에 계셔주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나훈아의 어머니였습니다. 기억을 잃어가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지내시는 게 결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어머님을 위하고 챙겨드리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어머님 기억이 사라지는 속도가 조금은 더 느려질 것 같은데요.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최학규님 마음이 참 우리 모두를 찡하게 만드는 사연이었네요. 저도 앞으로 어머님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요. 오늘 사연 주신 최학규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

주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1134님 신청곡 주셨네요. 송창식의 선운사. 아 좋아요. 그리고 왕소연의 인생은, 이 노래는 정광호님의 신청곡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7854님 사연이에요. 현미님 혹시 보리수 열매 아시는지요? 저희 시댁이 여주인데 거의 일주일마다 내려가거든요. 근데 세상에 보리수 열매가 일주 만에 어찌나 많이 익었는지 정신없이 따서 시골 항아리에 보리수 진액 담아놓고 왔답니다. 너무 맛있어요. 와우. 보리수 열매 알죠? 네, 이맘때. 그렇군요. 이게 잘 익으면 달고 약간 새콤한 맛도 나고. 예. 아, 그렇군요. 얼마나 많이 열렸길래 보리수 시골 항아리에 진액을 담으셨대니 참. 7854님. 네.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아, 저는 얼마 전에 뭐죠? 오디. 네. 오디 선물 받았어요. 많이 따서 저를 주셨는데 좋더라고요.

6262님께서는 현미님, 저희 공장은 엘리베이터 관련 전선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오, 요즘 발주서가 많이 줄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도 버티면 잘 견뎌내고는 있지만 버티면서 마음은 무겁고 힘은 드네요. 그래도 매일 아침 러브레터 들으면서 힘을 가져봅니다. 엘리베이터 관련 전선 가공이면은 왜 어쩌다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거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 굵던데 이런 그 전선들이. 아, 그렇군요. 1962님 화이팅입니다. 네. 이것도 다 경기, 요즘 경기랑 또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어쨌건 응원해 드릴게요. 화이팅.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노래 들어요. 윤태성님 신청곡 배호의 영시의 이별, 그리고 5702님 사람과 나무의 쓸쓸한 연가 정해주셨고요. 송재근님께서는 방주연의 자주색 가방 신청해 주셨습니다.

0: 권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권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예민해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이 노래 들으면서 네, 잠시 후 2부에서도 다시 만나요.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

0: 김민석 센터장입니다.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 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장맛비 대신에 소나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에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경북권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입니다. 안성맞춤 휴게소 부근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금광 3터널 부근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평택 쪽으로는 청북 부근에서 서평택 분기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작업 여파를 받는 곳들도 있는데요. 청주 영동고속도로 청주 쪽으로는 회인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이고요. 영산 부근에서 차선 작업하고 있습니다. 2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창녕 부근에서 현풍 분기점 쪽으로는 청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작업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팀의 사랑합니다 함께 들었어요. 192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국님께서는 반갑습니다 현미씨. 저는 현미씨보다 4살이 많습니다. 원래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현미씨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현미씨가 틀어주는 노래들도 모두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여러 라디오 들어봤지만 현미씨 방송에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근데 제가 현미씨를 너무 좋아하니 아내가 심통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아내가 심통을 부리는 것을 보면 살짝 귀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내 앞에서 현미 씨가 좋다고 더 많이 말합니다. 아유, 4살 차이면 맞아요. 제가 궁합도 안 보고 결혼했습니다. 우리 애기 아빠가 네, 4살 위 닭띠 맞죠? 조민국님. 그렇군요. 맞아요. 아유. 근데 살짝 심통을 부리시는 그 2살 많은 아내분 저도 귀여운데요. 네, 얼마든지 네, 그 귀여운 모습 보기 위해서 저를 네,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에이, 참. 조민국님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아유,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연이에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 반가운 추억의 노래들 함께합니다. 마음 푸근해지는 사연과 노래들 2부에서도 즐겨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오탁번 시인의 벼랑입니다. 동창 문상 가는 날은 살아있는 동창들 얼굴 보러 가는 날. 죽은 사람 이야기는 짧게 나누고 산 사람 이야기는 길게 나눈다. 생애의 구비마다 아찔한 클라이맥스와 뜻밖의 해피엔딩은 다 있다. 구붓구붓한 어깨 흔들며 병하고 동무하는 이야기에 국밥이 식는 줄도 모른다. 송년회 때 꼭 만나자. 장례식장을 나오며 말은 하지만 연말이 되기 전에 너나 내가 문상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다들 생애의 벼랑에 서서 하나마나 한 소리 잘도 하노나.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김철민의 알듯 말듯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선 오탁번 시인의 벼랑 함께 했는데요. 한때는 주위에 결혼 소식이 더 많이 들려왔었는데 나이를 먹고 어느 순간부터는 부고를 전해 들을 때가 점점 더 많아지죠. 물론 마음이야 천년 만년 다 같이 지금처럼 지내고 싶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요. 이제는 먼 앞미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마주하고 지금 얘기하는 즐거움을 더 많이 가져보자고요. 백영진님, 한영애의 여울목 정해주셨고요. 신명자님, 3009님, 심수봉의 비나리 정해주셨어요. 윤신혜의 열애는 많은 분들께서 정해주셨는데요. 유창호님, 권미숙님, 1340님, 그 외에 많은 분들께서 듣고 싶으시다고요. 네, 오늘 들려드립니다.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세요. 8777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현미님, 좀 아팠던 남편 운동시키느라 돗자리에 도시락 싸서 같이 산에 다니는데 남편은 몸이 좋아져서 다람쥐같이 날아다니는데요. 몸이 가벼워졌나 본데 내가 오히려 해롱해롱 땀 엄청 흘리고 이젠 제 체력이 딸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샤워 싹 하면 기분 최고예요. 러브레터 가족들도 오늘 하루 화이팅이에요. 8777님, 네, 아주 매일 산에 다니세요 그럼? 좋으시겠습니다. 아,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잔 드릴게요. 1513님께서는요,

현미님, 저는 워킹맘인데요. 지난주에 정직원 제안이 들어왔는데, 오, 육아를 생각하니 정직원 시간대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주 출근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제 자신이 한없이 바보 같아 보입니다. 오늘따라 어디에다 털어놓고 싶어지네요. 일도 하고 싶지만 아이 키우는 것이 만만치가 않고 육아맘도 워킹맘도 대한민국 부모님들도 화이팅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정직원 그 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엄청 노력을 하고 해도 안 된 기회가 안 오는데, 1513님 아이 때문에 참 또 기회를 또 그냥 온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쵸?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러시나 봐요. 주위에 아이를 좀 맡기고 할 그럴 상황도 안 되시고 하나 본데, 아이고, 제가 화이팅 외쳐드릴게요. 네, 화이팅.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이거. 7749님, 남진의 이력서 노래 정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4610님, 진혜성의 사랑반, 눈물반 정해 주셨습니다. 이어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한복남 씨는 가수와 작곡가로 사랑받으면서 도미도 레코드를 만들어서 여러 가수들의 앨범을 제작했고요. 한복남 씨의 아들들도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아서 한 명은 작곡가가 되었고 또 한 명은 가수가 되었죠. 한복남 씨의 장남이었던 한정일 씨는 작곡에 재능이 뛰어났고요. 막내 아들인 한정호 씨는 차라리 꿈이었으면 이라는 곡으로 데뷔했는데요. 원래 한복남 씨는 장남인 한정일 씨가 음악하는 것을 말리려고 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작곡한 노래를 듣고 나서 청출어람이란 말처럼 아버지인 자신보다 아들의 작곡 실력이 더 낫다고 인정했고요. 그래서 노래를 즐겁게 하라는 의미로 한정일 씨에게 하기송이라는 예명을 직접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생 때부터 뛰어난 작곡 실력을 인정받았던 작곡가 하기송 씨는 20살 때 첫 번째 데뷔곡을 발표하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당대 최고의 가수였던 황금심 씨의

제주 비바리입니다. 황금심씨는 1952년 제주도에 관한 노래인 삼다도 소식을 불러서 크게 히트했고요. 1959년에 또다시 제주도를 소재로 한 제주 비바리를 발표해서 또 한 번 사랑을 받으면서 이 노래의 인기에 힘입어 다음 해인 1959년에는 제주도 넋두리라는 노래도 발표했습니다. 1958년 차경철 씨가 작사하고 하기송 씨가 작곡한 황금심 씨의 제주 비바리는 님을 기다리며 고향인 제주도에서 전복을 따는 제주 비바리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비바리는 아가씨를 뜻하는 제주도의 방언이죠.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제주도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과 섬처녀의 외로움이 아련하게 울려 퍼지는 제주 비바리. 지금부터 꾀꼬리 같은 황금심 씨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해 보시죠.

주현미의 러브레터. 3409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자 심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감자 캐서 박스 작업합니다. 우! 당진!

해나루 감자 겁나게 많나요. 더군다나 무농약 감자랍니다. 비록 더워도 올해 첫 수확품이니 기대됩니다 하셨는데요. 막캔 감자 정말 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요. 당진 해나루 감자 기억하겠습니다. 3409님 첫 수확품 아마 정말 잘 농사 잘 지으셨을 것 같아요.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자 지금 제철이라서 많이 먹어야 되는데. 서동규님 신청곡 고병희의 그때는 잘 알지 못했죠. 같이 들을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

0: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대학교.
7: 7월 2일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은 강산애의 와그라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좋은 노래, 따뜻한 사연 함께해서 행복했고요. 내일 아침에도 우리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강 동쪽의 정체가 긴 편인데요. 두 길 모두 작업 여파가 더해졌습니다. 강변문은 방화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양화에서 동고대교 쪽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남 쪽에 올림픽대로 반포 부근 5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정체는 여의교 부근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방화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는 차가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작업 정체가 이어지는 곳들이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동둔내 하이퍼에서 나들목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역시 강원권인데요. 부산 쪽으로 만정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는 회인 부근에서 작업 정체 살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이고요. 현풍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차선 작업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8636님이 주셨습니다. G-Park, 저도 있어 보이게 살고 싶은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실력, 센스, 내공, 지덕체 뭐가 됐든 간에 망고의 진리죠. 있어야 있어 보이고 없으면 없어 보입니다. 가짜 마음 금방 들통나고요. 가짜 웃음 청취율로 돌아옵니다. 예. 자, 12년째 한결같이 진정성 있는 웃음만 추구하는 박명수의 라디오쇼. 오늘도 변함없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카니발이 부르네요. 그녀를 잡아요.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7월 2일 예 목요일입니다. 아, 있어 보여야 된다. 예, 뭐가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만족이 중요한 겁니다. 겉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의 만족, 아, 뭐가 진정한 부자인지, 마음의 부자가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목요일, 오늘은요, 스페셜 전설의 고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이분,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후배인 저한테 한결같이 존댓말로 대우를 해주셨고요. 제가 예전에 이분의 그 색소폰 연주로, 예, 한때 신인 때 굉장히 많이 웃겼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스타 배우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작가로 거듭난 차인표 씨.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에라, 에라. 예전에 그거 해가지고 욕 많이 먹었어요. 하지 말라고. 예, 오늘 안 할 겁니다. 아직 안 오셨나? 오기 전에 해야지.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차인표 씨가 본인한테 딱 어울리는 연극으로 돌아오셨다는데 어떤 작품인지 한번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전설의 고수 차인표 씨 모시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자, 드디어 대한민국 50대 몸짱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2024년 천, 2025년 유준상, 그리고 오늘 이분이 오셨습니다. 예, 두 번째 손가락을 흔들며 대한민국 여심도 흔들어버린 스타 배우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작가로 우리에게 귀감, 공감, 자부심을 주는 귀공자 차인표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예. 네.
1: 소개를 분에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무슨 말씀이세요? 더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예. 좀 이제 성공한 작가가 되셔가지고, 네. 좀 방송에서 좀 그, 좀 이렇게 좀 무겁게 하시는 거 아닌가. 예. 네. 저희가 예능 방송이기 때문에. 아, 예.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네. 예전에 배우, 지금도 막 배우를 하시지만, 네. 이제는 좀 세계적인 그런 작가의 저 반열을 서셨는데, 네.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1: 네. 너무 예. 이렇게 축혀 세워주셔서 감사한데, 뭐 예. 예. 그냥 성공한 작가는 아니고요. 그냥 예. 그냥 뭐 그 소설을 예. 연달아서 쭉 쓰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예.
1: 너무 잘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0: 네. 아, 원래 저 꿈이 원래 작가는 아니었잖아요.
1: 네, 배우로 쭉 살다가 네, 네. 어느 순간에 좀 아, 또 다른 것도 좀 해보면 어떨까 예, 이렇게 예, 예. 틀에서 벗어나 볼까
0: 예.
1: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소설에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0: 그, 네. 글재주가 좀 예전부터 있으셨어요?
1: 아니요, 몰랐어요. 만약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예. 지금까지 아마 모르고 살았을
0: 아~
1: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네. 도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신 거군요.
1: 그렇죠, 해보니까 아는 거죠.
0: 네. 예, 네. 아 진짜 대단합니다. 예, 네. 늦었지만.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차인표 없이 저희가 대대적으로 다루었던 2025년 황순원 문학상 신진상.
1: 네, 예, 예.
0: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1: 그때
0: 감사합니다.
1: 정말 예. 너무 감사했어요.

0: 말씀이세요.
1: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0: 안녕하세요. 재미입니다. 뭐가 대단하세요? 네. 당연히 대단하시죠.
1: 네. 그렇게 성대모사도 너무 감사하고. 예, 예. 예전에는 그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약간 뭐 거북한 건 아니지만.
0: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아서.
1: 약간 살짝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성대모사까지 박명수 씨가 해주셨구나. 예, 예, 예. 고맙다. 이런 생각이
0: 들어요. 그때는 들려가지고. 저 온 나라의 개그맨이 차인표 형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허재가 되니까 하는 거지. 네. 그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좋으면 왜 하겠습니까?
1: 그러게요. 예. 그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0: 지금도
1: 네.
0: 하는 사람 있나요? 지금도?
1: 없어요.
0: 저만 하는군요.
1: 가끔 해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차인표 우리 선배님은 저랑 좀 공통점이 좀 있는 게 네. 93년 MBC 공채.
1: 그러게요.
0: 저도 네. 93년 네. MBC 공채. 네.
1: 우씨.
0: 예, 예, 예, 예, 예. 예. 그것도 네. 기억하고 네. 계시네요. 그때 장동건 씨도 동기 아닌가요?
1: 장동건 씨가 저보다 1년 선배였어요.
0: 아, 선배였구나. 네.
1: 나이는
0: 아.
1: 저보다 어린데.
0: 이상하다. 네. 내가 93년도에, 아, 그랬군. 선배셨고. 네. 같이 저랑 들어왔군요.
1: 네,
0: 예, M본부에.
1: 네.
0: 예, 예. 네, 그때 그 사랑을 그대 품안에
1: 네.
0: 가만히 다가와
1: 디리리라
0: 네. 이거 때문에 네. 진짜 색소폰 그거 진짜 그거는 평생 차인표 선배님은 그걸 잊을 수 없죠.
1: 그럼요. 비록 제가 색소폰을 직접 불진 않고
0: 예, 예.
1: 싱크만 했지만
0: 예, 예.
1: 네,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분들이 예. 진짜 색소폰을 불게 되셨죠.
0: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네. 차인표 선배님이 그때 가장 최고의 전성기 아니었습니까?
1: 아, 그럼요. 저는 이 인기가 막 벼락스타가 돼서 예, 하나쯤에 예. 예. 인기도 생겼지만
0: 예.
1: 그보다 이제 저 아내가 생겼잖아요.
0: 예, 예, 예. 예.
1: 그 여자 주인공이랑 진짜로 결혼을 했으니까
0: 예, 예, 예, 예.
1: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0: 예, 예, 예. 예. 가장 또 큰 득이 바로 신에라 씨를 만난 거 맞죠?
1: 그러니까요.
0: 예, 네. 예, 예.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1: 아, 그럼요. 당연한 거는. 네.
0: 아, 그거는 이제 어떻게 받아드시는지 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1: 네.
0: 당연한데.
1: 네.
0: 예. 아, 그때 그 만난 인연이 진짜 지금은,
1: 그럼 30년이 넘었네요.
0: 30년이
1: 네.
0: 넘었는데, 예. 아, 결혼하신 게 한 30년 된 거예요, 그러면?
1: 31년.
0: 와. 네. 아, 그렇군요.
1: 시간이 예. 정말 빨리 갔어요. 네.
0: 시간 진짜 빠르다는 거 느끼세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예, 예. 아무튼 저 두 분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저 사시는 모습은 많이 저 우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예, 그때 신혜라 씨는 진짜 거의 책받침에 나오는 그
1: 네, 약간 캔디 같은 그런
0: 그렇죠.
1: 이미지죠.
0: 그렇죠. 예, 예. 한국의 뭐였더라? 한국의
1: 비비케이츠.
0: 비비케이츠. 비비케이츠. 맞아. 똑같아. 그때 난리였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차인표 싫어했잖아.
1: 아, 왜요?
0: 왜냐면 신혜라 씨 뺏어가가지고.
1: 아, 그렇군요.
0: 내가 좀 화가 많이 났어요.
1: 만약에 제가 안 뺏어갔으면은
0: 예, 예.
1: 박명수 씨랑.
0: 아니, 아니, 아니. 네. 그럴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네. 그때 이제 진짜 한국의 BBK였잖아요.
1: 네.
0: 근데 진짜로.
1: 제 아내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어요.
0: 뭐라고요? 네.
1: 요즘 BBK 사진 봤냐고.
0: 네, 네.
1: 그래서 아니, 못 봤는데 그랬더니 한번 보라고.
0: 왜? 네? 왜? 보셨어요?
1: 자기가 더 낫다는 얘기 아닐까요? 아마.
0: 예, 그렇죠. 이제 피비캐치
1: 지금은 본인이 더 낫다 예, 이 얘기를.
0: 피비캐치나 신혜나 씨나 얼추 비슷한 나이일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예, 예. 이제 본인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
0: 신혜나 선배님은 네. 얼마 전 나오셨는데 똑같구만.
1: 피비캐치도 아직 괜찮?
0: 아니, 옛날 사진 옛날 요즘 거 없어요. 예. 아직 저 갑자기 괜찮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1: 예. 아, 그러네요.
0: 예, 예. 옛날 사진인데
1: 안 괜찮습니다. 네.
0: 안 괜찮습니다. 예, 예. 아유, 재밌다. 그, 어떠세요? 그때 저 글로서,
1: 네.
0: 소설로서 이번에 2024년에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1: 네, 그게 첫 번째 소설이었죠.
0: 이 소설
1: 네.
0: 잠깐만 좀 소개해 주세요. 예.
1: 네, 원래는 네. 2009년에 발표한 저의 첫 번째 소설이었어요.
0: 아, 2009년이에요. 네. 예.
1: 근데 그 소설이 10년 지나서 너무 안 팔리길래.
0: 안 팔려요?
1: 출판사랑 이야기해서 이제 예. 절판을 시켰는데.
0: 진짜?
1: 네, 그리고 한. 2년, 3년 있다가
0: 예.
1: 이제 청소년들이 좀 더 봤으면 해서 이렇게 작게 해서 다시 출간을 했는데,
0: 했는데.
1: 그 소설이 또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그 영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0: 예.
1: 먼저 그 어떻게 그
0: 옥스퍼드 대학교
1: 네
0: 예.
1: 거기에 이제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0: 그렇지,
1: 한국
0: 그렇지.
1: 분이세요.
0: 예예예. 예, 예.
1: 네 아주 뭐 소수의 학생들이지만 그 학교 학생들에게 교재로 쓰고 싶다.
0: 예예. 예.
1: 네, 그것을 허락해 주겠냐 해서
0: 예.
1: 네, 2년이 돼서 예. 제가 가서 특강도 하게 되고 그랬죠.
0: 네. 원래 영어를 또 잘하시니까.
1: 아니, 잘 못합니다. 잘 못하지만 그냥 떠듬떠듬 했고요.
0: 뭘 못해요? 잘하잖아요. 미국에서 왔잖아요. 아니,
1: 미국에서 왔다고 다 잘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0: 왔으니까, 그러면 뭐 네. 미국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겠죠.
1: 하여튼 뭐 성의껏 준비해서 했어요.
0: 예, 네. 근데
1: 이제 제 소설만 한국 교재가 아니고
0: 예.
1: 가서 봤더니 이렇게 뭐 구운 멍도 있고

0: 엄마를 부탁해도 있고 예, 예. 조금씩 발췌해서 예. 교재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1: 아.
0: 그러니까 저만 뭐 이렇게 제 소설만 뽑힌 건 아니에요.
1: 예, 예, 예. 그래도 이제 너무 이거 좀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을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은 진짜 막 난리가
0: 그렇죠.
1: 아니라면서요.
0: 그러니까 결국은 한류의 힘 때문에 저도 그냥 업계에서 간 게 예. 아닌가 싶어요.
1: 사실은.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또 옥스퍼드에서 말씀은 겸손하게 하셨지만 영어로 다 강의를 하셨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저 전해지고 있어요. 예. 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쓰시게 된 힘이 뭡니까? 그럼 힘이.
0: 아무래도 그래도 기다려주는 독자가 한두 예. 명이라도 있었다는 것.
1: 예, 예. 예.
0: 뭐 가깝게는 제 아내가
1: 예.
0: 네, 기다려줬고
1: 그
0: 제 어머니가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또 몇몇 안 되는 독자분들이었지만 서평도 올려주시고 다음 작품도 기대해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응원해 주신 것들이 사실은 포기하고 싶을 때 마지막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지켜봐 줄 관객이 필요하잖아요.
1: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0: 그럼요. 이게 잘 안 팔리고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이게 왜냐하면 소설이
1: 예, 예,
0: 한 권
1: 예.
0: 쓰려면
1: 예,
0: 몇 년 걸려요.
1: 오.
0: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되게 부자연스러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텅 빈 모니터를 보면서.
1: 맞아요.
0: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썼는데 뭐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라지면 이제 자책감도 들고 뭐 자괴감도 들고 이러는데 그럴 때 이제 힘을 얻는 것이 그래도 기다려주는 한두 사람이 있다. 네. 이것이 참 큰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관객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뭐 상도 받으시고 이제 성공한 어떤 작가의 모습으로 이제 계속 발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장 작가로서 좀 굉장히 좀 보람될 때가 언제였을까요? 최근에?
0: 독자분들 만날 때죠.
1: 독자분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독자분들이? 예.
0: 우선은 이제 박명수 씨나 저나 대중 연예인이잖아요.
1: 그렇죠.
0: 오랫동안 진짜 한 평생을 대중 연예인으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사실은 대중이 제각각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책을 내고 독자와의 만남을 하면 한 소수의 독자분들을 만나니까 아,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그동안 잘 살았던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고 거기서 생기는 어떤 감사 또 반가움이 있습니다.
1: 아, 네. 예. 한 분 한 분의 독자가 참 소중하다는 그런 말씀을
0: 맞습니다.
1: 해주셨고
0: 네, 한 분 한 분의 인격체로 느껴지는 거죠. 네.
1: 원래 그럼 차인표 씨의 팬들이 독자가 된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차인표는 잘 모르지만 글을 보고 차인표를 더 좋아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0: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좋겠습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1: 그 독자들이 굉장히 연령층이 좀 폭이 넓겠네요. 젊은 친구들도 있고.
0: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네네. 그 소설은.
1: 네.
0: 어쨌거나 청소년이나 좀 초등학교 고학년들 상대로 쓴 거기 때문에
1: 예.
0: 조금 어린 층들이 독후감도 써서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1: 진짜로 그거 보면 진짜 감개무량하시겠어요.
0: 뿌듯하죠.
1: 예, 예. 얼굴이
0: 감사하고
1: 지금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세요. 예, 예.
0: 메이크업 하고 왔습니다.
1: 예, 예.
0: 뵈려고.
1: 예. 아니 근데 저는 차인표 형님을 되게 저 배우로서도 좋아하고 예. 좀 작가로서의
0: 예.
1: 모습은 뭐 본인이 워낙 또 그쪽으로 또 좋아도 하시고 꿈도 있지만 좀 배우로서의 모습을 좀 계속 좀 안방극장이나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OTT에서 좀 보고 싶은데
0: 네.
1: 활동을 좀 하고 계시는 거죠?
0: 네, 그 크로스2라고요.
1: 네.
0: 그 영화 한 편 찍었고요.
1: 예,
0: 이제
1: 예.
0: 아마 올 크리스마스 때 개봉할 거고
1: 네, 네.
0: 또 뭐 독립 영화 촬영한 것도 있고
1: 아, 계속 하시는군요.
0: 네, 그리고 이번에 연극도 하고
1: 아, 연극 얘기 잠깐 할게요. 그러면
0: 네.
1: 연극 어떤 이번에 연극 하시는 거예요?
0: 네.
1: 34년 만에 처음으로 연극을 합니까?
0: 33년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1: 예, 예, 예, 예.
0: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영화 보셨죠?
1: 예, 예, 알아요.
0: 네, 그
1: 예. 선생님.
0: 네,
1: 예.
0: 네, 키팅 선생님 역할이고요.
1: 아~
0: 이번에 한국에서 초연을 해요.
1: 초연이에요?
0: 네,
1: 예.
0: 그 프랑스에서 먼저 2년 전에 해서
1: 네.
0: 아주 큰 좋은 반응이 있었고요.
1: 예.
0: 그래서 한국에서 초연을 하는데 저한테 감사하게
1: 예.
0: 역할 제안이 와서 하게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오디션을 본 게 아니고 역할이 제안이 왔나요?
0: 그 부분이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죠.
1: 뭐,
0: 가서 지금? 봤더니
1: 예.
0: 학생들은
1: 예.
0: 그 배역 따려고 몇천 명씩 와서 오디션을 봐서 들어왔더라고요.
1: 그렇구나.
0: 근데 저랑 오만석 씨랑 연정훈 씨가 세 명이 키팅 선생님 역할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보니까 우리 셋만 오디션을 안 받고
1: 그 세 분은 저기 프로페셔널이잖아요.
0: 그래도 예, 예. 그래도 예 조금 죄송한 부분.
1: 그럼 오디션을 보던 거야 지금이라도.
0: 네? 아니 지금 떨어질 것 같아요 보면.
1: 아니 차인표가 네. 떨어지면 누가 붙어요?
0: 네. 오만석 씨는 붙을
1: 예,
0: 것 같고.
1: 예, 예.
0: 연정훈 씨랑 저는 약간.
1: 아 그래요?
0: 네 아슬아슬할 것
1: 그러면
0: 같아요.
1: 그러면 이제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 역할을?
0: 네 그렇죠.
1: 경쟁이
0: 네, 트리플.
1: 좀 경쟁 아니에요?
0: 이게
1: 예,
0: 저는
1: 예.
0: 연극은 그냥 순수 예술일 거라고 생각을
1: 예,
0: 했는데.
1: 예, 예, 예.
0: 표 티켓이 오픈되는 순간에
1: 그렇지, 그렇지.
0: 어떤 사람 공연이 더 표가 많이 팔렸는지가 탁 그냥
1: 그러니까
0: 만천하에 공개가 되더라고요.
1: 왠지 좀 그런 게 좀 부담되죠. 솔직히
0: 부담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때문에 잠을 못 자고
1: 아이고.
0: 진짜

0: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뭐 예. 저도 잘 돼야 되지만 예. 형으로서 다들 잘 예. 돼야 되니까.
1: 예, 그럼요.
0: 포스터를 붙이러 다닐까 그 생각도 요즘 네, 하고 있습니다.
1: 티켓이 오픈이 됐나요?
0: 오픈됐습니다.
1: 결과는 네. 어떻습니까? 누가 앞서 이런 얘기는 네. 두 분도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네. 좀 이렇게 나쁘지 않나요?
0: 초성으로 얘기할까요?
1: 편하게 말씀해. 좀 관계 나쁘진 않나요 지금?
0: 네, 차인표 아주 좋아요. 아, 네, 너무 감사하게도.
1: 예, 예, 예.
0: 네, 네. 네, 그 어떤 시인이 말했죠. 장미꽃 기회가 있을 때 장미꽃 향기를 맡으라. 네, 기회가 있을 때 예. 공연 빨리 예매하셔서 아, 예. 네, 와서 보십시오.
1: 어,
0: 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표정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뭐, 나머지 우리 저, 우리 두 분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제가 또 좋아하는 분 친하기 때문에.
0: 아, 그러시죠.
1: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네, 하고요. 네. 죽은 시인의 사회잖아요. 그죠?
0: 네.
1: 연극 제목이.
0: 네.
1: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인이 나오니까 시집 낼 생각 없어요. 시집.
0: 시집. 아, 좋네요.
1: 시집을 내실 생각이
0: 박명수 씨 시집 내셨었어요?
1: 아, 저는 그건 안 내셨어요. 못 내요. 시집을 아, 내시든지 시집을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좀 골라주세요. 지금 빨리.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 있으세요?
0: 다음 생에는 한번 시집을 가보도록. 네.
1: 그러니까 시집은 생각 없어요? 시집은?
0: 시집이요?
1: 네, 시는 어때요?
0: 마음에 더 이렇게 저를 울리는 단어들이 차면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아, 네. 그게 차면?
0: 네. 그 지금 뭐 그냥 의무적으로 낼 수는 없는 거니까.
1: 아,
0: 네.
1: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됐을 때.
0: 그렇죠.
1: 뭐 시집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또 작품도 할 수 있는
0: 거고. 배워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삶에서.
1: 예, 예. 네. 한때 차인표는 몸짱으로 대한민국을 네. 진짜 흔들어 놨잖아요.
0: 네.
1: 우통도 많이 벗으시고. 네. 방송에서.
0: 네.
1: 지금 몸 상태 어떻습니까?
0: 지금 요즘 그 PT 받고 있어요.
1: 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네. 그 몸짱 차인표가 계속 네.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0: 뭐 나쁘지 않습니다.
1: 아, 네. 네. 왕자 있나요?
0: 아니요. 아. 아니, 그건 이제 만들고 싶으면
1: 보기 안 좋네요. 예,
0: 그걸 만들려면 얼굴까지 같이 아. 더 마르니까.
1: 네. 차인표는 항상 왕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0: 아유.
1: 아 이건 굉장히 네, 지금 좀 그 네. 기자분들이 많이 쓰겠네요. 차인표 이제 왕자 없어. 예.
0: 하지만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예, 돌아올 거예요.
1: 그러나 네. 바로 만들 수 있을 정도니까 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아무튼 이번 작품에서 좀 뭔가 달라진 차인표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된 기존의 차인표를 볼 수 있는 겁니까?
0: 저희가 5월 중순부터 네. 지금까지 거의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더니 예. 아, 이렇게 한 작품에 반복해서 여러 명이 모여서 연습한 적이 있었나? 아, 이것이 연극의 묘미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0: 한번 연습실 갈 때마다 예. 1년씩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제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나고.
1: 즐거워요. 즐거워. 가는 게 즐거워.
0: 네. 그래서 지금 한 27살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음 예. 상태가. 네,
1: 그건 아닌 것 같은데. 42세. 예.
0: 아, 예. 42세도 괜찮,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네.
0: 그래서 이 연극을 통해서 까르페디엠이라고 하잖아요. 현재를 네. 붙잡아라.
1: 네. 네. 아~ 네.
0: 그 정말 자신만의 독창적인 하루를 사는 그런 어떤 용기와 희망들을 많이들 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저 우리 차인표 씨가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요.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부 여기서 마감을 할게요. 네. 오랜만에 최진영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을 그대 품 안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9: 자, 우리 작가 선생님 최인표 선생님과 함께하고 예, 있습니다. 작가 선생님, 예예. 예. 어떻게 부르면 좋아요? 예예. 예. 호칭이 저 우리 최인표 작가 최인표 작가님, 배우님,
10: 인표 씨 그러세요?
9: 인표 씨. 네. 어, 최인표 씨가 하루 아침에 작가가 된 게 아니고 네.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20년 동안 매일 일기를 쓰셨습니까?
10: 네, 일기 쓴 지 한 20년 정도
9: 넘었네요. 네. 그리고 항상 밤 11시에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난다. 맞습니까?
10: 이제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예. 네,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못 할 때가 있고요. 예. 근데 일기는 저를 일기를 아침에 써요.
9: 아, 일기를 아침에 쓴다고요? 네네. 왜요?
10: 그러니까 그 전날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적고 그다음에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뭐 어떤 작은 뭐 다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정 체크라도 한 번씩 하면서 일기 적습니다. 네. 오늘 일기장에는 명수 씨 이름이 나왔습니다.
9: 아, 그래요?
10: 네, 그리고 박명수 씨의 라디오를 듣는 많은 애청자분들에 대한 생각도 떠올렸어요.
9: 예, 예. 네. 그 주위에 좀 얘기를 들어보면 차인표 선배님은 참 좋은 사람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화를 낸 적을 본 적도 없고.
10: 그렇지 않습니다.
9: 네.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는 어떻게 풉니까? 차인표 씨는. 예.
10: 화내면서 분노하면서.
9: 아, 그 분노의 양치질 있잖아요. 네. 분노의 네. 양치질.
10: 그때 정말 그 드라마 상이었지만 너무나 예. 화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내고 도망간 거였거든요.
9: 그러니까 배역이
10: 드라마에서. 배역이. 예, 배역이. 드라마에서.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화나고 자책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양치질로 승화된 거죠.
9: 예, 예. 그러면 그거는 극중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진짜 화가 날 때도 있습니까?
10: 아, 그럼요. 네.
9: 차인표도 화내입니까?
10: 아, 왜 그러세요? 그럼요.
9: 예, 화내고. 네, 네. 네.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스트레스
10: 운동으로 풀려고 하고요.
9: 운동으로.
10: 네. 그리고 요즘은 명상도 조금씩 해보려고.
9: 명상도 하고. 하시고.
10: 네, 그렇습니다. 네.
9: 이야, 대단하구나.

0: 이런 질문을 좀 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인표 씨가 친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네. 친구가 별로 없는데.
1: 어, 없으세요? 예. 우리 친구 할까요, 그럼?
0: 아, 어떻게 친구의 형님이죠?
1: 네, 아니,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친구가 별로 없는데 네. 제일 나이 많은 제 친구는 83세세요.
0: 아.
1: 저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분도 저한테 친구라고 생각하고.
0: 그러면 안 되는데요.
1: 네?
0: 아, 그런가요? 83세인데. 예. 네. 아무튼 뭐 두 분이 그렇게 절친한 사이라면.
1: 아니 뭐 절친하진 않은데 1년에 두세 번씩 만나서
0: 예.
1: 그분 댁에 가서
0: 예.
1: 그분이 와인을 드세요.
0: 예, 예.
1: 같이 앉아갖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듣고
0: 예, 예. 네,
1: 그렇게 합니다.
0: 아. 네. 그 MBTI가 어떻게 되세요?
1: 저요? 예. INFP입니다.
0: INFP. 예.
1: 제가
0: 아.
1: 테스트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제 아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예예예. 예, 예. 최근에 그 뭐 작가로서의 그 모습이 아니라 뭐 배우로서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60년 가까이 살다 보니
1: 네.
0: 인간은 외로운 존재고 인맥이 필요 없다. 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대로 했네. 인간은 외로워. 나 진짜 아니, 외로워.
1: 저도요.
0: 인간은 네. 외롭고 네. 후퇴요. 인맥이나 친구가 그닥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재밌게 지내느냐가 중요하지.
1: 네.
0: 과연 친구가 있다고 재밌고 즐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예, 저는
0: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작가로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 인맥 부분에 있어서는 박명수 씨랑 동의를 하는데
0: 예, 예, 예.
1: 친구는 그래도 좀 몇 명이라도
0: 당연히 있어야죠.
1: 네, 예, 예. 네. 그래도 뭐 슬프고 어려울 때
0: 예,
1: 기쁘고
0: 예.
1: 즐거울 때 나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0: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주위에?
1: 네, 뭐 한 네, 한 두어 명 있습니다.
0: 두어 명이요? 두어 명? 많이 외롭겠네요. 그죠?
1: 사실은 두 명인데 예. 그냥 두 어짜를 붙였습니다.
0: 사실은 두 명인데 두 명이 바쁘면 혼자 너무 외로운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0: 제가 볼 때 다섯 명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 아, 다섯 명 좋죠.
0: 예, 두 명은
1: 네. 몇 명 있으세요?
0: 정말 그 힘들 때
1: 네.
0: 한 명이요.
1: 아.
0: 한 명 있는데 아 예. 마음이 좀 아프네요. 예. 뭐 농담이고 그 외에도 뭐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1: 네.
0: 뭐 친구는 많이 있지만
1: 맞아요. 네.
0: 만날 시간이 좀 서로 잘 안 맞으니까
1: 또 서로 관심사가 다르면 또 예. 자주 못 만나게
0: 그러면은 아까 뭐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80세가 넘으신 분도 친구가
1: 네.
0: 되고
1: 네.
0: 아래로도 친구가 있습니까? 아래도 친구 될 수 있습니까?
1: 제 입장에서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0: 아.
1: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0: 예. 네. 그러니까 83세가 차인표 씨를 친구로 생각하는 것처럼
1: 네.
0: 차인표 씨 밑에 있는 후배들도 아니면 뭐 아는 분들도 친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하 씨 있잖아요. 어떤
0: 예.
1: 모임에서 제가 하하 씨를 만났는데
0: 하하 진짜 착한 친구예요.
1: 좋더라고요.
0: 아주 좋은 친구예요.
1: 그리고 남자답고
0: 예, 예. 그리고 인간성이 좋아요.
1: 예. 근데 그 하하 씨가 저한테 인표 형님 앞으로 말 좀 놓으세요. 그러길래 예. 제가 말을 잘 못 놔서
0: 예.
1: 그냥 우리가 친구 합시다.
0: 예.
1: 그랬더니 그다음에 답을 안 하더라고요.
0: 그럼
1: 아마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아직 생각 중이에요.
0: 보통 친구 한 다음에 돈 빌려달라고 나오거든요. 예, 친구 합시다. 그리고 야 하야 이러면서 나오니까 예. 예, 아무튼 예. 그 의도를 하하가 약간 오해할 수도 있지만
1: 하하 씨가 잘 사는군요.
0: 아니 부장 자식들 우리 자식 농사 잘 지어가지고
1: 네 알겠습니다.
0: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개그 욕심도 좀 있어요. 개그 욕심
1: 저는 개그맨 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0: 예.
1: 되게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그맨 분들이 제일 대단한 분들 같아요.
0: 예예 예.
1: 예, 진짜 다른 사람을 웃겨주는 직업이
0: 예.
1: 세상에 살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웃을 때잖아요.
0: 당연하죠. 웃어야죠.
1: 그거를 해주는 직업이 개그맨들이니까. 본인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
0: 네.
1: 짜고 하는 게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0: 그렇게 따지면은 그 차인표 형님이 극 중에서 보여준 모습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잖아요.
1: 약간
0: 예.
1: 헛웃음 그런 거.
0: 아니. 그러니까 헛웃음이 네. 아니라 재밌어 하잖아요.
1: 네.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드라마에 몰입하는
0: 그렇죠. 그거,
1: 네.
0: 그것도 굉장히 큰 그런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1: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한시름 놓게 하는 것이 우리 연예인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 어떤
0: 네.
1: 의무이자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예예 예. 아 영화 달짝지근의 무대 인사 다녀온 후기를 보면은 차인표 배우님도 처음 실물 보게 되었는데
1: 네.
0: 피부가 좋고 근육질 몸매 짱짱하고 아재개그 남발하시던데
1: 네.
0: 중년의 매력이 똘똘 넘쳐 흐르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1: 네.
0: 이런 얘기도.
1: 감사합니다.
0: 그러면 일부러 웃기려고 뭐 아재개그 이런 거 공부하신 적 있나요?
1: 아니 그러니까
0: 예, 예.
1: 일단은 우선 제가 너무 작품을 많이 안 하니까
0: 예, 예.
1: 지금 거의 한 2, 3년 전 개봉한 영화에서
0: 그러니까,
1: 무대 인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0: 그러니까, 예.
1: 좀 죄송한 부분이 있고
0: 예.
1: 그때 유해진 씨랑 김희선 씨랑 이렇게 다녔거든요.
0: 네, 네, 네.
1: 개봉 인사하러.
0: 예, 예.
1: 근데 두 분은 이제 주인공이고 로맨스의 주인공이니까
0: 네.
1: 제가 옆에서 좀 웃긴 얘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0: 네.
1: 무리수를 좀 뒀어요. 예를 들어 예. 여러분 해가 떴습니다. 어떤 해가 떴을까요? 달짝지근해 뭐 이런 거.
0: 그래가지고
1: 썰렁해졌어요.
0: 아니요. 예.
1: 떠나가시죠.
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좀 저기 잠깐 나갔다고.

0: 예.
1: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문제인 것 네, 같은데 네.
0: 그게 이제 우리 많은 후배들한테도 네.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네. 거거든요. 예.
1: 네. 이제 제가 이제 한 오래 살아보니까 네. 꼭 1등을 안 해도 예. 재밌는 삶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항상 주인공 하거나 1등을 안 하고 잠깐 물러나고 2등, 3등을 하거나 뭐 좀 더 떨어져도 그 나름대로 또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뭐 실력도 별로 없는데 계속 주인공 하면 계속 스트레스 받고 흥행 어떻게 하냐 이럴 텐데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니까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1: 삶은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0: 네. 이거는 배우 차임표입니까? 작가 차임표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1: 그냥 아저씨 차임표. 오래 예. 사는 아저씨 차임표.
0: 예. 예. 아, 그런 걸 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만 경험 괜찮습니다. 속에서 경험 네. 속에서 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네. 저도 이제 거의 내일모레 60인데 네. 저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제가 주인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 주인공을 한 적이 없구나 별로.
1: 하지만 예. 하지만 대단히 다양한 도전을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저는 그 점을 굉장히 높이 사요.
0: 아유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1: 인생의 본질을 만끽하기 위해서 예. 이것저것 막 예. 해보시는 게 참 전 그게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오죽 안 되니까 오죽 안 되니까 그러겠어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0: 뭐가 아니에요?
1: 아니 안 된 사람은 그냥 한탄을 하죠. 두자 앉아서. 네. 나는 왜 안 될까? 네.
0: 한탄. 네. 저는 한탄할 시간에 뭐라도 합니다.
1: 네. 그러신
0: 한탄할 시간 자체가 아까워요.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좀 네.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배우들이나 또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자기가 약간 이제 주인공에서 약간 좀 이제 좀 좀 멀어질 때 굉장히 많은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1: 힘들죠. 예, 마음이. 예.
0: 네. 그런 것들을 형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이겨냈어요?
1: 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또 다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배역 못 따면 나는 큰일 나 뭐 이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있고
0: 자기 자리에서
1: 예, 또 삶의 다른 가치들도 있고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0: 상당히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야 진짜 끊임없이 뭔가에 도전하고 계시는군요. 예, 연극 이번 연극 이후에도 뭐 어떤 좀 도전하는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세요?
1: 아 지금은 일단은 연극에 좀 올인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저랑 연종훈 씨는 네 사람들이 그래요. 뭐 아 둘 다 대중매체 하다 왔으니까 서로 도움은 되겠네요. 근데 아니 수영 못 하는 사람 둘이서 물에서 뭘 돕습니까?
0: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일단 예. 허우적거려서 내가 잘 해야 되니까 예. 열심히 해서 연극 배우로서 어떤 네. 예, 이 작품에 누를 끼치지 않게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참 그 어떤 선배님으로서 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예.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임표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예, 예와 아니오로 먼저 좀 대답을 해주시고요. 네. 그 이후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차임표는 몸의 고수다. 맞습니까?
1: 아니요.
0: 아니에요? 아니요. 예. 네. MBC 탤런트 시험 볼 때도 흰색 마자켓을 입고 네. 흰색 마자켓. 예. 아, 진짜 지금 보면은 너무 쪼스러운데 흰색 마자켓을 네. 가슴 근육을 보여줬다는 게 사실입니까?
1: 이게 우리 어머니가
0: 얘기하세요. 아, 예. 아니, 어머니 얘기하지 아니, 마시고 얘기하세요.
1: 아니, 가슴 그냥 실룩거리기만 했어요. 예. 보여주진 않았고. 아, 벗진 않고.
0: 소문은 우통을 깠다는
1: 아니에요,
0: 얘기던데.
1: 아니에요. 저 그 정도까지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원시적이진 않았어요.
0: 그럼 마바지 네. 마자켓에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나요?
1: 네. 하얀색 마. 예.
0: 아, 안에 안 입었나요?
1: 아, 입었죠. 와이셔츠 입었죠. 근데 와이셔츠도 마였어요.
0: 마를 집이 부자였군요.
1: 아니 아니요. 어머니가 동대문에서 탤런트 시험 본다고
0: 진짜?
1: 마 감을 띄워오셔갖고 동네에서 6만 원 주고 양복을 맞춰주셨어요.
0: 마가 이게 원단이 비싸거든요. 아, 예. 그거 어머님이 그때 6만 원이면 지금 한 60대요.
1: 그거를 이제 버스 타고 막 이제 방송국까지 가니까 다 구겨져갖고 예. 엉망진창이 됐었죠.
0: 그거 진짜 마는 금방 구겨지잖아요.
1: 네, 네. 미디 엄청 길고 다리 짧아 보이고 막 이랬었어요. 예, 예, 예. 예.
0: 근데 그거 입고 가셨는데 합격하셨잖아요.
1: 네. 합격했죠.
0: 와 어머니 뭐라 하셨어요?
1: 어머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네. 지금도 저의 최고의 관객이시고
0: 예예예 네. 예, 예. 모니터도 해주시고
1: 모니터도 해주시고요
0: 네. 대단하시다 진짜 예 아, 가슴을 보여준 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소문은 우통을 깠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그것 때문에 됐다는 얘기인데 아니군요 예 오해 풀렸어요 오해 풀렸어요
1: 제가
0: 풀렸어요.
1: 지금도 막 운동하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을 이기려고 그래 뭐 따라가려고 하는데
0: 아니죠
1: 저는 네, 젊은 사람들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0: 맞아요
1: 저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 저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0: 미쳤네,
1: 건강하게
0: 예, 예.
1: 그냥 하루 더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 뭐 다른 뭐 50대인데 20대 같아 보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0: 아 영포티나 피프티지가
1: 네, 그렇게 아니라, 되지도 않고요.
0: 되지도 않고 예. 나의 적은 어제의 나다. 이거 좋은데요. 나의 적은 어제의 나다.
1: 경쟁자는 네.
0: 예, 나의 경쟁자는 어제의 나다. 오

0: 야, 멋있네. 예. 푸시업 하루에 1000개 하던 시절이 있었죠.
1: 아니, 그 옛날에. 그러니까
0: 지금 몇 개? 지금 몇 개? 지금.
1: 요즘은 잘 안 하는데 네. 뭐 한 번에 한 50개 정도는 하죠.
0: 50개? 네, 네. 100개 돼, 100개?
1: 뭐 하루 종일 하면은 뭐 한 그러니까 1000개도 하겠죠.
0: 안 쉬고 하면 한 번에.
1: 안 쉬고요. 예. 한 100개까지는 하지 않을까요?
0: 하지 않을까? 네. 아, 알겠습니다.
1: 시간 있으면 제가 지금 해볼 텐데.
0: 아니. 하지 마. 네. 차인표 죽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차인표는 신나라의 고수다. 맞습니까?
1: 네.
0: 예예. 예.
1: 네.
0: 사랑꾼으로 시원 씨랑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데 네. 두 분 다 아내를 위해서 시를 쓰셨다고요. 네. 맞습니까?
1: 네.
0: 예, 아
1: 네,
0: 보기
1: 네.
0: 안 좋은데 되게 네. 남편들은 되게 그 보고 아 뭐야. 아우, 네. 예. 왜 시를 써요?
1: 그때가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네. 충만해졌던 것 같아요.
0: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마누라 네. 어디야? 마누라 빨리 와. 마누라 밥 먹자. 밥 먹고 놀아줘. 마누라 어디가? 마누라 나도 가. 마누라 손잡고 만나서 반가워. 살아서 고마워. 한평생 행복해. 오,
1: 약간 예. 무슨 레퀴엠 같지 않으세요? 장성곡 같은 그런 느낌.
0: 그런 것도 있고 좀 랩 같기도 하고. 네네. 마누라 어디에 계속 얘기 좀 반복이 되니까 예, 네.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거 썼을 때 에라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1: 아내가 예. 네.
0: 울었어요?
1: 네. 좋다고 막 그랬었어요.
0: 울진 않았죠?
1: 울진 않았는데 네, 뭐 볼에 뽀뽀도 해주고.
0: 아 진짜? 네. 예. 아 대단하시군요. 네. 예.
1: 그래서 제가 션이 쓴 것도 봤거든요. 예. 션이 정혜영 씨한테 쓴
0: 예.
1: 거.
0: 혜영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세 명이 있어. 나의 아내 혜영이 온니유. 오 야, 멋있다.
1: 이건 소울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글은 잘 썼는데 소울이 없어요.
0: 그러면 차인표 씨가 쓴 거에 소울은 어딨어?
1: 어디야 마누라 언제 와 어? 나도 같이 가 이게 정말 어떤 간절함이 있잖아요.
0: 미안한데 소울은 현 씨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1: 네, 뭐, 예. 네 보시는 분 예, 예. 해석에 뭐 맡기겠습니다.
0: 보는 분들의 이제 판단이
1: 그 취향의 문제죠.
0: 중요하고요. 네. 예, 진정성은 차인표 씨가 더 있대요. 우리 스태프들은.
1: 네, 네.
0: 예, 재밌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 예, 오늘 함께 시간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1: 아, 일단 박명수 씨 오랜만에 뵈서 네, 정말 네. 너무 네. 좋았고 그 오랜 세월 우리를 웃겨주고 행복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0: 무슨 말씀이십니까?
1: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아, 초대해서. 네, 여러
0: 무슨 말씀이세요?
1: 감사하고요.
0: 제가 네. 옛날에 토요일은 토토질에서 네. 형님 그 색소폰 그거 패러디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웃겼는데요.
1: 네, 앞으로도 뭐 예. 별로 인기는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성대모사도 해주시고.
0: 아, 말씀을 네, 저렇게 편하게 하신 분 처음 뵙네요. 네. 예.
1: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제가 연극 초청 예, 싶어요. 예, 예, 예. 7월 18일부터 시작하니까 죽은 시인의
0: 어디세요?
1: 대학로에 있는 우리 저 노을 시애터에서 하는데요.
0: 예.
1: 아 보시면은. 또 새로운 삶을 위한 어떤 세포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0: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무미건조한 삶 속에서 뭔가 좀 재미난 걸 좀 찾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차인표 씨의 예, 우리 연극 꼭 함께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1: 감사해요. 네.
0: 예전에 뵀던 모습이랑 지금이랑 너무 그 선한 느낌이 아이고. 지금도 느껴져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형님, 저 영화도 좀 하시고 네. 예, 좀 멋진 모습도 좀 보여 주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예, 양치질로 좀 화도 좀 내 주시고요.
1: 아, 양치질 한번 더 할까요?
0: 예, 예. 예. 예.
1: 알겠습니다.
0: 예, 고생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옥상 달빛의 노래입니다. 칵테일 사랑.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퇴직연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예, 차인표 선배님한테 저도 정말 많은 걸 배우네요. 예. 아, 진짜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인표 선배님은 3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저를 대해주세요. 예. 아, 인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 같고요. 예, 여러분들 연극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애덤 리바인의 노래입니다. 로스트 스타 들으면서요.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지체장의 어머니를 모시고 전남 여수의 아름다운 섬 낭도에 다녀왔어요. 둘레길을 산책하며 반짝이는 윤슬과 시원한 바다 풍경을 눈에 담았고,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과 함께해 오롯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에도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도로에서는 호우에 대비한 점검 작업이 한창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인제 졸음쉼터 부근에서 상남 3터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만종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이고요. 여기는 강원권 두 군데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문막 휴게소

부근과 동두내 부근 지나기 답답합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입니다. 서해대교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포송 분기점 부근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호 구리 쪽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작업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바쁜 하루, 일은 많지만 그래도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1: 함께하면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해투의 살아있는 역사, 국민 MC 유재석, 음악의 신 윤종신, 1600만 거장 장항중 감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오는 7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첫 방송됩니다. KBS, EGBS.

안녕하세요. 7월 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운동이나 여행 또 취미생활 할 때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죠. 아유 혼자 해야 편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작복작해야 재밌지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여럿이 함께하면 확실히 서로 자극도 되고 으쌰으쌰 분위기가 있잖아요. 운동하기 싫은 날도 약속이 돼 있으면 오늘 못 가겠어요 이 문자 보내지 못해서 결국 가게 되고요. 산에 오를 때도요 혼자 갔으면 중간에 아우 여기까지만 오르자 이랬겠지만 일행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정상까지 오르게 되죠. 이 혼자만의 고즈넉함을 즐기면서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 물론 소중하죠. 하지만 함께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든든해지죠. 셀프 위로로는 충족이 안 되는 그 기운 그리고 회복의 힘이 있거든요. 올여름은 DJ 천이와 함께 하시죠.

우리 가요 느낌의 랩이었죠. 네, 그 거북이 그룹의 터틀맨도 생각나는 창법이 비슷했죠, 그죠? 오늘 In the Summertime으로 목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출발합니다. 두 사람이 노래했어요. 아주 두 사람은 오랜 음악 파트너입니다. 레게 고장이죠. 자메이카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레게 가수 쉐기하고요. 역시 미국의 레게 가수 레이본이 함께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돈이 많든 적든 여름을 신나게 즐기고 자유를 만끽합시다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도권 주파수 서울, 인천, 경기 계시는 분들은요. FM 106.1MHz로 인백천의 백뮤직 듣고 계시는 거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KBS 콩 앱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강미영 씨, 안녕하세요. 성남시 17번 시내버스에서 백오라버니 목소리가 들려요. 억수로 반갑습니다. 아유, 성남시 17번 시내버스 지금 타고 계신 분들 올여름 잘 보내시고요.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5391님, 이 시간 백디하고 함께하면서 좋은 기운 받겠습니다. 대구입니다 하셨죠? 네. 엄경숙 씨, 오랜만에 와도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갈 데 없어요. 여기뿐이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환영하는 이곳, 제 자리죠. 백천님 목소리 들으면 울그락불그락했던 감정의 기복이 잔잔해집니다. 오늘은 진정이 필요한 날이라 백뮤직 2시간 함께합니다. 아유, 좀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엄경숙 씨? 다 지나갑니다. 김경순 씨, 오늘은 딴 방송 들을까 하다가 절대 안 되지. 백천님이 삐치지. 그래서 왔어요. 아, 그럼요. 저 왕삐지죠. 홍정화 씨가 배고프시군요. 그 티셔츠가 왜 찐빵으로 보이죠? 하얀 티셔츠 입으니까. 박미영 씨는 좀 늦은 모닝커피 마시면서 백뮤직 들으면서 호젓함을 즐기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벌써

0: 목요일까지 온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우리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기분 좋게 친구하죠. 인백션의 백뮤직은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떤 얘기든 어떤 노래든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외국 노래면 다 됩니다. 연주곡도 물론 되고요. 그리고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려요. 웃음기 한 방울만 있으면 되죠. 하루 보내면서 그냥 우리가 피식 웃었던 일 주시면 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려요. 문자 번호는 샵 1061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입니다. KBS 어플리케이션 콩을 깔아놓으세요. 스마트폰에 전 세계 어딜 가나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거든요.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본조비는 참 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미국의 락 밴드 본조비의 You Give Love a Bad Name, 윤순석 씨가 청하셨네요. 이게 내용이요. 너 나 배신했어. 어? 사랑이라는 걸 나쁘게 만들어 버렸다고. 그런 비난입니다. 그리고 그전 노래는 뭐 못하는 장르가 없는 미국의 슈퍼 락 밴드죠. 토토의 Hold the Line이었어요. 사랑이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 힘든 순간이 와도 우리 잘 버텨봅시다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같은 사랑 노래인데 약간 내용이 다르죠. 강은진 씨, 학생들 성적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기분 전환 신나는 노래 들려주세요. 강은진 씨. 제가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우선이고요. 우리 임선달 PD가 아주 선곡의 달인이거든요. 아, 여러분들 저 2시까지 배경음악이 되드리겠습니다. 은진 씨한테 제가 수박 주스 보내드릴 거예요. 김양희 씨, 백디 더운 날 열심히 토스트 굽는 자영업자입니다. 와, 불하고 일하시는구나. 날이 더워서 장사는 잘 안 되지만 백뮤직 들으면서 손님 기다려요. 좋은 팝송들, 백디 목소리 좋아요.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아유, 이 좋은을 몇 번 쓰신 거예요. 김양희 씨, 제가 시원한 수박 주스 보내드립니다. 9409님은 백디, 저도 타방송 듣다가 월요일부터 다시 질청, 그죠? 네. 다른 데 가봤자 별거 없어요. 여기 계속 계세요. 이상목 씨군요. 백디 성님, 백뮤직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오려나 잔뜩 흐리네요. 비가 오려나 해서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그럴 줄 알았더니 잔뜩 흐리네요. 형님, 저 100만 원 생겨서 주식 샀어요. 오늘 반 도망났어요. 아유, 어떡해요. 세상에. 제가 위로의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선물 게시판에 이상목 씨 당첨됐어요 하는 정보를 좀 남겨주셔야 제가 보낼 수 있습니다. 3370님이 백천 DJ님 작년 겨울에 남포동에 얼굴 싸매고 나타나신 적 있죠? 그런 적 없는데요. 작년 겨울에 부산 간 적이 없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얼굴 왜 싸매... 아, 추우니까. 저는 추워도 얼굴은 내밉니다. 왜냐하면 얼굴로 승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거 채널 돌아가면 안 되는데 돌리지 마세요. 제발. 아, 이번에는 페리코모의 And I Love You So 준비합니다. 페리코모는 뭐 아, 목소리 편안하고 따뜻하죠. 이처럼 따뜻할 수가 없어요. 이탈리아계 미국 가수인데요. And I Love You So. 당신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험한 세상 난 버틸 수 있었어요 라는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입니다. 이 페리코모의 목소리를 크루너라고 합니다. 크루너. 그러니까 부드럽고 감미로운 남성 보컬을 크루너라고 하죠. 잊어버리세요. 때때로 제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천재 싱어송라이터죠. 10대 데뷔한 데비 깁슨, Lost in Your Eyes. 난 당신의 눈 속에 깊이 빠져 있어요. 라는 노래예요. 페리코모, And I Love You So, 데비 깁슨, Lost in Your Eyes.

6815님 오늘 아침에 눈 떠서 무심코 벽시계를 봤더니 7시 47분인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어, 망했다. 딸이 이미 학교에 가 있어야 할 시간인데 더군다나 오늘은 시험이 있는 날인데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아, 핸드폰 알람을 분명히 6시 10분에 잘 맞췄는데 아, 소리도 안 들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패닉 상태로 핸드폰을 보니까 잉? 새벽 5시 55분인 거예요. 안방의 벽시계가 어제 저녁 7시 47분에 멈춘 거더라고요.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냥 웃죠. 요즘 아이들 아주 중요한 중간고사 기간이죠. 엄마는 도대체 1인 몇 역을 하는 걸까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죠? 끝은 있는 거예요? 1214님 남편이 택배기사인데요. 얼마 전에 침대 매트리스를 택배로 붙이겠다는 사람이 있었대요. 보통 가구를 사도 배달비를 몇만 원씩 따로 받잖아요. 근데 그 큰 매트리스를 몇천 원 내고 택배로 보내겠다는 발상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참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이없어서 웃습니다. 바보 아니면 천재인데요. 사회 적응을 좀 빨리 해야겠습니다. 1960님 요새 좀 피곤했거든요. 저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입술에 물집이 생기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입술 끝에 포진이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제 입술을 보더니 기어이 한마디 합니다. 그거 말이야, 입을 너무 크게 벌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본인 딴에는 웃겨보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정말 남편하고 유머코드 평생 평행선입니다. 기가 막혀서 웃어요. 남편은 복권이죠. 그것도 1등 복권. 평생 안 맞아요. 1400님 지방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목적지가 할머니 댁하고 1시간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죠. 할머니 근처 출장 가는데 저녁 때 들릴게요. 밥 주세요. 그날 일 마치고 할머니 집에 갔더니 잡채가 큰 대에 한가득 담겨 있고요. 감자조림도 양푼에 한가득. 제육볶음은 커다란 후라이팬에 한가득. 그리고 생선 7마리가 주방에 있었어요. 단체 급식 손줄. 할머니가 손주 먹이겠다고 신나서 상을 차리시는데 웃음이 났어요. 할머니의 잔치상에 늘 웃다 울다 합니다. 야, 할머니 손 크시네요. 할머니, DJ 천이 가도 돼요? 따로 준비하실 건 없고요. 손자 먹고 남는 거 먹어도 배 터질 거예요.

제가 이제 노래를 하게 되면은 뭔가 좀 발음이 흐를 수도 있는데 이 사람 딕션은 아주 세계적입니다. 캐나다의 재즈 스탠다드 팝 가수죠. 마이클 부블레의 Haven't Met You Yet이라는 노래. 김병국 씨가 이 노래 청하셨죠. 그냥 웃죠 사연에 이어서 들었어요. 오늘 그냥 웃죠 사연 공감 가시죠.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대단한 일 아니죠.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돼요. 내 얘기 물론 좋고요.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좀 창피한 얘기면 주변 사람을 빙자한 내 얘기도 좋습니다. 지금 보내셔도 돼요. Haven't met you yet은요. 당신을 아직은 만나지 못했지만 내 운명의 사랑 분명 어딘가에 있고요. 꼭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라는 희망성입니다. 잡채 얘기 들으면서 남혜윤 씨가 잡채 해먹어야겠다 하셨네요. 우리가 대개 TV나 이런 데서 짜장면, 라면 이런 거 먹으면 아무리 배불러도 먹고 싶잖아요. 라디오로 들리는 잡채 얘기에도 먹고 싶은가요? 양은정 씨, 할머니 나도 같이 가요 백디. 네, 손큰 할머니, 손자 사랑. 네. 이원호 씨는 저도 아침에 아들 등교 담당인데요. 빨리 깨워달라고 했는데 제가 까먹었을 때 정말 무서워요. 아니 지들 인생 지들이 살아야지 왜 자꾸 깨워달라 뭐 해달라 방문 열지 마라 뭐 가져와라 뭔 안 된다 뭐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 저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 같잖아요. 같이 스트레스 받고 또 아이들의 행복이 또 부모의 행복이고 뭐 그런 거죠. 박소영 씨, 아 좋다. 저도 자영업자입니다. 출근해서 이현우 음악 앨범 듣다가 바빠서 채널을 못 바꾸면 이 좋은 음악들을 놓치곤 해요. 스타트 방송을 백뮤직 여기로 바꿔야 할까요? 하셨네요. 박소영 씨,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자랑이네요. 성공 맛집이에요. 여러분들 일과 휴식과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KBS 해피 FM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는 106.1MHz입니다. 단축 버튼 1번에 저장해 주시고요. 전국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KBS 어플리케이션 네, 콩을 까시면

익숙한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서 앉자마자 출첵합니다. 왠지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듯해요. 어제 친정 고모께서 허리를 다치셔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백디 목소리가 힘을 주네요. 고모님이 92살이시라고요. 아유, 그러시구나. 그래요. 전성우 씨가 타미 볼린의 사바나 워먼을 청하셨죠. 백디 마음에 쓰는 편지부터 팬입니다. 아, 오랜 팬이시네요. 감사합니다. 타미 볼린은 미국의 전설의 락 기타리스트인데요. 뭐 블루스, 재즈, 뭐 하드락, 퓨전 뭐 못하는 장르가 없죠, 기타로. 이 사람은 기타를 너무 잘 쳐서 그 딥퍼플의 일기 멤버가 이제 기타가 리치 블랙모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탈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 들어가는 거죠. 그때 나이가 20대인데요. 근데 25살 나이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떠난 당신을 잊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네, 그런 가사입니다. 타미 볼린, 사바나 워먼.

0: 걸?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전성우 씨가 듣고 싶다고 하신 타미 볼린의 사바나 워먼 들었고요. 기타 정말 좋죠. 네, 타미 볼린. 유용혁 씨가 노래 들으시면서 저도 기타 잘 치고 노래 잘하고 진행도 잘하고 예능감도 넘쳐서 이거 완전 걸어다니는 임백천이네 이런 소리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용혁 씨 너무 꿈이 큰 거 아니에요? 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박보검이라든가 이러면 가능해도 뭔 소리에 통이게 지금 그렇게 이 더위 먹은 것도 아닌데 오늘 좀 이상하죠. 차영육 씨가 터미 페이지의 A Shoulder to Cry On을 청하셨죠. 점심시간이지만 텅 빈 사무실에서 라면 먹으면서 백뮤직과 함께 업무 집중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오, 먹으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1시까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쉽지만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타미 페이지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아주 잘생긴 가수입니다. 당신이 힘들고 외로울 때 언제나 기대서 울 수 있는 당신의 어깨가 돼줄게요 라는 노래. 이어서 김명희 씨가 타미 벌린 백디만큼이나 기타 잘 치네. 그러지 마세요. 저 너무 잔인해요. 좀 그렇게 말씀하시고. 4712님이 REO 스피드웨건의 Keep on Loving You 청해서 들었어요. 미국 밴드죠. REO 스피드웨건. 당신에게 상처도 받고 배신도 당했지만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순해보죠. 백천영님 얼마 전에 사연 소개되고 수박주스 쿠폰 받아서 아들한테 야 내 임백천 백뮤직에서 사연 소개되고 수박주스 받았어 했더니 아들 녀석이 임백천이가 눈대 얘. 그래서 아 1990년대 지금 유재석이 정도 될 낀데 하니까 그라 뭐 내 모를 리 없는데 이러네요. 백천형님 분발합시다. 10대들도 아는 그날까지 화이팅. 20대 30대도 잘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유재석이 정도 될 낀데 그라 뭐 내 모를 리 없는데. 아니 누가 그랬더라고요. 90년대 유재석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한 번도 제가 스타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어느새 이제 1부 마칠 시간 됐네요. 7월 2일 목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이제 1부 끝곡 전하고요. 점심시간 최고의 밥친구 최고의 디저트 인백션의 백뮤직 이제 2부에서 만나죠. 미국의 남매 가족 그룹이에요. The Jets가 노래하는 Crush on You란 노래예요. 너한테 완전히 반했어.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라는 노래입니다. I'll be coming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장마철에 접어들었잖아요. 이동 전에 미리 기상상황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제주와 남부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 많지는 않은데요.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북천안 부근입니다. 4차로와 5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부근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강원권에서 작업 여파 받고 있는데요. 문막 휴게소 부근과 동두내 부근 지나기 답답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해대교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포송 분기점 부근부터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분당서로 역시 작업의 영향입니다. 수서 나들목 부근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0: 종로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0: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4: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5: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에어서플라이의 굿바이. 오늘 7월의 둘째 날 목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아, 호주밴드죠. 에어서플라이.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위해 이별할 거예요 라는 노래예요. 임재범 필이나죠. 너를 위해 떠날 거야. 그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다른 노래가 나오지? 인간의 입에서 어떻게 다른 노래. 재범아 미안해. 콘서트는 잘 됐나 모르겠다. 김경호님 굿바이 잘 부르시네. 김홍관 씨가. 김경호 필이나요? 권소영 씨 커피도 오전에 마셔버리고 노래로 달콤함을 수혈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한 잔 더 하시면 좋죠. 박광호 씨 제시카 굿바이 리메이크 곡인가요? 하셨는데 반대입니다. 에어서플라이 굿바이가 제시카보다 원곡이죠. 제시카가 리메이크한 겁니다. 김시명 씨 즐거운 오후의 시작은 인백션의 백뮤직이 최고. 강낭콩 수확하며 콩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 좀 이따 콩콩이 또 타시면 좋겠다. 뭔 소리죠? 아, 최보빈 씨가 어제 수박사연을 라디오로 듣고 콩으로 출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네, 보빈 씨도요. 0063님, 백디 골프 라운딩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오비 안 나도록 백디님이 응원해 주세요. 네, 제가 응원한다고 안 나겠습니까? 힘 빼세요. 머리 들지 마시고. 골프 어렵죠. 사람의 그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니죠. 머릿속에 그 와글와글하는 생각, 이걸 다른 생각, 다른 걸로 막 채우는 거잖아요. 생각 안 해야지, 관심 끊어야지 이런 생각하면 오히려 그 생각이 더 또렷해지고요. 차라리 다른 일에 몰입하면 어느새 그 관심 끊어야지 했던 그 생각이 뒤로 밀려나죠. 음악이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머릿속에 무거운 생각을 없애주지는 못해도 잠시 다른 풍경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숨쉴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인백천의 백뮤직 목요일 2부에서도요. 우리가 기댈 친구 좋은 음악에 마음을 맡겨보세요. 신청곡 자리 비어있습니다. 우리 임선달 PD가 꽉 채워온 큐시트도요. 언제든지 밀어낼 수 있거든요.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연속 100원 콩가입해주세요. 무료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듣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있어요.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0: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마디 힐 톤업 패드.
2: 위제로
3: 소파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0: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좋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죠. F.R. David, Words. 말이죠, 말. 말은 부족하지만 내 사랑은 진짜라고 라는 노래. 그 전 노래는 그 스테판 울프라고요. 미겔 락밴드가 있어요. 스테판 울프의 리드 보컬이죠. 독일 출신 가수입니다. 존 케이가 노래한 파라슈트, 낙하산이라는 노래. 인생의 추락을 막아주는 낙하산, 그러니까 희망과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6306님이 사연 주셨네요. 백디, 출근하는데 제가 다리가 좀 길기는 한데 너무 무겁네요. 토요일엔 기분 전환이나 하게 머리나 뽑으러 가야겠습니다. 다리 긴 거하고 무거운 거하고 뭔 소용이, 뭔 상관이죠? 제가 그 느낌 알죠. 다리가 좀 길어서 저도. 6306님 수박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8934님 백디, 저 오늘 저희 반 아이들이랑 교실에서 불멍했어요. 캠핑놀이 하면서 불멍도 하고 소원도 빌었는데 아이들 소원이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좋겠대요. 아유 귀여워. 저는 백뮤직 오래오래 듣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어요. 백디 오래오래 있어주세요 하시면서, 제가 불멍을 교실에서 했다고 해서 사진을 주셨는데 보니까 그 요즘에 OTT나 유튜브 이런 데서 그 있잖아요. 한 시간 동안 계속 그 벽난로에 예? 그 불 타는 거 틱틱 소리 뭐 이런 거 그거 했군요. 아이들이랑 잘하셨습니다. 네. 물멍도 한번 하시고 하시면 좋겠네요. 그 오래오래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박소영 씨가 천디 죽을 때까지 백뮤직 해주세요. 엄혜영 씨 우리나라에 백뮤직이 있어서 뿌듯하고 으쓱하네요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극찬을 또. 김정화 씨 신호대기 중에 문자예요. 모두 반가워요 하셨는데. 안 돼요. 큰일 납니다. 7418님 백디 제가 올해 딱 반 100살인데요. 딸 둘에 중2병 아들 하나. 제가 낳지 않은 시어머니 아들 하나까지 키워하랴. 일하랴 살림하랴 힘에 부치네요. 올여름 휴가는 박씨들끼리 보내고 저는 홀로 집에 남아있고 싶어요. 이런 제 마음 오라버니가 위로 좀 해주세요 하셨어요. 네. 아들 둘, 딸 둘이군요. 네. 큰아들이 말을 제일 안 듣죠. 제가 달달한 걸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이스크림 네. 보내드릴 테니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배우고 방송인이에요. 사브리나의 노래 Boys, Summertime Love라는 노래인데요. 당신은 참 매력 있어요. 당신을 보면 설레요 라는 그런 노래고요. 프랑스의 라틴 디스코 그룹 산타 에스메랄다의 House of the Rising Sun. 작자 미상의 그 미국의 전통 포크송이죠. Animals가 가장 유명하죠. 이 노래는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했는데 젊은 시절에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일렉트로닉 댄스 그룹 카스카다가 노래하는 샌프란시스코 와이드 보이스 리믹스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신나게 춤추고 자유롭게 살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브리나 보이스, 산타 에스메랄다,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 카스카다, 샌프란시스코. 보이스

카스카다의 샌프란시스코, 산타 에스메랄다,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 사브리나의 보이스 세 곡 달렸습니다. 목요일 인맥션의 백뮤직입니다. 8605님이 백디 다른 방송 듣다 넘어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잔잔한 목소리에 정호에 딱 맞는 선곡. 여기에 정착할 것 같네요. 좋은 시간 되네요 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정착해 주세요. 방성경 씨가 백디 김부장 드라마가 인기라고 해서 TV를 보니까 1화 하길래 봤는데 민지가 안쓰러워서 펑펑 울었어요. 백디님 봤나요? 하셨네. 지금 2화까지 나왔죠. 봤죠. 민지가 이제 그 소지섭 씨가 딸이죠. 고등학생. 예, 납치가 돼가지고. 제가요. 그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거 계속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한테 딴지 거셔도 돼요. 어떤 거든지 제가 받아쳐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라고 DJ 천이가 통기타 라이브로 축하송 불러드립니다. 더운 여름에 기쁜 소식으로 세상에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모두 모두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중에 사연 주신 분께 축하송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만든 축하송입니다. 1696님, 사랑하는 와이프 한혜경 생일입니다. 여보, 나 버리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렇군요. 최상의 포식자 한혜경 씨 생일. 박민숙 씨, 오늘은 제 짝꿍 지문종 씨 생일입니다. 짝꿍, 과일이 예쁘게 익어가듯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익어갑시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김경희 씨, 남편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재원 신랑. 경제활동 못해도 지금처럼 몸관리 잘해줘서 늘 고마워. 저녁에 맛난 거 먹어요. 내가 쏠게요 하셨습니다. 5294님은 올케 김현숙의 생일입니다. 마음과는 달리 말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 병을 가진 제 남동생하고 사느라 올케가 마음고생 많이 해요. 올케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신우가 아주 참 좋군요. 마음이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따뜻한 말하지 않는 남동생 신우이 보고 다 용서해 주세요. 6365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딸의 28번째 생일입니다. 딸 이름은 최세령입니다 하셨어요. 4962님은 교통사고 나서 생활이 불편한 저한테 특급 비서 역할을 해주는 남편의 생일이에요. 생일송에 권영상 이름 넣어서 불러주시면 외로운 우리 남편이 행복할 거예요 하셨습니다. 아유, 오늘 아주 사랑이 넘쳐나네요. 9737님은 아들 이준영 씨 생일, 또 1376님은 오랜 친구 정옥 씨의 생일, 김혜경 씨는 딸의 생일을 축하하셨는데 이름이 없네요.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이름이 많을 때는 다는 못 불러드리는 거 아시죠?

전현숙 씨, 영상 씨, 세령 씨 생일 축하합니다. 임미용 씨가 청하신 노래는 잔 레논의 Imagine이군요. 잔 레논 천재죠. 전설의 그 비틀즈의 리더입니다. 아, 국경, 전쟁, 종교, 소유 이런 게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라는 노래인데 이 가사로 이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서 예, 무정부주의자다, 뭐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한참 그때 고생을 했었죠. 근데 사실 존 레논이 이 노래를 이제 만들고 부르면서 이 주장을 했던 게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호소를 한 거죠. 지금도 언제 들어도 명곡입니다. 존 레논, Imagine.

임미용 씨가 존 레논의 Imagine 청에서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국의 포크락 밴드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수정 씨가 비틀즈 노래를 고등학교 기숙사 3년 사는 동안 매일 기상송으로 들었어요. 근데 외워진 노래는 없어요. 사감님도 대단하시죠? 3년 내내 비틀즈 테이프 하나 드시고. 그랬군요. 사감님이 완전히 비틀즈 왕팬이었군요. 일본의 어느 도시 가니까 하루 종일 매장에서 비틀즈 노래만 나오는 매장도 있더라고요. 비틀즈 티셔츠도 팔고. 변미경 씨, 일해야 되는데 음악이 발목을 잡네요. 아유, 제가 잘못했네요. 권신철 씨가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청하셨어요. 백천님, 도서관에서 이어폰 끼고 듣고 있습니다. 평생 라디오 신청곡은 처음 보내봅니다. 저하고 아내는 캠퍼스 커플이에요. 졸업식 때 지금 장모님이 수술을 하셔서 아내가 졸업식에 참석을 못했죠. 그때 혼자 들었던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부탁드립니다 하셨죠. 네, 이게 6분이 넘는 곡이라 선곡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권신철 씨 네, 좋은 노래 청하셨고 우리 모두 같이 들었네요. 그러니까 뭐 유혹이라든가 성공, 물질주의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이 현대사회를 은유적으로 노래를 한 작품이죠. 언제든 체크아웃 할 수 있지만 결코 떠날 수는 없는 호텔 캘리포니아입니다. 최유리 씨가 폴 길버트의 다운 투 멕시코 청하셨네요. 저는 폴 길버트 내한 공연 갑니다. 혹시나 해서 신청곡도 슬쩍 넣어봅니다. 폴 길버트가 자기 앨범 이제 홍보차 지금 2026 투어를 하고 있죠. 전 세계를 다니는데 10월에 아마 한국 오는 것 같더라고요. 폴 길버트가 미스터 빅 밴드 할 때요. 에릭 마틴 그 기타 저 보컬리스트죠. 같이 스튜디오에 와서 만났는데요. 기타를 참 잘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잘 치냐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한국 노래든지 다 들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기타를 친다고 그래서 당시 유행하던 김한선의 피에노는 우리를 보고 웃지를 틀었더니 폴 길버트가 거기에 맞춰서 생전 처음 듣는 노래인데 기타를 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세계적인 락 기타리스트죠. 폴 길버트. 그러니까 기타리스트들한테 큰 영향을 끼친 락킹이죠. 그야말로. 이번에 노래도 하고 또 기타도 치죠. 다운 투 멕시코는 일상을 벗어나서 멕시코로 떠나서 자유를 찾고 싶다는 노래입니다. 폴 길버트의 다운 투 멕시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박상수 씨가 백천형님 사연은 처음 남깁니다. 운전할 때나 아니면 오늘처럼 커피 한잔할 때 백뮤직 듣고 있어요. 추억 여행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유, 상수 씨가 행복하시다니까 좋네요. 류경미 씨, 하루 루틴처럼 잘 듣고 있어요. 유독 어제 오늘 심금을 울리는 선곡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김정희 씨는 우리 백디는 아무래도 오빠가 아니라 언니라니까요. 어머, 웬일이니. 서보람 씨, 백디 기타 독학한 지 일주일 됐는데요. 얼마나 더 연습해야 백디처럼 생축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요? 아, 조금 더 하셔야 돼.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굳은 살 백일 때까지. 자, 오늘 임백천의 백뮤직 목요일 마감하는 끝곡은요, 영국 가수 데스리가 노래하는 You Gotta Be라는 노래입니다.

당신은 힘든 일과 사랑에 상처받아도 강해져야 돼. 포기하면 안 돼요.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내일 금요일. 내일 금요일은 아시죠? 반말하는 시간.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함께합니다. 내일 낮 12시에 다시 만나주세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 일대 도로 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는 작업 여파로 5km 구간 평소보다 정체가 심합니다. 이후에는 경부 동탄터널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시고요. 서울시 구간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서해대교 부근에선 3차로를 막고 작업 중이라 뒤로 포성분기점 2km가량 정체고요.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은 고척교에서 금천교 사이 정체가 극심한데 나란히 가는 지하도로에서 난 사고 여파입니다. 사고는 지금 막 처리가 됐습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은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다시 원효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인데 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시작했습니다.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반짝이 9867님께서요. 초등학교 2학년 딸내미가 요즘 친구들이랑 노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집에 들어오라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네요. 에휴, 그래, 놀 수 있을 때 실컷 놀아라. 어른 되면 못 논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에? 놀 수 있을 때 놀아야 돼요. 다 때가 있는 법이라면서. 우리 귀여운 따님은 놀아도 될 때죠. 놀아도 될 때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아무리 점심 먹고 식곤증이 몰려와도 집에 가고 싶어도 버텨야 됩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응디가 신나는 노래로 기운나게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간이요? 은비트 들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요. 홍자의 여기요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고정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오늘 첫 곡이 여기요 여기 있어요 이랬더니 고혜경님께서 여기 저 있어요. 우미숙님께서 은디 나 여기 있어요. 김두래님께서 저도 여기 있어요. 김은수님께서 여기도 있어요. 다들 여기 있어요 이렇게 우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면수님께서 어른 되면 왜 못 놀아요.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일할 때는 일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빛나는 트로트 들으면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놀면 되죠. 맞죠 응디? 맞습니다. 소통하고 오늘은 또 우리 반제분들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은 또 부장님들이 안 괴롭혔나 얘기 들으면서 놀면 되지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요 반제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해요. 응디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죠?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1부는 반제분들 보내주신 사연에 이어서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이죠. 자기와 함께 하고요. 2부는요. 영원한 소녀 감성을 자랑하는 분이세요. 혜은이 선배님과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응디 옆에 딱 붙어서 2부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잠깐.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장민호의 역전 인생 있는 가난한 남자였어요. 자, 반지분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이은영님께서 여기도 추가요. 응디 은비트 트로트 고정. 여기요 여기요 고정입니다. 허승혜님께서 저도 옆집 안 가고 여기 있어요. 어머머 감사합니다. 여기 계세요. 박선영님께서 응디 안녕하세요. 저는 곧 있으면 출근해요.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출근했어요? 아 비가 후두둑 후두둑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무에 비가 빗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더라고요. 창문 열었더니 그 흙냄새 있죠. 비냄새. 비냄새가 싹 나면서 아 오늘 비가 오려면 우산을 챙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산을 챙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 나왔는데 출근하시는 길에 갑자기 비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 챙기세요. 혹시 모르니까. 7776님께서 아유 나 아까 전에 이거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응디 아이가 열이 나서 밤새 보초선 워킹맘입니다.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저까지 두통이 오네요. 오늘 하루 잘 버틸 수 있게 힘 좀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애기 아프면 잠 못 자요. 에, 저도 2차 접종 맞고 애기 열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열이 30초에 한 번씩 열이 쟀거든요. 30초에 한 번씩 옆에서 징언하고 고만 좀 하라고 약 먹었으니까 열 내릴 거라 그러는데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이러면서 좀 잠들려다 이러면서 이마에 손 대보고 좀 잠들려다 이러면서 다리 만져보고 아유 어떻게 자요. 애기 열나는데 아유 오늘 하루 잘 버텨보세요. 신난 노래 많이 띄워드릴게요. 0321님께서 응디 저 지금 친정엄마와 둘이 호캉스 하고 있어요. 남편이 엄마랑 시간 보내라고 선물해줬어요. 근처에서 광장시장이 있어서 엄마랑 구경 나갈 준비하고 있어요. 빛나는 트로트 듣고 싶다면서 천천히 준비하는 엄마가 귀엽네요. 시장 구경하고 맛난 것도 먹고 엄마랑 안 싸우고 데이트 잘할게요. 엄마 사랑해 라고 해주셨어요. 이 끝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엄마랑 안 싸우고 에, 엄마랑 모처럼 나가셨으니까 혹시나 엄마가 이건 얼마니? 아유 이거는 그냥 집에서 고추장 비벼먹으면 맛있을 텐데 이 돈 주고 어떻게 먹 이런 말 해도 꾹 참고 어? 이 돈이면은 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돈 얘기하시고 이건 얼마니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해도 엄마 그냥 오늘은 즐기세요 이렇게. 아 하긴 이건 딸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남편분이 준비한 거니까 즐기시겠네요. 재밌게 놀다 오세요. 최성원님께서 응디 저 내일 이직 면접 보러 가거든요. 벌써부터 긴장되고 떨려요. 은디 긴장 푸는 방법 없나요? 있다면 전수해 주세요. 하, 이 면접은요 사실 저도 잘 그 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떨림은 저도 그 노래를 많은 사람한테 앞에서 부르면 안 떨리거든요. 근데 나를 심사하겠다고 몇 명이서 요 앞에 앉아가지고 그 눈이랑 표정이랑 막 얼마나 뭐 얘기 잘하는 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노래 잘하는 분들 그 한 네 명 앉아 있잖아요. 저 손을 이렇게 떨다다다다 떨면서 노래해요. 저 진짜 미스트롯 그 예선 나갔을 때 진짜 손을 이렇게 떨면서 불렀어요. 안 멈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긴장하는 건. 근데 그분들은요 떠는 거는 다 감안하고 보실 거예요. 그만큼 아 간절하구나. 이 면접이 이 사람한테는 참 소중하구나. 이렇게 떨림이 있는 면접이구나 하고 좋게 보실 거예요. 그거는 문제되는 게 아니고 준비한 대답만 예, 그 회사에 맞게 대답만 잘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긴장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잘하고 오세요. 응원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영탁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날 사랑아

영탁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날 사랑을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보고 들으실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고정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3482님께서 애청하며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남깁니다. 밝은 목소리의 은디님, 이곳 부산에서도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문자가 소개된다면 오늘 저녁은 제가 쏩니다. 뽀이뽀이뽀이 뭘 쏘실 건가요? 지금 누구랑 같이 계시나요? 옆에 분들 소리 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써요 뭐? 삼겹살 삼겹살 서미애님께서 친언니가 63세인데 취업을 했어요. 항상 일하고 싶다고 말하더니 결국은 취업을 하고 말았어요. 서미언니 취업 축하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63세 서미언니 취업 축하합니다. 빰빠밤빠밤빰 빰. 정말 도전하는 그 용기 너무너무 멋있어요. 취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뚝딱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실을 맺은 겁니다. 잘할 수 있어요. 0285님께서 가족과 함께 한강 다녀왔어요. 난생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강 유람선도 타고 라면도 먹고 한강을 맛보고 왔어요. 다음엔 돗자리 깔고 맥주도 한잔하고 버스킹도 즐기고 싶습니다. 와, 요즘 한강에 버스킹해요? 너무 좋겠다. 나 한강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강 너무 가고 싶다. 전 진짜 옛날에 약간 노을 질 때 있죠. 약간 노을 질 때 그 캠핑 의자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트렁크에서 그거 하나 손에 딱 쥐고 가가지고 그 잔디밭 있는 데다가 하나 딱 깔고 거기 그 편의점에서 있죠? 치킨이랑 닭강정이랑 막 이런 거 팔아요. 그거 이렇게 딱 들고 와서 손에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서 떨어지는 해를 보면서 한강의 바람을 느끼는 게 유일한 내 낙이었는데 그때가 제가 약 그 홍대 쪽 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쭉 나오면 바로 거기 한강이 있었는데 이사 오면서 그 낙이 사라졌어요.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은 갈 수 있는 길이 좀 어려워가지고 크, 유람선도 타고 라면도 먹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오셨네요. 자주자주 가세요. 너무 좋네요.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반지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별사랑의 한뼘 인생.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도 애들이 둘 있거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지. 너무너무 축복해줄 일이지. 아, 근데 말이야, 내 친구가 너무 막 너 얘들은 언제 결혼하냐, 빨리 결혼하래 그래라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게 아주 그냥 듣기 싫어 죽겠다니까.

아주 벨소리가 좋으니까는 전화할 때마다 기분이가 좋네. 우짜잔. 아, 어디 누가 전화를 했나 가보자. 어머, 아 얘가 또 전화를 했네. 아휴, 또 애들 자랑하려고 전화했겠지. 안 받아 비디오야. 아휴, 좀 그만 듣고 싶은데 이거. 아휴, 전화를 피할 수도 없고. 아휴, 일단 받긴 받아야지. 여보세요. 명수 너 뭐하고 있었어? 또 혼자 심심해서 TV

0: 보고 있었겠지 뭐. 어.
1: 아니 내가 왜 심심해? 나도 할 거 많다. 집안일도 하고 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야. 어? 뭐 그럼 너는 심심해서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0: 아니 나는 심심한 게 뭔지 몰라. 어? 왜냐면 나는 애들 결혼시키니까 틈만 나면 그냥 사위가 우리 사오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연락 오고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가 집에 와가지고 그냥 옆에서 자잘자잘 수자를 그냥 떨어가지고 나는 그냥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 명수야 너는 그런 거 모르지? 그냥 애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
1: 야 애들이 꼭 결혼을 해야지 바쁘게 지내니? 나 혼자도 할 일 많거든.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운동도 하러 가야 되고 뭐 그런 거지.
0: 그게 다 혼자 노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롭지. 그러니까 빨리 애들 결혼시키라니까. 나는 야 저기 사위랑 며느리가 그냥 서로 경쟁하듯이 우리 집에 온다고 연락 오고 그냥 난리요 난리. 그러니까 외로울 틈이 없어요. 나이 들면 외로우면 안 돼. 그러니까 저기 빨리 애들부터 결혼시키고 내가 그냥 몇 번을 얘기하냐. 그냥 왜 내 말 안 듣냐. 결혼 좀 시켜.
1: 야 근데 애들이 짝을 좋은 짝을 만나서 연애를 해야 결혼하는 거지. 그게 부모가 외롭기 싫다고 뭐 결혼을 그냥 시키는 거니? 너는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0: 어머머머머머머 얘 말하는 거 좀. 내가 어디 놔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 다 넣어줘라고 얘기해. 잠깐만 오메기야 왜서 됐어요? 알았어. 야 너 그냥 내가 부러워서 부럽다고 얘기를 해. 어 그렇게 꼬아서 얘기하지 말고. 야 나도 나 기분 나쁘다. 나 기분 나쁘다. 나 전화 끊자.
1: 그래 끊어라 끊어. 야 우리 애들이 결혼 안 하는 거 나보고 어쩌라고. 왜 자꾸 나한테 결혼시키라고 하는 거야. 너 자꾸 그러면 나 진짜 네 연락 피한다. 알겠니?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나상도의 어쩌라고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야 니네 애들 결혼 안 시키고 뭐해? 아 나는 그냥 여기선 사위가 여기선 며느리가 아주 그냥 서로 우리지 모겠다고 자랑을 자랑을. 김경수님께서 똑같은 친구인데 사연자분은 어린 친구 같은 아니 아니요 약간 젊은 목소리를 가지신 분 정승희님께서 사위 자랑 며느리 자랑 팔불출이네 그러니까 뭐 사위도 있고 나는 며느리도 있다 약간 옛날부터 이 사연자분한테 약간의 그 라이벌 의식이 있었나 봐요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친구를 생각 안 하고 친구긴 친구인데 약간 이 친구가 뭐 하는 거는 어? 하면서 질투하고 자기가 먼저 하려고 그러고 얘가 먼저 하면 질투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뭐 원해서 자기가 시켜서 결혼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결혼을 자연스럽게 했는데 이 친구는 그거 자녀분들이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어? 뭐야? 난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는데 나한테 질투 좀 하겠네? 이런 마음에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설점식님께서 할 만하다 진짜 날도 더운데 전화해서 속을 후배 파는 친구 네 전화 이제 안 받아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런 친구는 없어도 될 것 같아 괜히 스트레스만 주는 친구를 굳이 뭐 어렸을 때야 친구가 되게 소중하고 막 같이 놀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막 뭐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뭐 이러니까 같이 뭐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했지 사실 뭐 사회 나와서는 굳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친구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시면 될 것 같은데 홍정원님께서 성장한 자식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그 뒤에서 마음속으로 응원해주고 지켜봐줘야 되는 게 부모랍니다. 부모 몫이랍니다. 그쵸? 맞아요. 아니 그런다고 뭐, 결혼해 한다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성인 되면은 이제 본인 인생인데 미성년자 때까지만 우리가 엄마 아빠들이 돌봐주시는 거고 그 다음 거는 본인 인생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래라 저래라 결혼해라 뭐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상해요. 박남순님께서 제 친구 중에 모임마에만 가면 사회자랑 딸자랑하는데 미치겠어요. 아 근데 이게 자랑하고 싶겠죠. 이해는 가요. 자기 사위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가 어머니 하면서 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자랑하고 싶지. 근데 자기 자랑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 몇 번 받아줄 수는 있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나도 뭐 자랑할 거 생기면 자랑하고 서로 뭐. 근데 나 자랑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건 안 되죠. 너는 이렇지 나는 이런데 아유 너도 좀 그렇게 해라. 본인의 삶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다 다르다는 거. 성영원님께서 자식 결혼이 부모 인력으로 되나요? 자기들이 갈 때 되면 다 알아서 가겠죠. 전화해서 스트레스만 주는 친구 가끔은 거리감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스트레스 왜 받아요?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지금 안 그래도 더워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김은님께서 제 모임에는 미리 5만 원 내고 아들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아... 자랑할 거면 돈 내고 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얘 딱 5만 원 나 자랑 좀 할게. 어이 괜찮은데? 마음껏 하라고 그러세요. 5만 원이면은 나 하루 종일 들어줄 수도 있는데. 6110님께서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아닌가요? 맞아요. 에. 참 그냥 알아서 살게들 좀 냅두세요. 특히 저기 친구분 자랑하고 싶으면 5만 원 내세요. 들어줄게. 자, 은비트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습니다.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진성의 태클을 걸지마 문희옥의 평행선

0: 혁신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9: 종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좋다.
1: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0: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빛나게 반짝반짝
1: 빛나게 은빛나게
0: 은빛나게
2: 당신을 생각하며
1: 반짝이 여러분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혜은이 선배님과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옵니다. 김용임의 오늘이 젊은 날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동림에서 산월까지 이 구간 이동청소 작업 여파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산분기점 진출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부근 정체고요. 이후 수도권 안성분기점에서 교통량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송악에서 횡단도 휴게소까지는 작업 여파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많이 답답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는 3km 구간 제속도 못 냅니다. 좀 더 지나 안산 진출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시고요. 월곶 분기점에서 더딘 흐름 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서강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정체고요.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요. 김범룡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짜잔, 스튜디오로 이동했어요.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 보이시죠? 화사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혜은이 선배님과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내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꼬착, 하루 5분 쉽게 쓱딱꼬착.
1: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꼬착.

오늘 모실 이분은요, 1970년대 대한민국의 신드롬을 일으킨 분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재능에요. 흉내 낼 수도 없는 스타성에 노력까지 더해지면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넘버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신 분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스타, 온 국민이 사랑하고 응원한 여가수 혜은이 선배님과 함께 할게요. 빛나는 초대석.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작가님이 저를 네.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1: 아유, 온 국민이 사랑하죠.
0: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저는 후배 가수, 까마득한 후배 가수 은가은입니다.
0: 네, 알고 있습니다. 은가은.
1: 빛나는 트로트에 처음 모시는데요. 아,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애청자분들을 반짝이 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네, 반짝이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아, 네. 아, 반짝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반짝반짝한가요? 아,
1: 예뻐요.
0: 신경 쓰고 왔는데 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은가은 씨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김은숙 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디바 혜은이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수경 님께서 혜은이님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지금까지도 너무 좋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0: 네.
1: 홍정원 님께서요. 와 우리 이쁜 혜은이 언니다. 반가 반가 반가워요. 우리 때 말인데 이거 반가 반가 반가워요. 설정식 님께서 우리 은디 대선배 혜은이님과의 만남 떨리지 않으세요? 저 지금 떨고 있는 거 안 들리세요? 미소가언니께서 혜은이님 반갑고 환영합니다. 다른 거 다 드시고 나이는 안 드신 거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또 이 진달래색으로요. 진달래색 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화면에서 너무 화사하게 보이세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난리가 났어 또. 피디님이 그냥 아주 찬양을 하고 계십니다. 아 요즘 선배님 콘서트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0: 네.
1: 와 이번 주 토요일부터.
0: 네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오, 하는데
1: 얼마 남았네요.
0: 대학로에서 7월 2일부터 7월 4일부터 8월 네. 2일까지 한 달 동안 하고.
1: 와, 한 달 동안.
0: 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네. 이상하죠. 연습 좀... 많이 해서 아. 목이 좀 부었어요.
1: 아이고.
0: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1: 아우 괜찮습니다. 예, 안 그래도 반짝이분들께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 게 오늘 원래 라이브를 들려드린다고 이제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0: 아, 맞아요.
1: 네. 근데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으셔서 콘서트가 또 중요하니까 또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 저희 라이브는 다음 기회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요 또 나와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0: 아 그때 그때는 네, 네. 더블로 부를게요.
1: 우와 그러면 그냥 한 시간 풀로 그냥 선배님 노래 계속 들으시는 겁니다.
0: 네, 네, 그럴게요.

0: 여러분 증인이십니다. 약속했어요. 자, 그래서 혜은이 26 썸머 파티 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간 공연을, 작년에도 썸머 파티라는 이름으로 한 달간 공연을 하셨었잖아요.
1: 네, 작년에도 했어요. 와,
0: 그때도 전석 매진이었다고요.
1: 네.
0: 근데
1: 네.
0: 올해도 그러면 매진시켜야 되는데 이런 걱정은 좀 없으세요?
1: 아무래도 걱정은 되죠. 누구라도.
0: 맞아요.
1: 우리 은간 씨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0: 네, 저는 절대로 매진은 안 되더라고요.
1: 네. 근데 이게 물론 매진이 되면 좋지만 가수들은 그 매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면 무대에서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0: 맞습니다.
1: 한 분이 오셔도 팬이고.
0: 맞아요.
1: 매진이 돼도 팬이고.
0: 맞아요.
1: 그러니까 몇 분이 오시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우리 가수들의 모습이지.
0: 맞아요.
1: 그런 거에는.
0: 맞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석 매진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아티스트들이, 많은 아티스트들이 좀 부담을 가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선배님 같이 이런 마인드로 이래야지 성공을 하는 건데. 근데 요즘 살짝 좀 우울하셨다고요. 왜요?
1: 아, 제가 그동안 쭉 그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를 했잖아요. 네. 한 7년 넘어서 8년 접어들면서 그만뒀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한 달쯤 지나니까 뭔가 괜히 허전하고 어느 자리가 이렇게 빈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공연 준비를 하면서 언제 그런 우울감이 있었느냐.
0: 워낙 또 오랫동안 해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허전함이 조금 내가 마음이 많이 좀 허전하네, 이게 좀 우울감이 있네 이랬는데 콘서트 준비하시면서 언제 내가 우울했니. 당연히 가수들은 이 무대에 서야 되거든요. 무대 서는 거 준비하면 뭐 당연히 다 잊혀집니다. 강혜영님께서 같이 삽시다 너무 잘 봤어요. 아유, 그럼요.
1: 열심히 했죠, 제가.
0: 네. 근데 진짜 선배님이 데뷔하신 지 지금 50년이 넘으셨습니다.
1: 네. 올해가 51주년 되네요.
0: 와, 51주년. 근데 진짜 진짜 데뷔하시자마자 전 국민이 사랑하는 스타가 되셨잖아요, 사실.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제가 75년도, 74년도부터 5년도 그 사이에 녹음을 해서 75년도에 초에 음반이 나왔는데 그 노래가 꼭 1년 있다가 히트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면 1년 긴 것도 아니야. 그렇게들 생각하지만
0: 길어요.
1: 그렇죠. 뭐 길어요. 20년 만에 히트하는 사람도 있고
0: 맞아요,
1: 10년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때는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음반을 내면 금방 유명해지는 줄 알았죠.
0: 젊으니까.
1: 그런데 안 되니까 너무 실망.
0: 1년이 막 10년같이 느껴지고.
1: 그럼요. 근데 뭐 들으시는 분들은 아유 1년 같고 뭐 그러겠지만 그런 게 절대 아니니까.
0: 맞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죠. 느끼는 건. 아, 그 1년은 길어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지나가야 되는 게 1년이에요. 길어요. 아, 근데 1년이 있었구나. 저희는 진짜 바로 빛나는 스타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1년 뒤에 성공을 해서 무려 5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진짜로 선배님, 저는 그렇게 선배님처럼 대스타가 돼보지 못해가지고 아직, 이렇게 되면 어떤 삶이에요? 궁금해요. 우리 반지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약간 뭐 마트를 가도 편의점을 가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1: 저희가 데뷔해서 저희가 활동할 때는 정말 신비주의를 추구했어요.
0: 아, 그때는.
1: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
0: 그랬구나.
1: 선생님들이 가면 안 돼. 개인적인 일이 밝혀지면 안 돼.
0: 어머머.
1: 뭐 무대 아니면.

0: 면은 모습도 보이면 안 돼.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1: 와, 그러면은 진짜 좀 못 해본 게 많으시겠네요. 어렸을 때.
0: 뭐 저는 너무나 많은 걸 못 해봤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맨날 같이 삽시다 해서 저 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네. 너무 어려워. 나이가 맞아요. 들었으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아유 그냥 모르는 채 살자.
1: 아, 그래도 뭐 잘 살았다.
0: 그게 편하다. 그게 편해요.
1: 노래 가수로서는 또 크게 잃었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다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난 큰 사람 될 거니까 뼈도 다치면 안 돼. 뭐 이래가지고 전 스키도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제가 스스로. 제가 스스로 저를 가둬놨는데 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나서 애들이 스키 타러 가자 해서 갔는데 와 못하겠더라고요. 운동신경이
0: 맞아요.
1: 그래서 맞아요. 이런 건 젊었을 때 경험을 해봤어야 되긴 한데 근데 만약에 저는 혜은이 선배님처럼 그렇게 예쁘고 춤 잘 추고 노래도 잘한다고 하면은 그런 삶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 은가 씨도 충분히 예쁜데?
1: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아직 나이를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
1: 아 그렇죠. 선배
0: 너무
1: 앞에서는
0: 어려 너무, 보이는데.
1: 아 그래요. 아 저
0: 나이보다 그래도, 어려 보이나 보다.
1: 맞아요. 저 올해 40 마흔 됐습니다.
0: 진짜?
1: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발정이 분들.
0: 어머.
1: 그래도 나이가 조금
0: 나는 30대 맞아요. 초반 정도.
1: 아 정말요? 와, 반정이 분들.
0: 결혼도 한 줄 몰랐어.
1: 아 정말요? 애도 나 저 개 탔어요. 반제분들.
0: 네, 방송 들어보기 전에 네. 애기 잠깐 봤는데 네. 100일 됐는데.
1: 맞아요.
0: 너무 또리또리 똘망똘망하면서 이쁜 거야.
1: 네, 제가 자랑 좀 했습니다.
0: 제가 놀랐어요. 아니 100일도 안 돼서 벌써 활동을 하냐 그랬더니 네. 2주 만에 나와서 활동을 했어요.
1: 맞아요.
0: 그래 지금은 젊어서 모르지 나이 들면 맞아요. 다 나타난다.
1: 맞아요. 그래서 둘째 낳고 빨리 몸조리 잘하라고. 자 좋습니다. 임수정님께서 저 7살 때인가 체육관 맨 앞줄에서 엄마 이모랑 함께 봤던 혜은이님 공연을 봤던 기억이 생생해요. 너무너무 예쁜 혜은이 언니 보고 신기해하면서 봤던 그 기억 무대 위에서 노래하시다가 저보고 웃어주셨던 것 같은 그 착각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분명 수정님 보고 웃었을 거예요. 그렇죠?
0: 아이 그럼요. 모든 분들을 보고 웃으니까 그럼요. 착각은 아니십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확실히 네. 제가 나와서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 보니까 네. 좀 연식이 있으신가 봐. 전부 국민학교라고 썼어.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야.
1: 맞아요, 맞아요.
0: 그죠? 네.
1: 국민학교, 뭐, 방가방가, 뭐, 공기놀이, 뭐, 이런 거 나중에 다 나옵니다.
0: 방가방가는 요즘 얘기 아니에요?
1: 아, 방가방가도 조금.
0: 된 거예요?
1: 네. 국민학교 시절. 아, 지금은 초등학교죠. 저도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뀔 때 다녔거든요.
0: 아, 그러시구나.
1: 그러니까요, 뭐, 얼마 안 됐어요. 예.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선배님. 어떤 곡 들을까요?
0: 뭐 들을까요?
1: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셨던 물비늘이라는 노래.
0: 아, 네, 저도 되겠습니다. 좋아요.
1: 분위기 있게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혜은이가 부릅니다. 물비늘.

0: 와, 하연희 선배님의 물빈을 듣고 왔습니다. 노래 너무 좋네요. 이순양님께서요. 저는 물빈을 노래 너무 사랑해요.
1: 감사합니다.
0: 홍정아님께서 목소리가 참 맑으세요. 진짜 오구슬이 홀랄랄랄랄랄 이렇게 불러가는 것 같죠. 김미경님께서 혜연이님 기다리세요. 철원초등학교 58회 졸업생 10명이 공연 보러 갑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오, 환영합니다.
0: 저희 기다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꼭 네. 저희 혜연이 선배님 만나 뵈면요. 저희 반짝이에요. 이렇게 네, 소리치세요.
1: 네. 객석에서 말씀하시면
0: 아, 그럼요.
1: 제가 글 보내주신 거 봤어요.
0: 그렇죠. 그렇죠. 이봉선님께서 우리 남편 최애 가수 혜연이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질투가 날 정도지만 아유. 여자가 봐도 너무 이쁘시고 노래도 잘하시니 이해가 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인정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요 혜연이 선배님께서 부른 명곡을 음원으로 들어보면서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네. 일단 외치고 시작합니다. 혜은이의 명곡의 향연. 자, 혜은이 선배님의 명곡 첫 번째로 고른 노래는 바로 이겁니다.

0: 당신은 모르실 거야. 왜 몰랐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1975년에 발표된 혜은이 선배님의 데뷔곡 당신은 모르실 거야. 선배님,
1: 네.
0: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고우실 수가 있어요? 타고난 거죠? 타고난 거죠?
1: 네, 그렇죠.
0: 네. 근데 음식도요, 매운 거랑 짠 것 등등 목에 나쁜 음식 좋아하신다는 게 맞나요?
1: 네, 맞아요.
0: 아, 잘못된 정보가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근데 목이 평소에는 잘 이렇게...
1: 네, 저는 목도 쉬지 않고 목이 아프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감기가 들면
0: 네네,
1: 이제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많이 키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더웠다, 들어가면
0: 그게 감기
1: 추웠다 막 이러니까 그 감기 기운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콘서트 준비하느라고 좀 제가 다 신경을 쓰고 연출을 하고 하니까
0: 와,
1: 작가도 없고 제가 다 하니까.
0: 아, 진짜요?
1: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콘서트에 오시는 분들하고 무슨 짜여진 거 없이 이렇게 사는 얘기 주고받고 지금 그 소극장은 우리 가은 씨하고 나하고 앉아 있는 정도에 가까이 가까운 거리예요.
0: 너무 좋겠네요. 그러면
1: 그러니까 좀 화장도 얘기를... 좀 예쁘게

0: 진정은 뭐 자칫 잘못해서 밥 먹다가 흘려 옷에 밥풀이 묻어있는 것도 다 보일 것 같은데.
1: 안 되지 안 되지.
0: 아유, 아 좋겠네요 그러면.
1: 그래서 관객분들이 네.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새 코너를 준비했는데 네. 그 오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무대에 모셔서 저하고 네. 같이 노래를 해요.
0: 우와, 듀엣을.
1: 네. 그 아까 댓글 올라온 거 본 중에서 네. 거기 10분이 친구들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래 그분이 와서 얘기하면 그날은 그분 중에서 한 분을 초청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바로 들었어요.
0: 아까 오신다고 하셨던 분 준비하세요. 노래 준비. 계란 빨리 달걀 빨리 까서 빨리 마시시고. 자, 당신은 모르실 거야. 들었고요. 자, 다음 대표곡 들어볼게요.
1: 네.

0: 진짜 좋아해. 저는 진짜 이 노래를요 옛날 영상에서 그 이렇게 깨끗한 화면으로 선배님 부르시는 거를 확대컷이 된 게 있더라고요.
1: 네.
0: 그거 보고 반해가지고 이 영상을 정말로 밤새도록 봤어요.
1: 아 진짜?
0: 한 15초짜리 짧은 영상인데요. 밤새도록 돌려봤어요. 너무 예쁘고 진짜 진짜 좋아한다는데 막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곡이 1977년도에 나온 진짜 진짜 좋아해. 이 곡은 영화 주제곡이었죠.
1: 네. 와. 그 당시에
0: 네.
1: 그 학생들 네. 드라마가
0: 네.
1: 굉장히 유행했을 때예요.
0: 아, 학생 드라마.
1: 네. 네. 가면서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학생 드라마를. 뭐 그래가지고 네. 그때 이제 그 이매진 씨가
0: 네.
1: 그 영화로 데뷔를 했어요.
0: 아 그렇구나. 이매진 선배님도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1: 네.
0: 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기 영화의 주제곡을 부르는 것도 아무나 못하는 특별한 것이었다고 들었거든요.
1: 그때는 이제 가수가 히트를 하면
0: 네네.
1: 영화까지 찍었어요.
0: 아
1: 근데 진짜 진짜 좋아해 영화를 찍을 때는 네. 제가 스케줄이 안 맞아서 영화를 못 찍었고
0: 맞아요.
1: 네.
0: 이 주제곡으로 그랬죠. 차면 노래가 대박이 났으니까 눈코 뗄 수 없이 바빠서 이때가 선배님이 나이가 어떻게 몇 살 때?
1: 그때가 25?
0: 우와 그냥 최고점을 찍을 때 진짜 막 그렇게 바쁘게 생활을 하면 행복하잖아요. 원했던 삶이니까. 아 원했던 삶은 아니십니까?
1: 아니요.
0: 네.
1: 제가 노래를 한 게
0: 네.
1: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돼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쭉 야간 업소에서 일하고 네. 팔군 무대에서 일하고 이러다가
0: 네.
1: 노래가 히트가 돼서 유명해지니까
0: 네.
1: 너무 정신도 없고 막 붕붕 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제대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럴 때도 아니에요. 일단은 너무 바쁘기도 했고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으니까.
0: 아, 그렇구나. 근데 진짜 요즘 저희 후배 가수들은 정말 좋은 세상에서 노래를 하고 있네요.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저희는 근데, 정말 감사하게
1: 내가 봤을 때는 네. 요즘 우리 후배들은 너무 안쓰러워. 그 경쟁력이라는 게
0: 네.
1: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 우리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0: 네.
1: 이렇게 정말
0: 치열하게
1: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0: 저희는 매 순간이 경쟁이라서
1: 그래서 그걸 보면서
0: 네.
1: 아우 저 친구들이 지금 많이 힘들겠다 좀 짠하기도 하고
0: 네.
1: 그래요.
0: 아니 행복합니다. 이경복님께서 오늘로 다 소개할 수 있을까요? 혜은이님 명곡 진짜 콸콸콸인데 아유 그래서 빨리 가볼게요. 자 다음 곡 들어봅니다.

0: 제3한강교 혜영 선배께서 처음으로 시도한 댄스곡이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제3한강교.
1: 네. 제3한강교가 네. 우리나라 한강의 세 번째로 만들어진 다리라고 해서 제3한강교였어요.
0: 아, 네네.
1: 그랬는데 지금은 한남대교로 바뀌었지.
0: 네. 네. 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무대에서 이 댄스와 함께 이 노래를 탁 부른 순간 그냥 난리가 났던 거죠. 어느 정도의 반응이었어요?
1: 제가 처음에 이 노래를 발표했을 때, 네. 아, 이 노래는 히트 못할 거야, 주위에서.
0: 오.
1: 왜 저기 발라드 서정적인 노래만 하다가 댄스곡을 아. 하니까 이거는 히트 못할 거야. 그렇게들 다들 생각했는데.
0: 왜 이런 걸 도전하냐.
1: 그런데 너무 의외로 이 노래가 히트를 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미안하긴 했었겠죠.
0: 머쓱머쓱. 아, 이 노래는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듣기에는 너무너무 흘러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노래라서 이거를 음원으로 쭉 듣고 오죠.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질문을 깜빡했대요.
1: 네네네.
0: 당신은 모르실 거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 노래가 기로균 작곡가님이 만드신 노래인데
1: 네.
0: 선배님 목소리만 듣고 완전 빨리 만들었다고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1: 아, 처음에 기로균 선생님 만났을 때
0: 네.
1: 선생님은 일본에서 활동을 하셨고
0: 네.
1: 저는 한국에서 이제 야간 업소만 하다가
0: 네.
1: 이제 선생님 만나서 중간에 소개를 해서 만나서 만들어져 있는 노래를 제가 녹음을 했어요. 12곡을.
0: 네네.
1: 근데 선생님이 저를 보고 만든 곡이 아니고 소리를 듣고 만든 곡이 아니라
0: 네.
1: 이미 만들어져 있는 노래를 제가 했기 때문에
0: 네.
1: 선생님이 녹음을 하시고 나서 너무 찜찜해 하시는 거예요. 이 노래가 너한테 맞질 않는데 그러면서 내일 녹음 끝나고 우리 때는
0: 네.
1: 12곡을 이틀에 다 했어요. 그때는 끊어서 가고 이런 거 없고 그냥 처음부터 테이프가. 쫙 불러서 잘못되면 다시 처음부터 그랬는데 이제 오늘 녹음 끝나고 내일 일본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루 연기를 하시고
0: 우와.
1: 그날 밤새워서 당신은 모르실까를 만드셨어요.
0: 소름.
1: 내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0: 우와.
1: 그래서 그 다음날 저기 어쿠스틱 기타하고 이거 멜로디언이라고 이렇게 불면서
0: 네.
1: 피아노 치는 것 같은 그 두 개만 악기를 가지고
0: 와, 그래서
1: 만든 노래가 당신은 모르실 거야예요.
0: 아, 그래서 악기 구성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게
1: 네,
0: 그죠
1: 네.
0: 담백하게 나왔군요.
1: 그때는 그런 악기 구성이 없었죠.
0: 네.
1: 그렇게 하는.
0: 와. 작곡가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천재 같은 목소리를 그냥 이렇게 내가 만들어낸 곡으로 그냥 이렇게 뜨뜨뜨딱 하기가 싫으셨던 거죠. 선물을
1: 그렇죠.
0: 해드리고 싶었던
1: 예.
0: 마음이었던 거. 아, 진짜 덕분에 너무 좋은 노래 남기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쯤에서요. 음원 한 곡 듣고 올게요. 제3한강교 괜찮으십니까, 선배님?
1: 네.
0: 네, 제3한강교 듣고 올게요.

0: 태연이 선배님의 제3한강교. 아, 다시 들어도 너무 좋네요. 김은경님께서 강물은 흘러갑니다. 정말 많이 들었죠. 맞아요. 김경수님께서 1980년 초등학교 3학년 때 제3한강교 많이 들으면서 동네 친구 3명과 춤도 추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했었대요. 그 진짜 끝에 이렇게 숨 죽이면서 이렇게 듣고 있어. 하! 이런데 그게 그렇게 감칠맛 나고, 뭔가 다 터프한 느낌도 들면서, 김상건님께서 혜은이님 안녕하세요. 76년도 군 생활할 때부터 팬입니다. 혜은이님 감사합니다. 노래는 다 진짜 진짜 좋아합니다. 라디오에서 청취하면서 귀호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1: 제가 감사합니다.
0: 김은님께서 그러시네요. 제3한강교 부를 때요. 요정 같았어요. 맞아요. 진짜. 이정님께서 노래방 가면 혜은이쌤 노래만 불렀어요. 회사 야유회에서 진짜 진짜 좋아해 노래로 상도 받았는데요. 오! 노래를 좀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죠?
1: 그런가 보네요.
0: 네. 어려운데 이거 따라하기. 4871님께서 제가 혜은이 누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정도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곡 명곡의 향연 한번 가볼게요.
1: 네.
0: 다음 곡 한번 들어볼게요.
1: 네.

0: 신비벽비. 진짜 많은 후배 가수들이요 이 노래를 커버를 했는데 정말 선배님만큼의 맛을 그 누구도 저는 진짜 뭐 제가 부르는 건 좀 그렇지만 제 귀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딱 보면 아, 이 선배님처럼 이 맛을 못 내더라고요. 진짜
1: 그래도 네. 후배들이 커버를 네. 참 잘했어요. 각자 각자.
0: 아 맞아요. 다 다른 느낌으로
1: 네. 너무 잘 해주니까. 네. 성민 씨가 참 그 인상이 남았고
0: 네.
1: 또 그 지금 이름이 갑자기 불후의 명곡에서도 많이
0: 맞아요.
1: 커버를 했었고 네. 그 제3한 강교가 히트를 하니까 네. 그때 이제 비슷한 리듬의 노래를
0: 네.
1: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나왔을 때는 당신 제3한 강교보다는 조금 덜 히트가 됐는데
0: 네.
1: 오히려 요즘 들어서 우리 후배들이 계속 하니까
0: 네, 맞아요.
1: 그때보다 노래가 더 유명해진 거야.
0: 계속해서 지금 불러도 정말 촌스럽지 않고 이 곡이 너무너무 아직도 매력적이라는 뜻이에요.

0: 하든지 이런 거는 요렇게 요렇게 해달라 이렇게 아. 얘기를 해서 하고 화장은 제가 했고 화장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때는 코디네이터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없었을 때예요.
1: 그럼 옷도 그럼 선배님 옷이에요?
0: 그럼요. 제가 그 옷에 대해서 조금 그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1: 너무 예쁜데
0: 네, 디자이너 이런 것도 하고 싶었고 뭐 그랬어요.
1: 네.
0: 그랬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일화는 예전에 그 CF를 찍을 때도 네. 내가 옷을 가져가야 되고 메이크업도 내가 했어요.
1: 와,
0: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1: 아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개념이 없었고
0: 코디네이터도 없었고
1: 아
0: 그리고 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제가 화장품 모델을 했는데 네. 그 사진을 찍으면 네. 일본 가서 현상을 해가지고 왔을 정도로 그때는 그랬어요.
1: 아, 그랬군요.
0: 아, 50년 전이니까 생각을 해봐요.
1: 와, 그걸 현상을 하러 일본까지 가야 될 정도는 몰랐는데, 와. 와, 그렇다면 그 옷 센스가 싹 다 혜은이 선배님이 직접 입으셨던 거구나.
0: 네.
1: 그 코디네이터를 지금 어디냐고 찾으려고 했는데 선배님이 직접
0: 제가 해드릴게요.
1: 오, 영광입니다. 자 다음 대표곡 한번 들어볼게요.

0: 영원의 영원한 우리 노래방의 애창곡입니다. 무조건 처음 부르거나 마지막에 부르거나 어떻게든 부르는 노래 열정. 이 노래가 1985년에 발표가 됐어요.
1: 네.
0: 아,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요. 저도 그렇고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뭐 오빠 동생 할 거 없이 노래방 가면 무조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선배님도 혹시 노래방 가시면 이 노래를 부르십니까?
1: 아니요. 노래방 갈 기회도 없지만 만약에 간다고 해도 모르겠어요. 우리 은간 씨는 어떤지 몰라도 나는 내 노래는 절대 안 해. 하기 싫어.
0: 전 제 노래만 부르는데.
1: 아, 그래요?
0: 어떻게든 음원비 받으려고. 왜요? 선배 노래.
1: 그 우리 때는 음원비도 없었잖아요.
0: 맞아요.
1: 저작권료도 없었고.
0: 맞아요.
1: 그런데 내 노래는 듣기 싫어. 모르겠어요 저는.
0: 그
1: 사람들이 저한테 좀 별나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0: 그러시구나.
1: 근데 나는 또 내가 다른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는 곡 있잖아요.
0: 네.
1: 그럼 그런 건 부르지.
0: 와, 선배님이랑 같이 노래방 가시는 분은 정말 너무 행복하겠네요. 네, 김정희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열정을 노래방 가서 많이 불러드렸지요. 그럼요. 네. 정호영님께서 제 최애곡입니다. 근데 부르다가
1: 감사합니다.
0: 포기하죠. 어려워서요?
1: 그게 가사가 많아서 빠른 데다가 빨리 붙이려니까 좀 힘드실 거예요.
0: 근데 이거 약간 외우기 힘들거든요. 앞뒤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현우님께서 중학교 축제 때 이 노래 열정으로 장기자랑 했었어요. 이거 뭐 장기자랑도 많이 하고요. 노래방에서도 많이 부르고요.
1: 네.
0: 자, 선배님의 대표곡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서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좀 아쉬우시죠? 대신 제가 반째분들 질문을 해주시면 선배님께 대신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선배님 이번에
1: 네.
0: 독백이라는 노래 어떻게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1: 아, 그럼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0: 네. 혜은이의 독백 음원으로 듣고 올게요.

0: 독백, 혜은이의 독백 듣고 왔습니다. 윤세호님께서요, 독백 들으니까 눈물이 왈칵 나요. 너무 좋아요. 저 지금 그냥 말 안 하고 음악 계속 듣고 싶어요. 8006님께서 어쩜 목소리가 너무 이뻐요. 제 애창곡인데 일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반제분들 잠깐만 일 내려놓고요. 혜은이 선배님 보세요. 7339님께서 내 나이 19살이던 1977년도에 가장 사랑하던 가수가 혜은이님이세요. 지금은 은강씨를 제일 좋아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두 가수를 한 화면에서 보니 감개무량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분은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지금은 저 은강 씨를 좋아하지만.
0: 혜은이 선배님 너무 만나면서 좋다고 그냥 거기까지만 했어도 되는데.
1: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 이렇게 솔직한 사람 좋아요.
0: 9936님께서 시골에서 아버지가 전축을 구입하시면서 혜은이 LP를 사오셨는데 사진이 와 큰 챙에 빨간 모자, 블랙 목티, 빨간 스커트. 시골 소녀에게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예뻤어요.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 LP판 지금 가지고 계세요, 선배님?
1: 네, 있죠.
0: 와, 진짜 그거 나중에 가격 꽤 나갈 것 같은데 계속 가지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반제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도 만나볼게요.
1: 네.
0: 조우수님께서요. 혜은이님, 가수가 아니었다면 꼭 해보고 싶은 한 가지의 직업이 있나요?
1: 뭐 처음에는 저는 그 발레리나를 꿈꿨어요.
0: 너무 잘 어울려요. 네.
1: 그랬는데 그 이제 훈련을 받다가 네. 연습을 하다가 제가 그때 체구가 작았어요.
0: 네.
1: 근데 그 프리마돈나를 하려면 키도 조금 커야 되고. 다리도 길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0: 근데 그 훈련이 너무 힘든 거예요.
1: 아, 그러셨구나.
0: 그래서 몸이 약해서 그 중간에 그만뒀죠.
1: 아, 어쩐지 몸매가.
0: 그래서 아마 발레리나. 그 특별하게 생각한 적은 없지만 네.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노래 안 했으면 아마 그냥 일반 주부처럼 살고 있겠지? 뭐 그런 생각은 든 적은 있어요.
1: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설점식님께서
0: 놀랬어요?
1: 많이 놀랬어요. 설점식님께서 요즘 즐겨 드시는 음식 뭐예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0: 저는 사실 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좋아하질 않아요.
1: 오.
0: 그래서 그 영양 밸런스를 균형이 잘 안 맞춰서 먹게 되는데
1: 네.
0: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1: 맞아요.
0: 먹기 싫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1: 맞아요.
0: 제철 음식 먹어야 되고
1: 맞아요.
0: 그래서 요즘은 전보다는 조금 그런 거를 챙겨서 뭐 나물이라든지
1: 나물.
0: 그런 거
1: 원래는 뭐
0: 원래 참기름도 안 먹었는데
1: 네.
0: 참기름이 몸에 좋다고 꼭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먹기도 하고
1: 참기름은 고소한데 그 고소한 거를
0: 깨도 싫고
1: 아 그런 참기름도 스타일을 별로 싫고 안 주시는구나.
0: 들기름은 더 싫고
1: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네. 원래 그런 거 막 챙겨 드시지 않기 전에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셔서
0: 그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1: 아 매운 거.
0: 그래서 무교동에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네. 낙지볶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1: 밥에 비벼. 근데 거기 참기름 넣어야 맛있는데.
0: 아 그때는 네. 그렇지 않고
1: 네.
0: 달지도 않고
1: 아예
0: 매운 거 맛있었어요.
1: 아, 지금 다 없어졌군요.
0: 그래서 제가 낙지볶음 먹을 때는 네. 한 접시에 네. 700원. 할 때예요.
1: 우와, 그 비싼 낙지를 한 접시에 700원?
0: 지금은 몇만 원 할 걸요?
1: 네, 맞아요. 낙지 워낙 비싸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매운 거 좋아하신답니다.
0: 네. 네.
1: 통통이님께서 혜영님 KBS 라디오에서 오즈거라는 프로그램 할 때 너무 재밌었는데 다시 DJ 하고 싶진 않으세요?
0: 아 하고 싶은데 네. 시켜주는 사람이 없네요.
1: 저는 절대 제자리는 절대 안 됩니다.
0: 아, 네 아니 넘보지도 않겠어요.
1: 예, 감사합니다.
0: 은가 씨 너무 잘하니까.
1: 아유 여러분 자 선배한테 궁금한 질문 많으실 텐데요. 아유 시간이 정말 왜 이렇게 빨리 가나요? 저 이쯤에서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2: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3: 할머니 종로 5가예요.
4: 종로 5가?
3: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4: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5: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9: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7: 이카운트
6: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KBS 라디오.
1: 아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저희 벌써 아이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0: 네.
1: 어떠셨습니까?
0: 아쉽지만 가야죠. 뭐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 네. 네.
0: 제가 라이브로 노래를 못 불러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1: 네, 괜찮습니다.
0: 다음에 다시 부르시면 그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는 선배님 뵙고 옛날 얘기 듣고 목소리 들은 것만으로도 그죠? 관제분들 다음에 꼭 다시 나와주시길 기대하면서
0: 네.
1: 저희 혜은이의 열정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짝이분들 오늘도 은빛나게 같이 외쳐주세요. 반짝이분들 오늘도 은빛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하겠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 송악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는 작업 여파로 밀리고요.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는 10km 구간 정체입니다.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도 막히기 시작했고요. 이후에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수원에서 교통량 많아졌고요.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중부고속도로 한남 방향은 증평에서 진천 부근까지 9km 구간 밀립니다. 더 가서는 산곡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이후 동서울 요금소에서 하남 드림 휴게소 쪽으로 4km 구간 제속도 못 냅니다. 50분 교통 정보 임초희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7월 4일 토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좋은 얘기 자주 해주는 편이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한데 알아서 출근을 했어. 어우 잘했죠. 나 하나 챙기기도 벅찬데 가족들 밥을 다 챙겼어. 아우 잘했네. 애가 또 철없이 구는데 화 안 내고 넘겼어. 어이구 잘했네. 일종의 칭찬이죠. 어디 내놓기에는 별거 아니다 싶지만 내 기준에선 꽤나 잘했다 싶은 것들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적당한 칭찬은 몸의 면역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얼굴도 맑아지고요. 마음 건강에도 그렇게 좋대요. 우리는 말이죠. 남이 한 일에는 엄지척을 잘도 세워줍니다. 근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인색할까요? 여러분의 오늘 마음 날씨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부에 불 것 같은 산도 네 재산 재건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은 더 이상 돈 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신해철님의 나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아, 목소리가 중간에 들렸는데 참 좋네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에너지를 나한테 끌어당기는 이 제1의 법칙이 바로 말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이요. 좋은 에너지를 데리고 온다. 말로 하기 쑥스러우면 글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일기장에만, 메모장에만 써두지 마시고 저한테도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제가 아주 제대로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영순아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았다. 튼튼한 다리 마사지하며 혼잣말을 합니다. 우리 장영수님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임미용님 오늘이 어제보다 행복한 날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오늘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콩디의 라디오를 들으면서 말이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날 되고 계신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곽영희님, 콩디 오늘도 안녕하시죠? 아우, 안녕. 안녕하죠. 저는 마음 날씨 베리굿입니다. 베리굿이야. 함께 즐깁시다 하시면서 곽영희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얼마나 좋으시면 베리굿이래. 좋네요. 6765님은 바쁜 와중에도 콩디에게 인사 건네는 이유, 이 여유. 칭찬해 하시면서 바쁜데도 이렇게 인사 걸어주셨어요. 이런 여유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6765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밖이라면 어디 가는 길이실까요?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또 어떨까요? 어디서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소개된 분들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0: VI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0: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랜드,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6531님, 오늘 라라랜드 1등 도전을 저도 해봅니다 하셨어요. 그대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도전하셨는데 어우, 진짜로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6531님, 이분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디 출석했습니다. 강도환님, 그리고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강혜영님, 김미정님 오셨고 정승기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5415님,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웃습니다. 아, 오하나 사오네.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웃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늘 웃음으로 시작합니다. 아, 진짜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망고님, 콩디 여기는 구운 달걀 포장하는 공장이에요. 거래처 직원이 라라랜드 추천해줘서 듣고 있습니다. 사연 소개되면 다음에 밥 사준대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루두루 감사합니다. 김경수님, 알아서 미리미리 와있는 저를 칭찬해주세요. 공디 미리 왔어. 우리 김경수님, 제가 카푸치노 한잔 싸드릴게요. 매일 출석 체크 안 해주셔도 매일 와요 하셨습니다.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김경수님의 메시지 늘 보고 있습니다. 김계월님, 이른 저녁으로 수제비 띄우려고 주방에서 야채를 썰고 있습니다. 핵감자에, 그렇죠, 수제비에 또 감자 들어가야지, 애호박 들어가야지, 그 맛이야 말해 뭐예요. 맛있어져라, 맛있겠죠 하셨습니다. 김계월님, 어우, 뭐 최고의 궁합이 다 들어갔는데 맛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6438님, 언니 저 오늘 왜 이렇게 졸리죠? 어제 새벽에 축구 봤어요? 저처럼? 오전 내내 졸면서 일했습니다. 언니가 활기찬 목소리로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셨는데, 이것보다는 달달한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싸드리면 졸음이 싹 달아나지 않을까 싶네요. 6438님 보내주셨고, 2757님, 콩디 청주의 오공주입니다. 어, 오공주님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이소영님도 찾아와 주셨고, 송소연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이렇게 또 말 걸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혜경님, 윤인희님, 그리고 정현숙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내 딸 28번째 생일이라고요. 꼭 좀 축하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28번째 생일 맞으신 따님, 저 이번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블랙콩의 모짜렐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민님이 콩디 어젯밤 모짜렐라 듣고 싶어서 블랙콩 2봉 검색해도 음악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몰아쳐야 나오나요 하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부터 발매입니다. 아, 중간에 좀 착오가 있었어요. 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발매됩니다. 민님 어저께 밤부터 찾으셨어. 그리고 김경수님도 좋아요 좋아요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셨고 우리 고혜경님 콩디 목소리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우님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6496님 딸내미를 픽업하러 갑니다. 저번 주에 이사 왔는데 픽업 다니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네요. 날씨는 엄청 습합니다. 좀 거리가 꽤나 좀 멀어졌나 봐요. 6496님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라라랜드가 그래도 좀 좋은 친구가 돼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분에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우, 여자들은 특히나 또 옷이 날개죠. 0881님이 옷을 만드시면서 라라랜드 앞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0712님 저는 라라랜드 들으면서 호박잎이랑 깻잎을 찌고 있습니다. 식구들 저녁에 집에 오면 된장찌개도 끓여서 맛있게 쌈 싸먹을 거예요. 쌈 싸먹을 거야. 더울 때는 쌈이 최고예요 하셨습니다. 아, 쌈 싸먹고 싶다 진짜. 3524님 근무 중 잠시 쉬는 타임입니다. 커피 한잔 들고 이어폰 꽂고 라라랜드 들으며 산책 나왔습니다. 1년 전 시작한 날부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1년 365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609님 콩디 여기는 가평이에요. 날씨가 비는 안 오고 흐리기만 합니다. 여의도도 비는 안 오는데 흐립니다. 흐리멍텅해요. 덥다고 에어컨을 많이 켰더니 목이 칼칼하니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060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경북 경산 미니오이 농장에서 오이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째 하는 중인데 미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어. 도망치고 싶어. 힘을 주세요 하시면서 지금 대학생인데 미니오이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힘든지 몰랐었나 봐요. 귀엽다. 0285님 이분에게도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옥님 언니 모짜렐라 수능 금지송 될 것 같습니다. 모짜렐라 같은 내 사랑. 여기 너무 중독성이 있습니다. 노래 너무 좋다고 우리 은옥님도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헤이의 주땜무 준비했고 그리고 제이의 어제처럼 준비했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과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이야기 저 이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뮤직 이즈 매직. 꼬리를 물면 노래와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요. 바로 이정현님의 반 되겠습니다. 아주 신나죠? 에너지도 있고. 2026년 벌써 반 남았습니다. 반. 12개 달 중에 벌써 6개를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뮤직 매직. 2026년 하반기에 꼭 이루고 싶은 거 있으시죠? 있으실 거야. 잘 생각해봐요.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좋습니다. 하반기에 바램? 아니면 목표? 꿈? 소원? 다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치킨버거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주님, 아 오늘도 커피는 탈락. 너무나 아쉬워요. 그나저나 카푸치노를 너를 마셔본 게 언제인지. 언니가 선물해주는 카푸치노 얼마나 맛있을까 상상만 해봐요. 그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오늘 주제하고 제법 어울리지 않습니까? 김은주님,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정현의 반, 오늘의 마법송이 되겠습니다. 뮤직 is magic.

뮤직 매직 이제 2026년 6월도 다 가고요. 새로운 달 7월이 시작되고도 이틀째입니다. 하반기에는 꼭 이루고 싶은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찾아서 보내주시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4668님 참 어려운 거 상상 많이 하시네요. 로또 로또입니다. 상상 좋아요 하시면서 상상하면서 기분 좋아지면 뭐 그것도 좋은 거죠. 그리고 김경태님, 저는 다이어트요. 상반기에 체중이 5kg 쪘는데, 아 많이 쪘네요. 5kg면 하반기에는 그대로 빠져서 올해 시작할 때 몸무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상반기에 체중이 5kg 넣으셨대요. 뭐 때문일까요? 분명히 원인이 있겠죠.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끊으시면 바로 5kg 빠진 몸매로 돌아가시지 않을까 싶네요. 김경태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동욱님,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눈썹 문신을 하고 싶네요. 눈썹 끝이 흐린데 선뜻 문신하는 게 무서워요 하시면서 이동욱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름 닉네임은 분명히 남자분이신데 문자 내용은 여자분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남성분들도 눈썹 문신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연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진님, 부산에서 작은 브런치 카페를 하신대요. 곧 에그타르트를 출시합니다. 아 맛있죠. 반응이 좋았으면 하고 빌어봅니다. 이승진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손혜정님, 올해 하반기에는 꼭 남친을 만들고 싶어요. 좋다. 요즘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워. 남자친구 만들고 싶어. 우리 손혜정님. 이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쪽이 딱 채워져서 하나가 딱 돼서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승진님도 브런치 카페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 5334님, 중3 아들, 고3 딸 원하는 학교 합격 소식을 꼭꼭꼭 듣고 싶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가장 큰 목표이자 꿈이죠. 저 이번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우님, 용돈 인상이요. 월급도 올랐는데 아내가 용돈 인상을 안 해주네요. 올려달라니 기다려봐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여보, 하반기 용돈 인상 부탁해 하시면서 정관우님 보내주셨습니다. 엄청 귀여우시다. 그리고 김규희님, 26년 하반기에 저는 일러스트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휴학하고 운전면허 하나 합격했습니다. 이제는 공부에 좀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너무 놀기만 했어요. 너무 놀기만 했어. 근데 또 놀 때는 또 열심히 놀아줘야 또 안 그럴 때 안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의 또 소중함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말을 갖다 이렇게 베베 꼬냐. 일러스트 자격증을 따고 싶다 하셨습니다. 이 글하고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걸 또 좋아하시나 보네요. 꼭 이 자격증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희님 보내주셨고, 김보아님, 하반기 우리 아들 사춘기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 끝나가나 했는데 한 명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이 너무 힘드네요 하시면서 김보아님, 아 그러니까 아들이 두 분인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사춘기가 끝나갈 쯤 되니까 또 다른 아들이 바톤을 받은 거죠. 와 그러면은 도대체 몇 년 사춘기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보아님은? 와 진짜 힘드시겠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요 노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이루고 싶은 것들 정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듣고 왔습니다. 8148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야구장에 갔나 봐요. 아드님 사진을 또 이렇게 V자를 그리고 있는 아드님의 사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33년 전, 그때는 초등학교 5학년. 저는 아버지랑 가는 야구장이 참 좋았습니다. 당시에는 간식거리가 다양하지 않아도 종이컵에 주는 번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후로는 삶이 바쁜 아버지와 학업과 취업을 한 저도 이제 야구장은 꿈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그 아들이 자라서 5학년이 된 지난 5월 갑자기 뜬금없는 아들이 아빠 나도 야구장 가고 싶다 라는 한마디에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던 버킷리스트 중 하나 나도 커서 아이가 생기면 꼭 야구장을 갈 거다라는 마음을 아들이 깨워줬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먹거리와 유니폼 그리고 굿즈들. 지금은 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직관을 다니면서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선우야, 아,

0: 우리 이 친구가 오동통한 요 친구가 선우구나. 지금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다오 하시면서 아버님이 참 부자가 아주 이쁜 추억을 차곡차곡 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팀 응원하는구나 또 우리 선우가. 아무튼 아버님 사연 잘 받았습니다. 수선아님, 이번 주 소개팅 하는데 꼭 커플 돼서 연애하고 싶어요. 마음에 드시나 봐요. 응원해 주세요. 나를 제일 먼저 좀 응원해 줘요 하시면서 수선아님 보내주셨습니다. 좀 느낌이 좋습니까? 잘 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고 싶은 곳 같이 여행도 가고, 그리고 싸워서 또 울기도 하고, 남들 하는 거다 있잖아요. 연애할 때 일어나는 일들 다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수선아님. 9077님, 언니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걸랑요. 하반기에 꼭 일본어 자격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아우. 자신의 꿈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는 건 정말로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응원을 해드려야죠. 9077님, 제가 오늘 치킨버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 보는 고3인데요. 수능 대박 나고 싶어요. 아, 고3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대박 나고 싶어.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1545님 보내주셨는데, 제가 치킨버거 하나 쏴드릴 테니까, 파이팅입니다. 최나무님, 하반기에 유럽 여행 가고 싶어요. 아우, 좋다. 말만 들어도 좋다. 문자만 받아도 힐링되네요. 일에 치여 사느라 서른 인생. 아직도 비행기 한번 못 타봤습니다. 휴가도 30개인데, 몰아서 쓰고 유럽 시원하게 다녀와 보고 싶습니다. 부장님이 허락해 주셔야 할 텐데 말이죠. 최남훈님, 많이 달리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보셨고, 여행다운 여행을 못 가보신 거잖아요. 우리 부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나무님에게 넉넉하게 휴가를 좀 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은 치킨버거 싸드릴게요. 0220님, 저는 사격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어요. 오, 멋지다. 은메달만 목에 걸었습니다. 아, 은메달도 어디야? 꼭 금메달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크, 백발, 백중을 향해. 오, 자, 이번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메달 꼭 목에 거셨으면 해요. 0220님 보내주셨고, 이나경 님도 참여해주셨고, 백수키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황미선 님. 콩디님한테 메시지 남기고 싶어서 어플콩 회원 가입했습니다. 대본 봐가며 쭉 읽어 내려가는 진행이 아닌 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콩디 오늘은 울까 안 울까 기대하며 들을게요 하시면서 또 응원차 이렇게 또 황미선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광고 듣고요. 계속해서 뮤직 매직 이어가 보겠습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6: 핏.
5: 눈 뜨자마자?
6: 핏.
5: 아이와 함께?
6: 핏.
5: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

0: DS 대성하우징 대형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정승원님, 더 이상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진다고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어떡하냐 이거. 전문의를 찾아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승원님. 그리고 김수경님, 저는 로또나 당첨이 돼서 팔찌 한번 펴보고 싶습니다. 어우, 시원시원하다. 우리 김수경님. 아, 로또 당첨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만분의 1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확률이 몇만분의 1인가? 여튼 로또 당첨돼서 팔자 시원하게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숙경님. 김민수님, 저는 만년대리 탈출하는 겁니다. 승진해서 마음 편히 휴가를 떠나고 싶습니다. 제발 하셨어요. 그리고 조우수님, 하반기에 10km 러닝에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6637님, 하반기에는 대학에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예술대학인데 열심히 해온 만큼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만들어내야죠. 보니 누나도 제게 힘을 좀 주세요. 6637님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힘뿐이에요. 제가 치킨버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좋은 소식 얻고 나서 문자 주세요. 6637님. 올해 이루고 싶은 것은 대출을 다 갚는 겁니다. 아, 이게 아주 큰 짐이죠. 그렇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시면서 8006님 보내주셨어요. 제가 치킨버거 쏴드리겠습니다. 저는 50대 중반 여자예요. 올해 목표가 드럼 배우기입니다. 아, 드럼? 등록해서 초급했고 오늘 중급반 수업 첫날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보려고 합니다. 아자 하시면서 멋있습니다. 스트레스 엄청 풀리지 않아요? 6973님, 저 처음에 이 드러머 리노한테 드럼을 배울 때 와, 사지가 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지가 이렇게 따로 노는 걸 정말 못하는구나. 와, 바보 같은. 제가 몸치가 아닌데도 너무나 몸치인 것 같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었는데 이 단계만 조금 넘어가면 그래도 발 따로 손 따로 그래도 좀 되더라고요. 드럼 배우기에 도전하고 계시는 6973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은경님, 한 분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8월에 있을 경찰 시험에 꼭 합격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공부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와, 눈 아프시겠다. 12시간이나 공부를 해요. 꼭 이루어지길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도 많이 많이 할게요. 3888님 보내주셨습니다. 6810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끝곡이에요. 하반기 바라는 건 가족들 건강하고 아우 좋다. 지금처럼 각자 자리에서 무난하게 아우 더 좋네. 무난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는 게 최고죠. 어스의 지금 이대로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십시오. 어스의 지금 이대로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당진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서세종 부근 작업 여파로 3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 부근과 다시 안성분기점에서 밀리고요. 좀 더 지나 서울 요금소 1, 2차로에선 버스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이후에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덕평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8km 구간 정체 심해졌습니다.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도 정체고요.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그리고 군자분기점에서 월곶 부근까지 각각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성남에서 송파까지 교통량 많아졌고요. 또 상일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 사이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50대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코나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라라랜드의 애청자 코난이라고 합니다. 콩디께 꼭 응원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라방에 글 남겨봐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올해 U17 주니어 플래그 풋볼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얼마 전 미국 LA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돌아왔습니다. 플래그 풋볼은 28년 LA 올림픽 정식 종목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스포츠예요. 결과는 아쉬웠지만 작년보다 훨씬 더 큰 자신감과 의욕을 안고 귀국했습니다. 낯선 종목이지만 누구보다 즐겁게, 누구보다 뜨겁게 뛰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로서 참 많이 자랑스러웠어요. 앞으로도 대회가 계속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큰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 재민이, 그리고 친구들 채우, 주한이, 지우, 다치지 말고 지금처럼 마음껏 뛰고, 학교는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함께하며 같은 마음으로 울고 웃고 응원했던 주한맘, 채우맘, 지우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아이들 덕분에 참 귀한 인연을 선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플래그 풋볼 화이팅!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신성우님의 꿈이라는 건 듣고 왔고요. 오늘의 라방은 코난님이 꾸며주셨습니다. 먼저 코난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이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미국 LA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아들과 몇 명의 멋진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들 재민이 그리고 친구들 최우, 주연이, 지우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성장하길 응원한다 하셨어요. 너무나 차분하게 오늘의 라방을 꾸며주셔서 듣는 내내 이야기가 스토리가 귀에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8240님 응원합니다. 파이팅. 그리고 정경희님 플래그풋볼 처음 들어봅니다. 체력도 멘탈도 좋아야 하는데 대단한 아이들 같아요. 오늘부터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이 미국에서는 꽤나 인기 있는 그런 종목인데 허리에다가 무슨 벨트 같은 거 이런 거 차고요. 깃발 같은 거 꽂나? 그래서 그 깃발 상대가 꽂으면 이제 게임이 종료되는 그런 건데 이 플래그 풋볼. 그리고 성영화님, 사연자님, 아드님과 친구분들 잘할 겁니다. 장하네요. 응원할게요. 다치지 말고 파이팅 외쳐봅니다. 짝짝짝. 0220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꿈나무 선수 응원합니다. 그쵸. 응원해줘야 합니다. 빛나게. 꼭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아니 메달 획득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자 우승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 인기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가는 길도 참 멋지겠지만 아직 빛나지 않는 길을 스스로 빛내는 것도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저는 했고 아직은 조금은 낯설지만 묵묵히 나아가는 선수들에게 저 이번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봄풀리 주제 알려드려야 됩니다. 꿀꿀합니다. 요즘 날씨. 장마 어쩌고저쩌고 해요. 꿀꿀한 날씨엔 기분 전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 풀리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노래들 많잖아요. 그런 곡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곡들을 상큼한 곡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뽑히신 분들에게는 사랑이 가득 담긴 수박 주스, 사박 주스 쏴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좋다.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은요, 꿀꿀한 날씨에 기분 전환 해보자고 기분 전환 플리로 정해봤습니다.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노래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뭐 박혜경의 레몬트리. 저는 이 노래 듣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상쾌해진다 하시면서 비밀보장 닉네임을 쓰시는 분 보내주셨고,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 도선영님도 생각나셨나봐요.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뽑히신 분들에게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은요, 파파야가 노래합니다. 내 얘길 들어봐.

6944님 꿀꿀할 때는 이 노래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가게 손님이 없어. 아우, 대박나야 되는데. 1339님 콩디 상큼한 노래면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들어야죠. 아, 도선영님도 이 노래 참 좋아요.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원하셨습니다. 지금 노래

부장님, 저는 이 노래 듣고 있음 기분이 너무너무 상쾌해져요. 오늘 우울한데 들려주세요. 우울해 띄워드릴게요. 서예진님, 이주한님, 이 노래 들으면 기분이 상쾌해져요 하셨습니다. 박혜경의 레몬트리.

저는 말입니다. 써니힐의 두근두근 생각납니다. 이 노래 듣고 있으면 말입니다. 풋풋한 20대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오늘처럼 흐린 날 꼭 듣고 파요 콩디. 설레고 파요. 김미용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써니힐의 두근두근.

오늘 봄풀리 꿀꿀한 날씨에 기분 전환 풀리로 찾아가 봤습니다.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박혜경의 레몬트리, 써니힐의 두근두근. 어우, 제목만 들어도 기분 전환이 되네요. 지금 시각 5시 27분 4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596님, 매번 상큼한 뽀니언니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사춘기 아들 상대하느라 너무 지칩니다. 아, 그 무섭다는 사춘기. 없어서 난 너무 다행이야. 노래가 힘이 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경수님, 왜 이렇게 귀여우실까요? 저 엄청 우울했어요. 아이 일 때문에 울고 있었는데 보라로 언니 보고 웃었네요. 고마워요 언니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경수님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얘기를 전하고 싶고요. 우리 이경수님 늘 꽃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6024님, 저는 축축 처질 때는 블랙핑크에 뛰어들어요. 그럼 기운이 막 납니다. 뭐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허윤서님, 보아의 넘버원, 저를 토닥토닥 응원해주는 노래 같아서 기분이 업업 하셨습니다. 그리고 페퍼톤스의 공원여행을 신청해 주신 분 계십니다. 페퍼톤스의 노래를 2630님이 신청해 주셨고, 차주원님 쿨의 맥주와 땅콩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조영희님은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신청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진짜 많으세요. 아, 다 일일이 적어놨어야 되는데 노래 나갈 때 노느라고. 이나경님 트와이스의 치얼업, 그리고 심은영님 라붐 상상 더하기 생각난다 하셨어요. 오늘 봄풀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표에 내 이름이나 휴대폰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당첨글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오늘 봄풀리 마지막 곡은 모노의 넌 언제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9920님이 듣고 싶다고,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날씨도 꿀꿀한데 우리 머리 맑아져 볼까요? 모노의 넌 언제나 띄워드리고, 저 이번에 어떤가요? 준비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올해 대학에 입학한 딸아이는 홀로 서울살이 중이다. 1학기 첫 기말고사를 끝내고 방학을 했는데도 집에 오겠다는 얘기가 없길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친구들과 노느라 바쁘구나 생각했다. 근데 남편은 그게 내심 서운한 모양이다. 자기 뭐해? 아, 왜 휴대폰만 그냥 이렇게 보고

0: 듣고 있어. 에휴, 아니 딸한테 문자를 했는데 답장이 없네. 바쁜가? 전화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
1: 에휴, 그래
0: 기다려야지 뭐. 소파에 어깨를 접고 앉아있는 뒷모습이 그렇게 웃길 수가 없었다. 회사에 큰일이 났을 때도 머리 한번 쥐어뜯고는 에잇 하고 이겨낸 사람인데 하나 있는 딸을 서울에 보내놓고 걱정에 속이 타는 모양이다. 지금 알바 끝났대. 아 끝났구나. 어? 전화 왔다. 여보세요. 오 딸, 아빠는 집이지 알바는 잘했어? 안 힘들었어? 아이고 우리 딸 힘들어. 이제 뭐 할 거야? 어 친구 만날 거야? 그래 그래 친구 만나야지. 맛있는 거 먹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다가도 딸의 전화 한 번에 웃음꽃이 핀다. 휴대폰 바탕화면에 설정해둔 딸의 사진을 가만히 보다가 또 혼자 하 하며 호들갑을 떤다. 자기야 자기야, 아 나 집에 언제 오냐고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자기야 이따가 자기가 전화해서 이번 주 주말에 올 거냐고 한번 쌔 하고 물어봐봐. 어? 내가 또 전화하면 귀찮아 할 수도 있잖아. 이번 주에 온다고 하면 데리고 아울렛 가자. 가서 옷을 이쁜 걸 많이 사줘야겠어. 아유 무슨 옷을 또 사준다 그래. 알바하잖아. 벌어서 지가 사겠지. 언제까지 사줄래? 에이 번거로는 지 사고 싶은 거 사야지. 그리고 뭐 사준다고 해야 나랑 놀아주지. 자기 것도 내가 하나 사줄게. 아 그렇게 째려보지 말고 좀 물어봐봐 딸한테. 아빠가 딸 한번 보겠다고 저렇게 애쓰는 걸 우리 딸은 알랑가 싶다. 20살 청춘은 집 떠나 서울 가서 매일이 재밌고 신날 텐데 아빠만 하염없이 딸이 그립고 속이 탄다.
2: 어 엄마 이번 주? 어 나 엄마 집에 갈 건데? 금요일에 가는 걸로 기차표 미리 끊었지. 아이 서프라이즈 할걸 그랬다 괜히 말했나? 내가 엄마 엄마 알바비 받은 걸로 맛있는 거 사줄게 기다려.
0: 우리 딸 드디어 집에 온다면서 오늘도 콧노래를 불러대는 남편이 웃겨도 너무 웃긴 그런 오후다.

네, 어떤가요에 이어서 VOS의 보고 싶은 날엔 듣고 왔습니다. 0584님, 딸을 가지고 있는 아빠의 모습은 비슷하네요. 저는 딸이 지난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 방을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왜 이렇게 뭉클하지? 나를 보는 모습이네요 하셨습니다. 이 든자리는 티가 안 나도 난자리는 티가 확 난다잖아요. 아버님 기분이 어떠셨을까? 4190님, 딸이 아빠 마음 알아야 할 텐데 저희 집에도 딸아리 하는 분 있습니다. 양호정님, 저희 집 미래가 보이네요. 하하하 하셨고 우리 남편도 딸바보예요. 아, 김우님 남편도 딸바보예요? 어제도 카페에서 딸 것만 사왔더라고요. 그리고 7408님은 우리 집 딸이랑은 모든 게 반대네요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방학하자마자 기숙사 빼고 집에 왔고 옷 사준다 해서 시큰둥. 응? 옷 사준다고 하는데 시큰둥 한다고? 지금 옆에서 같이 듣는데 집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뭘 해도 이쁜 내 딸 하시면서 그쵸. 740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엘렌님 오늘 새싹이십니다. 방금 사연 듣고 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방금 딸이랑 통화했는데 패턴이 저런 식이거든요. 라디오 듣다가 크게 웃었습니다 하시면서 딸아 집에 좀 와라 라고 엘렌님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김봉수님, 제 얘기인 줄? 우리 딸도 06년생 서울서 자취하는데 아내 몰래 용돈 보내면 하트 이모콘 답장이 온답니다. 이쁜 딸입니다 하시면서 김봉수님 보내주셨어요. 이 아빠 딸 사랑 참 아름답고 좋네요. 따뜻하고.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제 기분이 아주 행복했습니다. SG 워너비의 타임리스 준비했습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도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조호사님, 전립선암 확정되니 딸과 사이가 병원비에 쓰라고 큰 돈을 보내줬네요. 미안하고도 감사하더라고요 하시면서 오늘 첫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조호사님, 치료 잘 받으시고 어여어여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조호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박수영님, 콩디 눈팅만 하다가 처음 글을 남깁니다. 이제 매일 같이 해요 하셨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KBK1231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어머 언니, 저 국민학교 때 이번에 볼륨을 높여 애청자였습니다. 그때 감성을 느끼며 퇴근합니다. 두근두근 감사해요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살짝 놀랐나 봐요. 그리고 오늘 하셨나 보다. 이번에 라라랜드. 그럴 수 있죠. 뭐 한 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막 달리고 있는 그런 라라랜드니까요. 감사합니다. 1231님. 김성경님, 내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친했던

친구를 거의 10년 만에 만나러 갑니다. 어우, 좋겠어요. 내일 스케줄이 멋진 게 근사한 게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젊어 보일 수 있을까? 뭘 입고 나가야 할까? 흰머리는 어떻게 감출까? 고민도 되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생각이 많아요 하시면서 김성경님 보내주셨습니다. 내일도 날씨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화려한 색깔? 환해 보이는 색깔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희 촬영할 때 이런 방법 많이 쓰거든요. 새치 같은 거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마스카라 꺼내갖고 이렇게 싹싹싹 하면 그냥 싹 개눈 감추듯 딱 감춰지는데 흰머리 아니라 근데 흰머리? 흰머리는 좀 많을 수 있겠다. 그죠? 괜히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다듬었다가 손에 다 묻어나면 안 되니까 또 비 오면 안 되고 아 이 방법 좋지 않네 알려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0864님 안녕하세요 콩디 오늘은 날씨가 너무 꼬물꼬물합니다 저는 콩디한테 콩디 핸드메이드 팔찌를 너무 너무 받고 싶은데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직접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봤거든요. 솜씨가 좋으세요. 우리 0864님 그래도 제가 비즈 팔찌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거 지금 차신 그 팔찌하고 같이 레이어해서 차시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으니까 그거에 맞을 만한 거 잘 선택해서 색깔 선택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오늘 저희 딸 생일입니다. 33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1752님 보내주셨습니다. 오우, 해피 버스데이 투유입니다. 신창인님도 오늘도 라라랜드 들으며 손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7237님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까만콩 이보님. 대구 직행 2번 버스 아닌데 대구 버스들은 라디오를 잘 안 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안 틀어주시는 것 같아요. 방송을 듣다 보면 다른 지역분들 버스에서 문자 많이 보내시던데 점점점 우리 대구 직행 2번 버스를 비롯해서 대구 버스 우리 기사님들 이번에 라라랜드 마법같은 시간 4시부터 6시 좀 즐겨 들어주시고 사랑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죠? 대구분들 버스에 타셔서 이번에 라라랜드 안 나오면 선생님, 기사님 저 이번에 라라랜드 좀 틀어주세요.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야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신다고요. 백대환님 그리고 0725님도 보내주셨고 보노보노님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오늘 혼자 사무실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콩디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기는 제주도 서귀포 숲속 사무실입니다. 아우 좋은 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작품 하나에 난 아직도 널 준비했습니다. 아, 우리 피디님이 54분에 이 노래를 소개해달라 했는데 30초 오버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당진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서세종 부근에서 하는 작업 여파로 공주휴게소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덕평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8km 구간 밀리고요.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각각 정체 심해졌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김포요금소에서 송내까지 12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많이 밀리는데요. 가양대교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봄에 벚꽃놀이가 한창이었다면 여름엔 이 꽃을 즐겨줘야 합니다. 초록빛 넝쿨로 담장을 뒤덮고 피어난 주황색 꽃, 능소화. 능소화는 빗줄기도 잘 견디고요. 세찬 바람이 불어도 가벼이 꽃잎을 흩날리지 않는데요. 여름이라는 계절을 그저 묵묵히 꿋꿋하게 버텨내면서 결국 담장 위 가장 높은 곳에 뻗어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거죠. 뜨거운 해가 내리쬐도 비바람이 불어도 우직하게

척박한 환경을 견뎌낸 그 강인함이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스쳐 지나갔던 능수와에 한 번 더 눈길이 갈 것 같죠.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피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윤종신의 환생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오늘 능소와 얘기했어요. 기억하세요? 작년쯤인가 제가 고깃집에서 거하게 식사를 하고 주차장으로 나와서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옆에 담장에 피어있는 진짜 풍성하고 아름다운 주황색 꽃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와, 저게 뭐지? 눈에 들어온 그 꽃을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딱 어플을 열고 꽃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딱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능소화였습니다. 능소화, 이름도 굉장히 이뻐.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온 능소화, 이렇게 꿋꿋하게 어려운 것들 다 딛고 일어나서 견디는 그런 이미지의 꽃이 능소화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그 고깃집 갔더니 역시 피어 있었습니다. 참 인공물들이 참 넘쳐나고 이제 생각, 인간의 생각, 사고마저도 AI가 이제 뒤덮을 그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자연을 더 가깝게 하고 사라질까 아쉬워서 한 번 더 눈에 넣는 그런 또 여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스티인들의 자연스러운 지금을 엿보는 드라이빙 포인트가 이제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뭐하고 계시는지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서 탑승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4주년 기념 인디의 작은 선물이죠.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한 잔씩 다 챙겨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올게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스드인의 지금 그곳의 이야기 드라이빙 포인트. 날이 조금 흐려도 설레는 마음. 이선희님, 치킨 한 마리 사서 집에 갑니다. 혼자 사니까 닭다리 두 개 다 내 거. 아우 좋아. 닭다리 두 개, 두 개뿐이 없는 게 진짜 아쉽지만. 근데 한꺼번에 다 드시는 거예요? 저는 한 마리 사면은 꼭 두 번에 나눠 먹거든요. 그래서 아깝지만 닭다리 하나에 다른 거 곁다리로 딱 이렇게 먹고 쟁여놓죠. 맛있죠. 1974님, 택배를 잘못 시켜서 사무실에 발목을 붙잡혔습니다. 퇴근하고 싶은데 아직 20분은 더 기다려야 해요. 아 그렇군요. 아, 또 아예 늦게 오면은 내일 받아야겠다 할 텐데 20분 정도 애매한 시간인데 기다려보시죠. 저랑 같이 기다려보시죠. 좋은 소식이잖아요. 7737님, 아파트 단수를 깜빡하는 바람에 씻지도 못하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와서 양치질만 겨우 하고 하루를 버텼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얼른 집에 가서 시원하게 씻고 싶어요. 그럼요. 이렇게 덥고 습한 날에는 아이고 반나절만에 막 씻고 싶잖아요. 얼른 샤워하면서 머리 감으면서 머리 두피 마사지 시원하게 그냥 손가락으로 확 비비고 싶죠. 아이고. 0956님, 점심 먹고 걷는데 동료가 그러는 거예요.

0: 바지가랑이 터졌어요. 오호호. 아, 그래서 하마터면 고객님들께 제 맨살을 보여드릴 뻔했네요. 급한대로 스탬플러로 옷을 찝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망신살 제대로 뻗칠 뻔했습니다.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아, 이런 일화는 진짜 오랜만인데? 아, 근데 한편 약간 귀여워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인형 캐릭터 곰돌이 푸 같아. 곰돌이 푸 엉덩이 재봉선 있잖아요.
1: 귀여워.
0: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3022님께서 신청하신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출석 체크 챙겨주신 우리 스테인들 존재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좀 더 만나볼까요? 한상윤님. 오늘 쉬는 날이라 아내 대신해서 무거운 수박을 사왔어요. 깍둑썰기로 썰어서 반찬통에 착착 야무지게 넣어주고요. 남은 껍질까지 정리 완료! 아, 수박이 참 달고 맛있네요 하셨습니다. 이야, 진짜 뭐 더할 나위 없이 그냥 무슨 잔소리가 필요 없는 그런 한상윤님, 스윗한 남편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수박, 그러게, 우리 스탠들이 수박 먹어보라고 막 하셨었는데 올해는 수박 아직도 못 먹었네. 아유, 이번 주는 먹어야지. 에이. 그리고 경선희님께서, 인디방송 들은 지 어언 3년이 다 돼가는데 첫 사연입니다. 근데 인디랑 저랑 유머 코드가 맞나 봐요. 저녁에 계단 걷기 하면서 듣는데 맨날 혼자 빵빵 터져요. 하루 중에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라 너무 좋아요. 최고야. 최고죠, 최고. 에, 유머 코드, 개그 코드가 맞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은근히 그 영화도요, 슬픈 영화, 공포 영화, 뭐 SF 이런 건 만들기 쉽대요. 근데 코믹 영화, 예, 이런 웃음을 자아내는 그 코드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뭐 교집합이 정말 그 협소한데 그곳이 맞는다는 건 평생 친구가 되는 거죠. 닉네임이 경선이님이신데 제 그 음악 동료 그 바버레츠 있잖아요. 바버레츠의 이경선 씨가 저와 또, 아, 제 말만 하면 그냥 빵빵 터지거든요. 그렇게 나를 좋아해. 아, 그냥 그 경선이 웃겨주는 재미로 한창 같이 작업을 하기도 막 그랬었는데 그분이 아닌가? 아니겠죠? 어쨌든 경선이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소개된 분들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열리는 무인음악 가게 오늘의 키워드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자, 오늘 무인음악 가게 키워드는요, 파밤 요입니다. 아, 놀라셨어요? 요 요 check it up 할 때 YO 느낌표까지입니다. 요. 네, 어제 우와우가 들어간 이 보컬들이 자주 하는 추임새를 다뤘다면 오늘 요는, 그쵸, 래퍼들이 자주 쓰는 말이 아닐지, 뭔가 할 말 없고 뭘 시작할 때 요, check it up,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가 등장하는 그 가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노래 초반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목에도 되게 많아요. 자, 요가 등장하는 가요 떠오르는 노래들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노래 선곡된 분들께는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 겁니다. 자, 동방신기의 하이야야 여름날, 그리고 송서현님이 신청하신 태사자의 아그작 들으시고요. 조 무인음악가게 만나죠.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 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 가게. 자, 요가 등장하는 그 노래 바로 나갑니다. Come on, yo. This is

0: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 가게 You가 들어간 노래들.
1: 와, 다들 잘 보내주셨네요. 대단하시다. 우와. 들으면서 감탄했어요.
0: 첫 번째 노래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노래이기도 하죠. YG 패밀리의 에이요 였습니다. 그리고 디바의 요요 고리 이 노래 야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화의 요 느낌표까지 해서 악동보고서가 세 번째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엠플라잉의 에이요 아 네 번째 노래였죠. 그리고 우와 이 마지막 이 재치 어떨 것 같고요. 박하요비의 어떤가 요 였습니다. 그쵸 요. 대단한데 이런 개그 코드 너무 사랑하거든요. 이정봉의 어떤가 요 아니고 왠지 우리 요비 누나가 더 어떤가 요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자, 잘 추천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커피 쿠폰을 받으실 오늘의 당첨자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본문에다가 어떻게? 글쓰기를 통해서 정식으로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커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에 위제로.
4: 일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5: 대학교.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 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3: 오래오래 락토핏
14: 종근당 건강
15: 건강기능식품.
1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7: 든든한 내일로요.
16: 네?
1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6: 제대로 가시네요.
1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5: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0: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목요일 저녁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5916님께서 회사 퇴근, 집으로 출근 하는 빡빡한 워킹맘의 하루입니다. 그래도 인디 덕분에 집으로 출근하는 저녁 시간이 힘이 많이 됩니다. 제 진짜 퇴근은 아직 멀었지만요. 힘내볼게요. 아자 아자. 아이유아이의 갑자기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항상 이 저녁 시간대, 그러니까 하루의 반나절에 딱 절반인 시간대에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애환 느끼는 우리 워킹맘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아이고, 어떻게 좀 도움이 돼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말씀 이렇게 좋게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바로 들려드려야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들으시고요. 5916님도 사연 소개되셨으니까 커피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 내일 모레 4주년이거든요. 자,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가양대교 4차로에선 1시간이 넘게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대 잠실방향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마포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쭉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은 신정교에서 금천교 쪽으로 점점 정체 심해지고요. 특히 고척교에서 금천교 사이만 30분 이상 필요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노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 구간 밀리고요. 판교에서 구리방면 성남에서 송파까지 정체인데요. 이 사이에 성남 요금소 3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상일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1: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부 첫 곡으로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2부 시작됐으니까 잠시 후에 감미로운 저의 목소리, 저의 허밍으로 맞추는 음악 퀴즈, 스비투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스튜디오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의 기억, 그 장면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립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투바 퀴즈.

0: 시작할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실라!

0: 아니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모든 스드인들이 정답을 맞추길 기도하는 스비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커피 쿠폰
1: 커쿠
2: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허밍 잘 들어보세요.

스비트바퀴 서명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UV의 이태원 프리덤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정답을 눈치채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제대로 불러드려야 될 텐데 거의 오답이 없습니다. 네. 기도하는 여기 당연히 나오잖아. 용필이 형 나오죠. 그리고 이태원 프리덤 UV 거기 저기 뮤지 씨가 엄청 잘 따라하잖아요. 용필이 형. 네, 그죠? 하지만 룰은 룰인 게 제가 허밍한 부분을 제대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0: Bounce.
1: 오늘 정답은 조용필의 Bounce 였습니다. 되게 비슷하게 잘하는데 나도.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0: Bounce
1: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0: 카쿠
1: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열한자리를 꼭 남겨주십시오. 그럼 오늘의 정답곡 듣고 옵니다. 조용필의
0: Bounce.

스비트바 퀴즈 오늘 정답 곡 조용필의 Bounce 듣고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뮤지션 우리 용필이 형. 에이, 존경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목요일 저녁 2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0811님 안녕하세요. 공원을 걸으면서 듣고 있는데 진행 잘하시네요. 아주 재간둥이야이. 아, 그래요? 근데 죄송하지만요, 이노진님이 뉘신지 모른다는 거, 그치만 그래서 더 땡기고 끌린다는 거, 선곡도 좋고 재밌는 방송이네요. 자주 올게요. 이노진님이 뉘신지 모른다는 거, 이렇게 자랑입니다. 아니에요. 혹시 뭐 검색을 안 해보셨을까봐, 예, 제가 누군지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내일 모레 7월 4일이면 예, 2022년부터 만으로 4년째 이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보컬 그룹 하면 수많은 보컬 그룹이 있지만 그중에 최정상의 하모니 들려드리는 팀 스윗소로우의 리더 캡틴, 인캡틴 인호진입니다. 예. 아, 저희의 대표곡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이 있고요. 뭐 괜찮아 떠나 후 닥치고 떠나 끼호. 예, 우리 방송의 오프널 음악도 있고요. 그리고 간지럽게 가끔은 한 번쯤 부드럽게 이렇게 간지럽게란 노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지금 21년째 가수 활동하고 있는 스윗소로우의 그 중에 리더 예, 인호진입니다. 이무진 아니죠? 네, 예, 서울인 인서울 인소 인호진 인소 인서울. 학부모님들이 예, 그토록 원하시는 인서울. 예. 인 호랑이 호 호호호호호 제압할 진 진짜로 할 때 진. 예. 이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KBS. 네,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잠시 후에 이제 오늘의 장면 같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자, 아까 주 0811님께도요, 예, 환영의 의미로 예,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그리고 1102님께서 신청하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0: 9165님 아이랑 저녁 먹고 오이 마사지 합니다. 상큼한 오이 향이 기분이 좋네요. 인디도 한 접시 하실래예?
1: 아, 제가 오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지?
2: 오잉.
1: 저는 군대 때 쓰던 오이 비누 너무 좋아가지고 사회에 나와서도 싸제 오이 비누 쓴 사람이죠.
0: 아, 너무 귀엽게 우리 아이가 오이 마사지 할 겸 이렇게 썰어 놓잖아요. 네, 그거를 눈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 이거 하늘 보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여워요.
1: 꼭 캐릭터 그 애니메이션 포뇨? 포뇨 캐릭터 닮았어요.
2: 귀여워.
1: 엉.
0: 기분 확 좋아지네. 6042님 대학생 딸들은 방학, 남편은 출장 중이라 휴가 선언하고요 혼자 캠핑 나왔습니다. 때론 혼자가 좋아요. 하트.
1: 그쵸. 때론? 자주?
0: 자주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캠핑지에서 커다란 솥에, 아 이거 솥뚜껑에 삼겹살, 야 기가 막히게 구우셨고 가운데 김치죠. 김치, 야 이거 무슨 먹방 찍는 분처럼 완벽한 미장센을 뽐내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양송이 버섯 뒤집어져가지고 양송이 버섯 사이에 그 물 고인 것까지. 아 그러게요. 이렇게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이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 예, 용기 낸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알차게 힐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4922님 고등학교 2학년 오빠의 생일이 지나자마자 아주 칼같이 바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어제까지 제 간식이나 몰래 먹는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오 이제는 민증을 만들 나이라니 곧 성인이라니 통지서를 들고 괜히 어른인 척 서 있는 모습이 좀 웃기면서도 살짝 든든하네요. 오빠 축하해. 근데 민증 사진은 제발 실물보다 잘 나오길 바랄게. 이 삼촌이 보기엔 둘 다 너무 귀엽다. 아이고 정말 기억도 안 난다. 그 민증 발급도 아니고 발급 통지서가 나온 날. 그쵸 그쵸. 가슴 떨리죠. 심장 쿵쾅대죠. 그리고 저는 기분 좋았다기보다도 좀 무서웠어요. 아, 어른이 되는 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 근데 동생의 입장에서는 오 좀 든든하고 오 그럴싸해 보이고 그래 보였나 봅니다. 귀엽다. 백인호님. 아이가 아파서 소아과에 갔는데요. 급한 마음에 주차를 하고 허둥지둥 문을 열다가 옆 차를 살짝 긁고 말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서 너무 죄송했는데 그 차주분께서 아유 별로 티도 안 나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얼른 치료 잘 받으라고 또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와 진짜 좋은 분 만났다. 그죠?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뭔가 그 상처의 정도에 따라서 마음이 좀 쓰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갈팡질팡하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시원하게 이렇게 그 입장을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인입니다. 귀인. 우리 그나저나 예, 한시름 덜었고 이제 아이 빨리 낳기를 또 바라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릴게요.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 훈훈한 이웃들의 정도 느끼고, 아 진짜 주차장에서나 이런데 난처한 일이 종종 일어나죠. 근데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 만나거나 또 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정말 좀 뿌듯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이렇게 좀 좋구나 이런 걸 또 느낄 수 있는 모먼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다양한 순간 돌아봤습니다. 오늘의 장면. 오늘 소개된 분들께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이란 자리 꼭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저 인디와 함께 나누고 싶은 순간들 언제든 편안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김은경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K가 피처링한 형돈이와 대준이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리고 1254님께서 신청하신 에픽하이의 Fly, 여기에다가 모모랜드의 Bam까지 듣고 옵니다.

0: 밥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목요일 저녁 2시간 잘 달려주셨습니다.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소나무수드인 김은실님께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입사 1년 되어서 첫 연봉 협상을 했고 다행히 임금 인상에 성공했는데요. 그 오른 월급이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성장한 것 같아서 괜히 뿌듯하네요. 와, 맞아요. 새로운 직장 구하셨다는 것도 기억나는 것 같고 1년째 되는 날 연봉 협상도 하고 연봉이 오르는 거였군요. 연봉이 오르기도 하는군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올랐지? 오른 적이 없지? 농담입니다. 그만큼 축하드립니다. 예,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충분히 받으신 것 같고 더 열심히 일할 어떤 동력을 얻으신 것 같아서 예,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에코의 마지막 사랑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한 잔씩 다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어요.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는 대부분의 곳에서 흐름 많이 원활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분기점에서만 속도가 내려가고요. 반대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찍에서 금천교까지 더딘 흐름이고요. 수도권 제일

중앙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장수에서 송내까지 아직 교통량 많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은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잠실 방향은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구리 쪽 대부분의 곳에서 흐름 원활한 편이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이화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군자교부터 정체고 이후에는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어렵습니다. 50제품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미국은 올해부터 1센트 동전인 펜이 주조를 중단했죠. 이유는 단순하고도 명쾌합니다. 1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만드는데 2센트의 구리값과 공임비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적자 구조를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답니다. 경제의 논리로 본다면 합리적인 결정이죠. 그러나 쓸모가 없다, 효율이 적다는 이유로 무언가가 밀려나고 사라지는 풍경은 늘 마음 한구석을 씁쓸하게 만듭니다. 느린 것, 작은 것, 손이 많이 가는 것, 돈이 되지 않는 것, 쓸모가 적어지면 과연 그 의미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서 짤랑이던 오래된 동전 하나, 거기에 묶여있을 수만 가지 사연을 생각해봅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호입니다.

0: 초팍 Life Goes On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7월 2일 목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길을 걷는데 바닥에 1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다. 주우시겠어요? 네. 예전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웠습니다. 왜냐면 이걸 5개 주우면 떡볶이가 5개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 정말 쓸데가 없죠. 예, 10원짜리 동전. 예. 아, 10명 중 9명은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줍더라도 아, 그냥 이거는 나에게 오늘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뭐 이런 상징성 때문에 줍지 않으실까 싶은데. 예. 요즘은 또 현금 자체를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동전 쓸 일이 더 없습니다. 어릴 때 뭐 저도 그렇고요. 저금통에 동전 가득 모으면은 와, 그 모으는 재미도 있고, 예, 가득 찼을 때, 야, 이게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예, 돼지가 정말 부자가 된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동전이 이제 점점 사라지면서 그런 풍경도 사라지는 것 같아서 괜히 뭐 좀 아쉬워지기도 하고요. 쓸모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예, 그 안에 담긴 기억은 오래오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혜영 씨, 10원짜리 50원짜리가 사라지는 원인이겠죠. 예, 우리나라도. 김은 씨, 은행에서도 동전 바꾸는 요일을 정해놨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일이 방해 받는다는 이유더라고요. 네. 그 영화 같은데 보면 그 어떤 사람한테 정말 그 뭔가 해코지를 하거나 복수를 할 때 왜 10원짜리랑 100원짜리를 이만큼 푸대에 가지고서 자 빚 갚는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마음에 그걸 보면서도 나라면은 뭐 저 아니 갚겠다는데 저거 세면 되지 그랬는데 그게 예, 본인이 세는 것도 그렇고 은행 가면은 또 세야 됩니다 그거를. 예, 누군가는 예, 맞는지 안 맞는지. 황유경 씨, 저 어제 7년 된 돼지 저금통 뱉었어요. 2019년 황금 돼지해에 산 저금통이거든요. 요즘은 은행에서 동전 교환해주는 것도 월 1회밖에 안 돼서 벼르고 간 건데 후련하면서도 이게 마지막 돼지 저금통이 될 것 같아 아쉬운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 동전 자체가 사라질 것 같아요. 예, 먼 미래에는. 화폐 가치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예. 목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예, 생방 보라 함께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와 도넛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Black Eyed Peas, Where is the Love? 9801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원주에 사는데 치악산 바람길 숲이라고 폐철길을 산책로로 꾸며둔 곳을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밤이라 기온도 살짝 내려가서 걷기 좋네요. 나이가 들면 인생에 대해서 더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더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잘 아시는 거예요. 예, 역설적이긴 하지만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내 삶이 뭐며 인생이 뭐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예, 인생에 대해서 계속 숙고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알면 안다고 생각하는 게 젊은 거 아니에요? 예, 일종의 뭐 착각일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일 목요일 밤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간만에 머리를 까고 왔습니다. 예, 궁금하시면 들어오셔서 보세요. 예. 자,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145님, 사연을 안 읽어주면 50원을 날린다고 하니까 딸아이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네요. 덕분에 사연이 안 읽혀도 부담 없이 보내게 되네요. 귀엽다. 그래, 아유, 아빠, 내가 인심 썼다. 길게 보내. 아, 귀엽네요. 네. 5145님한테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91님, 드림밥 들으면 운동장 걸으려고 모처럼 풀 세팅하고 나왔는데 빈님이 오시네요. 첫 곡만 듣고 집으로 go home. 예, 아. 안 그래도 예, 막 여기저기 결리고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데 너 잘 온다. 아, 4421님 남양주인데 비가

비가 아주 많이 오네요. 서울도 비가 오나요? 비에 어울리는 팝송 한 곡 들려주세요. 예. 오전에 비가 좀 내렸죠. 예, 새벽에 비가 좀 내리고. 지금 비 소식이 있긴 있어요, 서울도. 근데 아직 내리기 전입니다. 예. 아마 새벽쯤 돼야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수 씨,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꿀보다 더 맛있게 먹어준 아내랑 드림팝 듣습니다. 와. 맛있게 드셔주신 거는 맛있게 끓이셨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게 믿습니다. 자, Seal의 The Nearness of You 신청을 하셨고요. 조스 스톤입니다. The Choking Kind.

네, 김병수 씨가 신청하신 Seal의 The Nearness of You 그리고 조지 스톤의 The Choking Kind 두 곡이었습니다. 아, 5331님 저녁을 먹고 설거지 마치면은 아내와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상호의 드림팝을 듣는 게 일상인데 어제의 오늘은 요란스럽게 내리는 빗소리에 라디오 소리가 묻혀요. 남양주인데 금방 그치겠죠. 테라스에서 적당한 빗소리는 라디오 소리와 완벽 조합인데 오늘은 과하네요. 예, 이 문자를 앞으로에 보내버렸네요. 예, 7시 48분 쑥스럽게. 예. 뭐 어떻습니까? 예. 인디는 안 봤을 거예요. 지금 보내셨으면 됐죠. 뭐. 아, 비가 많이 오는군요. 예. 그리고 4082님. 예. 딸 사위 5개월 된 손자와 우리 내외 5시 비행기로 제주도 왔어요. 오후 5시겠죠. 예. 맛집에서 갈치 정식 먹고 렌터카로 야경 드라이브 하니 좋으네요. 네. 제주는 지금 뭐 비 소식이 없군요. 다행입니다. 예. 일단 여행 가셨으니, 늦지막히 가셨네요. 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Outlandish Beyond Words. Yeah. With my right foot first, I stepped into the holy mosque upon the cold white marble. For day and night, people sat worshiping, praying. Right and left, the mosque being cleaned.

Bruno Mars, Risk It All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1일 목요일 밤 1부 생방 보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영훈 씨, 좀 오랜만에 왔어요. 드림팝 들은 지가 좋게 몇 년인데 제 문자 한 번도 안 읽어주셨어요. 그럴 리가요. 네. 그럴 리가요. 진짜요. 진짜로요? 이영훈 씨 성함이 저한테 익숙한데. 예. 짝사랑은 너무 힘들거든요. 혹시 제 사연 다 버려진 건 아니죠? 오늘은 아는 척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오늘 너무 멋지세요. 예. 읽어드렸습니다.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예, 이용훈 씨, 읽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선물은 안 드린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예. 기절하시는 거 아니겠죠? 김영수 씨,

아침에 홍제천을 걸었는데 쌍둥이 유모차 세 석대가 가더라고요. 아마 쌍둥이 모임이었나 봐요. 아침부터 여섯 천사를 보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로요? 여섯 쌍둥이요? 아, 아니 그러니까 가능은 하겠지. 여섯 명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또 이거, 저기, 계산이 또잘안 돼서. 이게 계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약간 문해력에. 예. 유모차 석대. 그러면은, 쌍둥이 유모차 석대니까, 여섯 명이 맞네요. 여섯 명. 아니,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건, 한 부모가 여섯 쌍둥이, 그건 안 돼. 왜 이렇게 앞서가는 거니? 예, 와, 그런 게 아마 있긴 있을 텐데, 그죠? 어딘가에는. 예, 세계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예. 와, 여섯 천사. 야, 이거 진짜 이게 쉽게 볼수 있는 장면은 아니죠. 여섯 쌍둥이를. 자, 김영수 씨한테도, 예, 진귀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박성준 씨, 0996번 쓰시는 분, 매일 전철만 타고 퇴근하다가 오늘 일산에 있는 치과 갔다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와 드림팝 두 조합이 너무 좋네요. 버스가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잠시라도 자유를 만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저는 일부러 제가 좋아하는 뭐 노래나 그 방송이 나오면 예. 버스를 탑니다.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막혀라, 막혀라. 약간, 예, 요렇게 주문을 걸기도 하죠. 5356님, 저녁 먹고 출렁이는 뱃살 부여잡고 강둑에 나왔는데 비가 오네요. 여긴 대구입니다. 보슬보슬 비 오기 시작하네요. 아, 그렇군요. 0236님, 저녁 먹고 친구랑 산책 중이에요. 오늘은 너무 습한 바람이 부네요. 올리비아 딘의 Easy 듣고 싶어요. 시저의 킬빌까지 두 곡이에요.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인물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한 가수의 대표곡 네 곡을 알려드릴게요. 잘 듣고 어떤 가수의 곡인지 맞춰보세요. 좋은 날, 너랑 나, 반편지, 금요일에 만나요. 자,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을 위해서 힌트 드립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닐루의 곡을 잘 들어보세요. 이 인물이 있냐고 물어보는 노래인지도 모릅니다.

보기드립니다. 1번 아이유, 2번 카리나, 3번 태연.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에 위제로
3: 이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예, 닐루의 Are You With Me 예, 였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1번 아이유입니다. 예. 날도 이런데 좀 기괴했죠? 자,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오,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라나 딜레이 Summertime Sadness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 갑작스런 소나기에 당황하셨죠?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까지 소나기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중앙고속도로 제천에서 단양 사이 거센 빗줄기에 차량들 속도 줄여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도 오전부터 중부와 경북 북부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소통 대부분 좋은데요. 다만 야간 작업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부산 방향, 하만 2터널에서 북창원까지 2차로 막고 작업 중인데요. 터널 진입하려는 차량들 정체 빚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현재 수암터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미리 차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3: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7: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 예. 9399님이 신청하셨어요. 스팅, 데저트 로즈 들었습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친구들과 놀러간다는 고3한테 다음날 칠몬대 놀러간다고 하니 그 나라로 공부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이러네요. 잔소리로 A4 10장을 써낼 수 있지만 꾹 참고 밖으로 나왔네요.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설득당한 것 같고 근데 화는 나고 예, 나름의 플랜이 있겠죠. 예, 믿어주세요. 이미 다 해놨나 보죠 뭐. 7348님 오랜만에 딸이 와서 순댓국 끓여서 먹고 음악 듣고 있어요. 예, 어떤 곡을 신청할까 고민하다가 듣기만 하렵니다. 예, 그래요. 아, 그 음악이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머리를 쥐어 짜내시다가 예, 결국에는 생각이 안 나죠. 그럴 때는 그냥 예, 음악이 일단 맡기시면 저절로 또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6924님 처음 왔어요. 어제 이제 6시는 전기현, 8시는 이상호, 10시는 이상협으로 예, 팝송 좋아하는데 매일 9시 퇴근하는 남편 위에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좋은 음악이 많이 나와서 너무 취저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우 중간에 이렇게 드림팝을 넣어주시니 정말 감개무량하네요. 예, 저희가 급급이에요. 예, 저희가 예, 세음급이라고요. 예. 아, 1766님 오늘 외출 중이었는데 초삼 아들이 울먹거리며 배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학원 가지 말고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황급하게 버스를 타고 왔더니 과자를 먹으며 태연하게 만화책 보고 있더라고요. 화장실 다녀와서 편해졌다 하는데 예, 다행 반 짜증 반 예, 간만에 꾸미고 외출했는데 걱정이 돼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죠? 예. 아니 그럼 요 녀석 저기 그 화장실 다녀와서 괜찮아졌다고 얘기를 하든가 그럼 엄마 외출이라 안 망치지.

0: 왜 그런 거야? 야, 이 진짜 아니 저는 만약에 이 상황이면은 어떻게든 그냥 예, 아픈 척하고 이렇게 누워 있을 텐데 안 아파도 안 아파도 야 여유 대단한데요. 1766님한테 커피와 도넛 쿠폰 그리고 6924님 7348님한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고요. 듣고 싶은 밥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게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9: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리차드 모나 비소 바바 들었습니다. 3419님 남편이 35년의 직장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은퇴 생활 2주차 앞으로는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무언가들을 잘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예,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며 퇴직 파티도 가족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 시간 속에서도 저의 속마음 한편엔 나도 30년차 주방 퇴직하고 싶다라는 메아리가 언젠간 더도 저도 은퇴를 꿈꾸며 그래요. 이제 퇴직한 남편을 응원하시는 3419님의 마음만큼이나 예. 이제 좀 함께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시간도 좀 많아지시고 함께 그냥 집안일을 하시면서 예, 같이 또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얘기를 한번 넌지시 해보세요. 당신이 좀 이렇게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뭐 얘기 왜 못하십니까?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46님 네, 스팅 1996년 첫 내한 공연 티켓 사진 투척합니다. 요즘 텍스트만 있는 공연 티켓에 비하면은 소장 가치까지 갖춘 옛날 티켓인 것 같죠. 예. 네. 그 티켓 모아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네. 갔다 오신 거. 진짜 예전 티켓은 정말.

이걸 가지고 뭘 이렇게 기념품을 만들 수도 있을 만큼, 예, 정말, 예, 사진도 잘 나오고, 그래요. 예, 버리기 진짜 아까울 정도로, 사진 찍어 보내주셨는데, 와, 96년, 예. 스팅에 대한 공연이 그 2017년 5월 31일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예, 지금 보니까. 보니까 지금 그, 예, 공식적으로 발표된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26년 그 북미와 유럽 공연 일정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다고 하고, 예, 뭐 기다려 보셔야죠. 한국을 왜안 오는 거야? 왜? 아니, 이렇게 핫한. 예? 그래서 더 보고 싶죠. 예. 최경진 씨. 아내와 라디오 들으면서 동네 산책 중인데, 밤바다에 어선도 엄청 많고, 폭우에서 낚시 중인 강태공도 수십 명이 넘네요. 뭘 잡나 보는데, 한 분이 끌어올린 낚싯줄에 한치가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화성인 최경진 씨, 예, 제주에 살고 계시죠. 자, Matt Dusk의 Beyond the Sea, 전해드리고요. 로비 윌리엄스입니다. Mack the Knife.

로비 윌리엄스 맥더나이프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맷 더스크의 비욘드 더 씨 최경진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4307님 며느리가 피부과 실장이에요. 새로운 신입 원장님이 이마 주름 데모 모델이 필요하대서 흔쾌히 내 이마 주름을 내주었어요. 이마 주름은 그럴듯하게 잘 펴져 보이는데 왜 멀쩡했던 일자형 눈썹이 심한 갈매기 눈썹이 되었는지 그것을 리터치하러 내일은 병원에 또 가야 해요. 공짜 시술 바랬다가 너무 멋지게 당했네요. 네. 내 얼굴에 갈매기 눈썹은 너무 인상이 강해서 원치 않는 대담한 화장을 하고 다녀야 할까 고민되네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주름을 이렇게 펴시니까, 예, 이 눈썹이 이렇게 약간, 예, 꺽쇠 모양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오, 심하게 펴신 것 같은데. 예, 그죠. 눈썹이 이렇게, 이렇게 비스듬하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온화해 보이는데, 이렇게 약간, 예, 이렇게 각이 져 있으면은 좀 인상이 강해 보이긴 하죠. 예, 뭔가 고집 있어 보이고. 아유. 일단은 뭐 그래도 하나는 얻으셨잖아요. 예. 주름은 펴지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를 위로라고 지금 하는 건 좀, 예.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로라 피지, 아브라자메.

파블로 지글러 오블리비온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일 목요일 밤 생방송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아, 대전의 박은희 씨 일주일에 6일을 만보를 넘게 걸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발 주상골이랑 복숭아뼈 아래가 심각하다고 체중이 실리지 않는 운동을 하라는데 그 만보가 뭐라고 하루를 안 채우면 죄지은 것 같아서 아파도 걸었는데 이제 그만 걸어야 하나 마음이 복잡하네요.

이게 뭔가 약간 루틴이고 성취감을 주는 거였는데 이거를 그만두라니. 근데 아프시면 안 됩니다. 예, 아프시면 더 오래 걸으실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예전에 달리다가 계속 달리다가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쉬라는 거예요. 한참 그 달리기에 열을 올리고 막 재미를 붙였을 텐데 석 달 정도를 쉬라는 거예요. 저보고 선생님 선생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든 달려야 한다고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는데 달리세요. 더 아프실 거예요. 뭐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 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김혜정 씨 오늘 마트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요. 정말 오랜만인데 친구라서 그런지 한눈에 딱 알아봤어요. 친구랑 같이 장 보는데 대용량이라 못 사고 있던 것도 사서 같이 나눠서 알뜰하게 장을 봤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서 장 보려고요. 야호! 네. 단순히 뭔가 돈을 아끼고 절약을 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친구를 만난다는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예, 자주 그것도 뭔가 계기가 있어서 이런 게 계기가 안 되면 또 만날 일이 없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4380님 올 2월에 아들 녀석 편입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같이 기원해달라고 사연을 보냈는데 정말 한 명 뽑는 학과에 합격했어요. 이제 방학인데 알바도 안 하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만 먹는 삼식이처럼 방에만 처박혀 있길래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학점을 잘 받아서 장학금 받게 되었다네요. 그건 좋은데 삼식이를 어떻게 집 밖으로 내보낼까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돈을 쥐어주셔야죠. 예, 돈을. 너 장학금 받았으니까 엄마가 이거 좀 줄게.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좀 그래. 자, 밥 딜런의 Knocking on Heaven's Door 신청하셨고요. 에릭 클랩튼 Wonderful Tonight.

4380님이 신청하신 밥 딜런 Knocking on Heaven's Door 그리고 에릭 클랩튼 Wonderful Tonight 들었습니다. 강혜경씨, 전 97년 10월에 회사 조퇴하고 에릭 클랩튼 공연을 혼자 다녀왔어요. 이 곡 앵콜 곡이었어요. 들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네요. 예. 합법적인 조퇴였겠죠? 네, 그러셨겠죠? 강혜경씨. 자, 강보혜씨가 신청하신 라셀린드 허쉬.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올가을엔 소풍 갈까?
6: 소풍?
5: 양주 소풍 가구단지로.
6: 아, 친환경 가구들을 최저가로 쇼핑하는 양주 소풍 가구단지?
5: 맞아. 세상의 모든 프리미엄 가구들을 소풍하는 친환경 가구단지.
6: 직접 보고 체험하고 구매하는 친환경 가구단지. 양주 소풍 가구단지.
7: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8: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7: 네, 맞습니다. 정확

0: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1: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네, 목요일 밤 끝곡 르네 프로거 The Greatest Love We'll Never Know 듣죠.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건강 코디는 코디너.
1: 건강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건강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건강 코디는 코디너.
2: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우.
3: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6: KBS.
7: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건요, 내가 아닌 남을 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기 위해서는 거울에 비춰보거나 남의 눈을 통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시선과 평가를 듣고 그걸 또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배는 주변에 있는 물 때문에 가라앉지 않는다.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 때문에 가라앉을 뿐이다. 남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내 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으로 들여보내야 할 것과 흘려보내야 할 것의 기준을 잘 세워놓고 마음의 닻을 단단하게 내려놓는다면 우린 분명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수필과 자동차 015B의 노래로 7월 2일 목요일 유지원의 밤으리진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사람들과 있더라도 또 무슨 말을 듣더라도 내가 확고하게 나의 기준을 세우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겠죠. 언제쯤 그런 굳은 심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들 정리하고 돌아오는 것도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밤그대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신청곡과 사연도 기다립니다. 혹시 오늘 소개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다 읽어보고 소중하게 간직해놨다가 다른 날 소개해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있는 분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으리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2026년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순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결말을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지난날의 나를 점검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 밤그대의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자기만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묵묵하게 올 한해 채우고 계신 분들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김은실님, 2026년 상반기 제일 큰 사건은 저희 아이가 대학에 합격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으로 아이와 떨어지니 허전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제게도 개인적인 시간과 여유가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맘먹고 수영장 새벽반 등록 바로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의지를 불태우며 등록까지는 아주 완벽했는데요. 현실은 가는 날보다 빠지는 날이 더 많네요. 역시 아침잠 많은 저에게 새벽 운동은 좀 무리였나 봅니다. 알람 울릴 때마다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스스로 설득하며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점점 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겠죠. 하반기에 여름 다가오니까 마음을 다잡아보려고 합니다. 새벽 운동, 새벽 공부, 새벽 학원 이런 게 참 사람을 굉장히 흔들리게 합니다. 저도 그래서 새벽에 뭘 등록했다가 고스란히 기부했던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왕 시작하신 거 또 저와는 다르시니까 은실님은 잘 하시겠죠? 김미용님, 올해 들어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운동입니다. 코로나 전까진 그래도 여러 운동 꾸준히 해왔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작년까지 6년 동안 아이의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 몸도 아프고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도 확연히 느껴지면서 몸이 축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줌바와 필라테스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하반기 7월부터 라인댄스 배울 계획인데 기대됩니다. 지난 6년 동안 다소 우울한 명사형이었던 저의 삶을 올해는 신나게 땀 흘리는 동사형으로 꽉꽉 채우고 싶어요. 사람이 참 어떤 계기로 인해서 또 그 습관이 굳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코로나 이후로 좀 변한 것들이 있는데 운동도 그중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이미 뭐 너무나 훌륭하게 하고 계시네요. 줌바 필라테스 둘 다 시작하셨으면 뭐 이미 기초 체력이 되신 겁니다. 라인 댄스가 그렇게 재밌다는데 하반기에 운동 3개 하면 완전히 체육인 되시겠는데요. 신해철의 난 그대만에 보내드리죠.

더 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먼저 들으신 곡은 신해철의 난 그대만을 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2026 나를 돌아봐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박준성님, 2026년 상반기에 저는 생각 바꾸기에 힘을 썼습니다. 나에게 당연하다 생각했던 게 누군가에겐 당연하지 않고 사람마다 나아가는 속도와 결실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믿으면서 생각을 바꾸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이해심이 넓다, 위안을 받았다 이런 감사 표현도 받았네요. 앞으로도 조금 더 넓게 바라보고 넓게 생각하는 사람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와, 준성님은 누군가에겐 평생 걸리거나 혹은 평생 동안도 못하는 일을 상반기에 바로 하셨군요. 다른 사람을 좀 더 관대하게 바라보고 그 사람 입장이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그걸 깨닫기까지도 참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빨리 바뀌셨네요. 아마 기본적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안정욱님, 어느덧 포도농사 시작한 지 3년째 올해 처음으로 수출 출하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2년 동안 팔순이신 엄마와 단둘이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가며 얼렁뚱땅 출하하긴 했는데 결과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출을 목표로 더 열심히 달리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롭지만 농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터라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입니다. 수확할 때까지 포도가 별탈 없이 탐스럽게 잘 자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와, 정욱님, 수출 도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3년째, 그래도 참 성장 속도가 빠른데요. 어머님과 함께 또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시니까 더 힘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머님 팔순이신데도 엄청 건강하시네요. 이승환의 덩크슛, 클론의 쿵따리샤바라 들려드릴게요.

박미경의 2부의 경고 들으셨어요. 밤그대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임효선님, 올해 상반기 돌아봤을 때 가장 잘한 건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한 거예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선 일도 힘들고 무엇보다 인간관계 때문에 버티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모든 게 저랑 잘 맞아요. 아주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하반기엔 월급이 조금 인상되면 좋겠어요. 사장님이 좀 더 자비를 베푸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산 좋고 물 좋은 동네는 없다고. 네, 완벽한 직장이 존재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사장님 조금 마음 써주셔서 우리 직원들 사기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윤인숙님, 뜨거운 여름을 앞두고 어느새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있네요. 제가 가장 잘한 일은 회사를 하루도 안 빠지고 아주 성실하게 출근했다는 거. 후회되는 일은 한 달에 두 권씩 책을 읽기로 했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거. 2주에 한 번씩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려오긴 하는데 거의 안 읽고 대출만 열심히 했네요. 하반기 계획은요, 올해 가기 전에 딸과 일본 여행 다녀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지금처럼 아프지 않고 평범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와, 일본 여행 계획하세요? 아,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뭐 책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참 도서관에서 빌리면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냥 도서관에서 읽어야 되나 봐요. 핑클의 늘 지금처럼 같이 들어요.

0: SES의 Just a Feeling, 먼저 들으신 곡 핑클의 늘 지금처럼이었습니다. 밤그대의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하고 있어요. 2992님, 저는 지독한 짠돌이 소리 들어가며 아끼고 절약해서 올해 상반기 집 대출금을 완벽하게 상환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를 토닥토닥 칭찬해주고 협조해준 아내에게 가장 고마운 마음이 들고요. 그동안 빚 갚느라 알뜰살뜰 살았으니 앞으로는 여유를 갖고 아내랑 외식도 자주 하고 중년의 낭만을 즐기며 살아보려고요. 와, 진짜 축하합니다. 희한하게 2026년에 집 대출금 갚으신 분들, 학자금 갚으신 분들 많으십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뭐 알뜰하게 사실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은 고삐를 풀고 좋아하는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1983님, 결혼하자마자 퇴사하고 아이를 키우며 엄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제 꿈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작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40대 중반에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했고요. 올해는 책상 밖을 벗어나 현장 실습 중인데 차라리 공부가 더 쉬웠네요. 실습이 훨씬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 잘 마칠 수 있겠죠? 저의 두 번째 20살 응원해주세요. 와, 합격을 이미 하셨군요. 알아서 척척하고 계신 1983님. 물론 실습이 좀, 예, 특히 정신적으로 힘드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꿋꿋이 해온 그 뚝심으로 하시면 잘 해내실 거예요. 디베이스의 연인 파란의 첫사랑 들려드립니다.
1: 애기 모두 들이리 사람 살아간다는 게 원래 웃기지 네 인정이 깊이 남는 맘이지 난 있지 너 없이는 Oh come on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밤그대의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했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리고요. 당첨자는 밤그대 알려드립니다 게시판 확인해주세요. K-윌의 이러지마 제발, 4931님 신청곡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애지원의 천만에요로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마음에 남을 좋은 문장들과 편안한 음악들로 꽉 채운 시간, 오늘의 밑줄 2부에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2일 목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Fly to the Sky는 1999년 데뷔한 R&B 듀오고요. 멤버는 화니와 브라이언입니다. 이 노래는 2002년 발매된 정규 3집 타이틀곡인데요. 작사, 작곡, 편곡은 유영진이 했고요. 전 그럼 오늘 이별 후의 그리움과 기다림을 바다의 이미지로 풀어낸 이 노래 가사 중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가끔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른다면 그건 내가 눈물이 말라서 내 눈물 빌린 거야.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2일 목요일 대사의 집 밑줄은요,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2020년 방영된 이준기, 문채원 주연의 드라마 악의 꽃. 이 작품은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사이코패스라 불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물 도현수가 주인공이고요. 도현수는 차지원과 결혼해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강력계 형사인 아내 차지원이 그의 실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날 그렇게 보니까 내가 자꾸 그런 사람이 되려고 흉내를 내잖아.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책의 침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미국 서부 산맥을 따라 이어지는 길을 완주하고 그 경험을 담은 에세이, 셰릴 스트레이드의 나는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문장을 따라 걸었다 중 한 구절입니다. 용기를 내라, 진심을 전해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연습을 해라.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Fly to the Sky의 노래들이었습니다. Sea of Love, Missing You, Condition of My Heart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드라마 악의 꽃 OST에서 이면에 In My Heart,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알리의 365일이었어요. 책이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김연우의 사랑한다는 흔한 말, 윤종신의 존니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김장훈의 혼잣말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좋은 얘기 자주 해주는 편이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한데 알아서 출근을 했어. 어우 잘했죠. 나 하나 챙기기도 벅찬데 가족들 밥을 다 챙겼어. 아우 잘했네. 애가 또 철없이 구는데 화 안 내고 넘겼어. 어이구 잘했네. 일종의 칭찬이죠. 어디 내놓기에는 별거 아니다 싶지만 내 기준에선 꽤나 잘했다 싶은 것들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적당한 칭찬은 몸의 면역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얼굴도 맑아지고요. 마음 건강에도 그렇게 좋대요. 우리는 말이죠. 남이 한 일에는 엄지척을 잘도 세워줍니다. 근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인색할까요? 여러분의 오늘 마음 날씨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신해철님의 나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아, 목소리가 중간에 들렸는데 참 좋네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에너지를 나한테 끌어당기는 이 제1의 법칙이 바로 말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이요. 좋은 에너지를 데리고 온다. 말로 하기 쑥스러우면 글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일기장에만 메모장에만 써두지 마시고 저한테도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제가 아주 제대로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영순아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았다. 튼튼한 다리 마사지하며 혼잣말을 합니다. 우리 장영수님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임미용님 오늘이 어제보다 행복한 날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오늘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콩디의 라디오를 들으면서 말이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날 되고 계신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곽영희님, 콩디 오늘도 안녕하시죠? 아우, 안녕. 안녕하죠. 저는 마음 날씨 베리굿입니다. 베리굿이야. 함께 즐깁시다 하시면서 곽영희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얼마나 좋으시면 베리굿이래. 좋네요. 6765님은 바쁜 와중에도 콩디에게 인사 건네는 이유, 이 여유. 칭찬해 하시면서 바쁜데도 이렇게 인사 걸어 주셨어요. 이런 여유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6765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밖이라면 어디 가는 길이실까요?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또 어떨까요? 어디서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소개된 분들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5: 메디힐 토너 패드.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4: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7: 하모니 렌트.
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7: 뭐니 뭐니 해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6531님, 오늘 라라랜드 1등 도전을 저도 해봅니다 하셨어요. 그대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도전하셨는데 어우, 진짜로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6531님, 이분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디 출석했습니다. 강도환님, 그리고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강혜영님, 김미정님 오셨고 정승기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5415님,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웃습니다. 아, 오하나 사오네.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웃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늘 웃음으로 시작합니다. 아, 진짜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망고님, 콩디 여기는 구운 달걀 포장하는 공장이에요. 거래처 직원이 라라랜드 추천해줘서 듣고 있습니다. 사연 소개되면 다음에 밥 사준대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루두루 감사합니다. 김경수님, 알아서 미리미리 와있는 저를 칭찬해주세요. 공디 미리 왔어. 우리 김경수님, 제가 카푸치노 한잔 싸드릴게요. 매일 출석 체크 안 해주셔도 매일 와요 하셨습니다.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김경수님의 메시지 늘 보고 있습니다. 김계월님, 이른 저녁으로 수제비 띄우려고 주방에서 야채를 썰고 있습니다. 햇감자에, 그렇죠, 수제비에 또 감자 들어가야지, 애호박 들어가야지, 그 맛이야 말해 뭐예요. 맛있어져라, 맛있겠죠 하셨습니다. 김계월님, 어우, 뭐 최고의 궁합이 다 들어갔는데 맛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6438님, 언니 저 오늘 왜 이렇게 졸리죠? 어제 새벽에 축구 봤어요? 저처럼? 오전 내내 졸면서 일했습니다. 언니가 활기찬 목소리로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셨는데, 이것보다는 달달한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싸드리면 졸음이 싹 달아나지 않을까 싶네요. 6438님 보내주셨고, 2757님, 콩디 청주의 오공주입니다. 어, 오공주님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이소영님도 찾아와 주셨고, 송소연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이렇게 또 말 걸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혜경님, 윤인희님, 그리고 정현숙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내 딸 28번째 생일이라고요. 꼭 좀 축하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28번째 생일 맞으신 따님, 저 이분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블랙콩의 모짜렐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민님이 콩디 어젯밤 모짜렐라 듣고 싶어서 블랙콩 2번 검색해도 음악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몰아쳐야 나오나요 하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부터 발매입니다. 아, 중간에 좀 착오가 있었어요. 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발매됩니다. 민님 어저께 밤부터 찾으셨어. 그리고 김경수님도 좋아요 좋아요 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셨고 우리 고혜경님 콩 네 목소리?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은님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6496님 딸내미를 픽업하러 갑니다. 저번 주에 이사 왔는데 픽업 다니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네요. 날씨는 엄청 습합니다. 좀 거리가 꽤나 좀 멀어졌나 봐요. 6496님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라라랜드가 그래도 좀 좋은 친구가 돼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분에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우, 여자들은 특히나 또 옷이 날개죠. 0881님이 옷을 만드시면서 라라랜드 앞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0712님 저는 라라랜드 들으면서 호박잎이랑 깻잎을 찌고 있습니다. 식구들 저녁에 집에 오면 된장찌개도 끓여서 맛있게 쌈 싸먹을 거예요. 쌈 싸먹을 거야. 더울 때는 쌈이 최고예요 하셨습니다. 아, 쌈 싸먹고 싶다 진짜. 3524님 근무 중 잠시 쉬는 타임입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이어폰 꽂고 라라랜드 들으며 산책 나왔습니다. 1년 전 시작한 날부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1년 365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609님 콩디 여기는 가평이에요. 날씨가 비는 안 오고 흐리기만 합니다. 여의도도 비는 안 오는데 흐립니다. 흐리멍텅해요. 덥다고 에어컨을 많이 켰더니 목이 칼칼하니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060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경북 경산 미니오이 농장에서 오이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째 하는 중인데 미칠 것 같습니다. 힘들어 죽겠어. 도망치고 싶어. 힘을 주세요 하시면서 지금 대학생인데 미니오이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힘든지 몰랐었나 봐요. 귀엽다. 0285님 이분에게도 캐러멜 마끼아토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옥님 언니 모짜렐라 수능 금지송 될 것 같습니다. 모짜렐라 같은 내 사랑. 여기 너무 중독성이 있습니다. 노래 너무 좋다고 우리 은옥님도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헤이의 주땜무 준비했고 그리고 제2의 어제처럼 준비했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과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이야기 저 이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 노래와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요. 바로 이정현님의 반 되겠습니다. 아주 신나죠? 에너지도 있고. 2026년, 벌써 반 남았습니다. 반. 12개 달 중에 벌써 6개를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뮤직 매직. 2026년 하반기에 꼭 이루고 싶은 거 있으시죠? 있으실 거야. 잘 생각해봐요.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좋습니다. 하반기에 바램? 아니면 목표? 꿈? 소원? 다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치킨버거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주님, 아 오늘도 커피는 탈락. 너무나 아쉬워요. 그나저나 카푸치노를 너를 마셔본 게 언제인지. 언니가 선물해주는 카푸치노 얼마나 맛있을까 상상만 해봐요. 그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오늘 주제하고 제법 어울리지 않습니까? 김은주님,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정현의 반, 오늘의 마법송이 되겠습니다. 뮤직 is magic.

뮤직 매직 이제 2026년 6월도 다 가고요. 새로운 달 7월이 시작되고도 이틀째입니다. 하반기에는 꼭 이루고 싶은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찾아서 보내주시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4668님 참 어려운 거 상상 많이 하시네요. 로또 로또입니다. 상상 좋아요 하시면서 상상하면서 기분 좋아지면 뭐 그것도 좋은 거죠. 그리고 김경태님, 저는 다이어트요. 상반기에 체중이 5kg 쪘는데, 아 많이 쪘네요. 5kg면 하반기에는 그대로 빠져서 올해 시작할 때 몸무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상반기에 체중이 5kg 느셨대요. 뭐 때문일까요? 분명히 원인이 있겠죠.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끊으시면 바로 5kg 빠진 몸매로 돌아가시지 않을까 싶네요. 김경태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동욱님,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눈썹 문신을 하고 싶네요. 눈썹 끝이 흐린데 선뜻 문신하는 게 무서워요 하시면서 이동욱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름 닉네임은 분명히 남자분이신데 문자 내용은 여자분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남성분들도 눈썹 문신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연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진님, 부산에서 작은 브런치 카페를 하신대요. 곧 에그타르트를 출시합니다. 아 맛있죠. 반응이 좋았으면 하고 빌어봅니다. 이승진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손혜정님, 올해 하반기에는 꼭 남친을 만들고 싶어요. 좋다. 요즘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워. 남자친구 만들고 싶어. 우리 손혜정님. 이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쪽이 딱 채워져서 하나가 딱 돼서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승진님도 브런치 카페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 5334님 중3 아들 고3 딸 원하는 학교 합격 소식을 꼭꼭꼭 듣고 싶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가장 큰 목표이자 꿈이죠. 저 이번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우님, 용돈 인상이요. 월급도 올랐는데 아내가 용돈 인상을 안 해주네요. 올려달라니 기다려봐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여보, 하반기 용돈 인상 부탁해 하시면서 정관우님 보내주셨습니다. 엄청 귀여우시다. 그리고 김규희님, 26년 하반기에 저는 일러스트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휴학하고 운전면허 하나 합격했습니다. 이제는 공부에 좀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너무 놀기만 했어요. 너무 놀기만 했어. 근데 또 놀 때는 또 열심히 놀아줘야, 또 안 그럴 때 안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의 또 소중함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말을 갖다 이렇게 베베 꼬냐. 일러스트 자격증을 따고 싶다 하셨습니다. 이 글하고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걸 또 좋아하시나 보네요. 꼭 이 자격증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희님 보내주셨고, 김보환님, 하반기 우리 아들 사춘기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 끝나가나 했는데 한 명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이 너무 힘드네요 하시면서 김보아님, 아 그러니까 아들이 두 분인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사춘기가 끝나갈 쯤 되니까 또 다른 아들이 바톤을 받은 거죠. 와 그러면은 도대체 몇 년 사춘기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보아님은? 와 진짜 힘드시겠다. 파이팅입니다. 우리 보아님에게 치킨버거 꼭 싸드리고 싶습니다. 멋진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9450님 보내주셨고, 공혜선님은요, 있어요 있어, 면접 합격해서 이제 육아맘이 아닌 워킹맘이 될 겁니다. 무조건이요. 원하는 직종은 사회복지사요. 지금 자격증은 어렵게 따놨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멋지시다. 우리 공혜선님 보내주셨고요.
여기에서 노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이 노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이루고 싶은 것들 정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듣고 왔습니다. 8148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야구장에 갔나 봐요. 아드님 사진을 또 이렇게 V자를 그리고 있는 아드님의 사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33년 전, 그때는 초등학교 5학년. 저는 아버지랑 가는 야구장이 참 좋았습니다. 당시에는 간식거리가 다양하지 않아도 종이컵에 주는 번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후로는 삶이 바쁜 아버지와 학업과 취업을 한 저도 이제 야구장은 꿈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그 아들이 자라서 5학년이 된 지난 5월

0: 쭈들. 지금은 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직관을 다니면서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선우야, 아, 우리 이 친구가 우동통한 요 친구가 선우구나. 지금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다오 하시면서 아버님이 참 부자가 아주 이쁜 추억을 차곡차곡 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 팀 응원하는구나 또. 우리 선우가. 아무튼 아버님 사연 잘 받았습니다. 수선아님, 이번 주 소개팅 하는데 꼭 커플 돼서 연애하고 싶어요. 마음에 드시나 봐요. 응원해 주세요. 나를 제일 먼저 좀 응원해 줘요 하시면서 수선아님 보내주셨습니다. 좀 느낌이 좋습니까? 잘 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고 싶은 곳 같이 여행도 가고 그리고 싸워서 또 울기도 하고 남들 하는 거 다 있잖아요. 연애할 때 일어나는 일들 다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수선아님. 9077님. 언니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걸랑요. 하반기에 꼭 일본어 자격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아우, 자신에게 자신의 꿈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는 건 정말로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응원을 해드려야죠. 9077님, 제가 오늘 치킨버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 보는 고3인데요. 수능 대박나고 싶어요. 아, 고3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대박나고 싶어.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1545님 보내주셨는데 제가 치킨버거 하나 쏴드릴 테니까 파이팅입니다. 최나무님. 하반기에 유럽 여행 가고 싶어요. 아우, 좋다. 말만 들어도 좋다. 문자만 받아도 힐링되네요. 일에 치여 사느라 서른 인생. 아직도 비행기 한번 못 타봤습니다. 휴가도 30개인데 몰아서 쓰고 유럽 시원하게 다녀와 보고 싶습니다. 부장님이 허락해 주셔야 할 텐데 말이죠. 최남훈님, 많이 달리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보셨고 여행다운 여행을 못 가보신 거잖아요. 우리 부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나무님에게 넉넉하게 휴가를 좀 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은 치킨버거 싸드릴게요. 0220님, 저는 사격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어요. 오, 멋지다. 은메달만 목에 걸었습니다. 아, 은메달도 어디야? 꼭 금메달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크, 백발 백중을 향해. 오, 저 이번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메달 꼭 목에 거셨으면 해요. 0220님 보내주셨고 이나경님도 참여해 주셨고 백숙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황미선님 콩디님한테 메시지 남기고 싶어서 어플콩 회원 가입했습니다. 대본 봐가며 쭉 읽어내려가는 진행이 아닌 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콩디 오늘은 울까 안 울까 기대하며 들을게요 하시면서 또 응원차 이렇게 또 황미선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광고 듣고요. 계속해서 뮤직 매직 이어가 보겠습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단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0: 보러 갈까?
1: 어디로?
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정승원님, 더 이상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진다고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어떡하냐 이거. 전문의를 찾아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승원님. 그리고 김수경님, 저는 로또나 당첨이 돼서 팔자 한번 펴보고 싶습니다. 어우, 시원시원하다. 우리 김수경님. 아, 로또 당첨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만분의 1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확률이 몇만 분의 1인가? 여튼 로또 당첨돼서 팔자 시원하게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수경님. 김민수님, 저는 만년 대리 탈출하는 겁니다. 승진해서 마음 편히 휴가를 떠나고 싶습니다. 제발 하셨어요. 그리고 조우수님, 하반기에 10km 러닝에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6637님, 하반기에는 대학에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예술대학인데 열심히 해온 만큼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만들어내야죠. 보니 누나도 제게 힘을 좀 주세요. 6637님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힘뿐이에요. 제가 치킨버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좋은 소식 얻고 나서 문자 주세요. 6637님. 올해 이루고 싶은 것은 대출을 다 갚는 겁니다. 아, 이게 아주 큰 짐이죠. 그렇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시면서 8006님 보내주셨어요. 제가 치킨버거 쏴드리겠습니다. 저는 50대 중반 여자예요. 올해 목표가 드럼 배우기입니다. 아, 드럼? 등록해서 초급했고 오늘 중급반 수업 첫날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보려고 합니다. 아자 하시면서 멋있습니다. 스트레스 엄청 풀리지 않아요? 6973님, 저 처음에 이 드러머 리노한테 드럼을 배울 때 와, 사지가 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지가 이렇게 따로 노는 걸 정말 못하는구나. 와, 바보 같은. 제가 몸치가 아닌데도 너무나 몸치인 것 같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었는데 이 단계만 조금 넘어가면 그래도 발 따로 손 따로 그래도 좀 되더라고요. 드럼 배우기에 도전하고 계시는 6973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은경님, 한 분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8월에 있을 경찰 시험에 꼭 합격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공부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와, 눈 아프시겠다. 12시간이나 공부를 해요. 꼭 이루어지길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도 많이 많이 할게요. 3888님 보내주셨습니다. 6810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끝곡이에요. 하반기 바라는 건 가족들 건강하고 아우 좋다. 지금처럼 각자 자리에서 무난하게 아우 더 좋네. 무난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는 게 최고죠. 어스의 지금 이대로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십시오. 어스의 지금 이대로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코나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라라랜드의 애청자 코난이라고 합니다. 콩디께 꼭 응원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라방에 글 남겨봐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올해 U17 주니어 플래그 풋볼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얼마 전 미국 LA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돌아왔습니다. 플래그 풋볼은 28년 LA 올림픽 정식 종목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스포츠예요. 결과는 아쉬웠지만 작년보다 훨씬 더 큰 자신감과 의욕을 안고 귀국했습니다. 낯선 종목이지만 누구보다 즐겁게, 누구보다 뜨겁게 뛰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로서 참 많이 자랑스러웠어요. 앞으로도 대회가 계속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큰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 재민이, 그리고 친구들 채우, 주한이, 지우, 다치지 말고 지금처럼 마음껏 뛰고, 학교는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함께하며 같은 마음으로 울고 웃고 응원했던 주한맘, 채우맘, 지우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아이들 덕분에 참 귀한 인연을 선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플래그 풋볼 화이팅!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신성우님의 꿈이라는 건 듣고 왔고요. 오늘의 라방은 코난님이 꾸며주셨습니다. 먼저 코난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이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미국 LA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아들과 몇 명의 멋진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들 재민이 그리고 친구들 최우, 주연이, 지우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성장하길 응원한다 하셨어요. 너무나 차분하게 오늘의 라방을 꾸며주셔서 듣는 내내 이야기가 스토리가 귀에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8240님 응원합니다. 파이팅. 그리고 정경희님 플래그 풋볼 처음 들어봅니다. 체력도 멘탈도 좋아야 하는데 대단한 아이들 같아요. 오늘부터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이 미국에서는 꽤나 인기 있는 그런 종목인데 허리에다가 무슨 벨트 같은 거 이런 거 차고요. 깃발 같은 거 꽂나? 그래서 그 깃발 상대가 꽂으면 이제 게임이 종료되는 그런 건데 이 플래그 풋볼. 그리고 성영화님, 사연자님, 아드님과 친구분들 잘할 겁니다. 장하네요. 응원할게요. 다치지 말고 파이팅 외쳐봅니다. 짝짝짝. 0220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꿈나무 선수 응원합니다. 그쵸. 응원해줘야 합니다. 빛나게. 꼭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아니 메달 획득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자 우승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 인기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가는 길도 참 멋지겠지만 아직 빛나지 않는 길을 스스로 빛내는 것도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저는 했고 아직은 조금은 낯설지만 묵묵히 나아가는 선수들에게 저 이번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봄풀리 주제 알려드려야 됩니다. 꿀꿀합니다. 요즘 날씨. 장마 어쩌고 저쩌고 해요. 꿀꿀한 날씨엔 기분 전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 풀리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노래들 많잖아요. 그런 곡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곡들을 상큼한 곡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뽑히신 분들에게는 사랑이 가득 담긴 수박주스, 사박주스 쏴드릴게요.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은요, 꿀꿀한 날씨에 기분 전환 해보자고 기분 전환 플리로 정해봤습니다.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노래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뭐 박혜경의 레몬트리. 저는 이 노래 듣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상쾌해진다 하시면서 비밀보장 닉네임을 쓰시는 분 보내주셨고,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 도선영님도 생각나셨나봐요.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뽑히신 분들에게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은요, 파파야가 노래합니다. 내 얘길 들어봐.

6944님 꿀꿀할 때는 이 노래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가게 손님이 없어. 아우, 대박 나야 되는데. 1339님 콩디의 상큼한 노래면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들어야죠. 아, 도선영님도 이 노래 참 좋아요.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원하셨습니다. 지금 노래

조희미 부장님, 저는 이 노래 듣고 있음 기분이 너무너무 상쾌해져요. 오늘 우울한데 들려주세요. 우울해 띄워드릴게요. 서예진님, 이주한님, 이 노래 들으면 기분이 상쾌해져요 하셨습니다. 박혜경의 레몬트리.

저는 말입니다. 써니힐의 두근두근 생각납니다. 이 노래 듣고 있으면 말입니다. 풋풋한 20대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오늘처럼 흐린 날 꼭 듣고파요 콩디. 설레고파요. 김미용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써니힐의 두근두근.

오늘 봄플리 꿀꿀한 날씨에 기분 전환 플리로 찾아가 봤습니다.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박혜경의 레몬트리, 써니힐의 두근두근. 어우, 제목만 들어도 기분 전환이 되네요. 지금 시각 5시 27분 4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596님, 매번 상큼한 뽀니언니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사춘기 아들 상대하느라 너무 지칩니다. 아, 그 무섭다는 사춘기. 없어서 난 너무 다행이야. 노래가 힘이 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경수님, 왜 이렇게 귀여우실까요? 저 엄청 우울했어요. 아이 일 때문에 울고 있었는데 보라로 언니 보고 웃었네요. 고마워요 언니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경수님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얘기를 전하고 싶고요. 우리 이경수님 늘 꽃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6024님, 저는 축축 처질 때는 블랙핑크에 뛰어들어요. 그럼 기운이 막 납니다. 뭐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허윤서님, 보아의 넘버원, 저를 토닥토닥 응원해주는 노래 같아서 기분이 업업 하셨습니다. 그리고 페퍼톤스의 공원여행을 신청해 주신 분 계십니다. 페퍼톤스의 노래를 2630님이 신청해 주셨고, 차주원님 쿨의 맥주와 땅콩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조영희님은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신청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진짜 많으세요. 아, 다 일일이 적어놨어야 되는데 노래 나갈 때 노느라고. 이나경님 트와이스의 치얼업, 그리고 심은영님 라붐 상상 더하기 생각난다 하셨어요. 오늘 봄플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표에 내 이름이나 휴대폰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당첨글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은 모노의 넌 언제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9920님이 듣고 싶다고,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날씨도 꿀꿀한데 우리 머리 맑아져 볼까요? 모노의 넌 언제나 띄워드리고, 저 이번에 어떤가요 준비하겠습니다.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올해 대학에 입학한 딸아이는 홀로 서울살이 중이다. 1학기 첫 기말고사를 끝내고 방학을 했는데도 집에 오겠다는 얘기가 없길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친구들과 노느라 바쁘구나 생각했다. 근데 남편은 그게 내심 서운한 모양이다. 자기 뭐해? 아, 왜 휴대폰만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 에휴, 아니 딸한테 문자를 했는데 답장이 없네. 바쁜가? 전화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 에이, 그래 기다려야지 뭐. 소파에 어깨를 접고 앉아있는 뒷모습이 그렇게 웃길 수가 없었다. 회사에 큰일이 났을 때도 머리 한번 쥐어뜯고는 에잇 하고 이겨낸 사람인데 하나 있는 딸을 서울에 보내놓고 걱정에 속이 타는 모양이다. 지금 알바 끝났대. 아, 끝났구나. 어? 전화 왔다. 여보세요? 오, 딸. 아빠는 집이지. 알바는 잘했어? 안 힘들었어? 아이고, 우리 딸 힘들어. 이제 뭐 할 거야? 어, 친구 만날 거야? 그래, 그래. 친구 만나야지. 맛있는 거 먹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다가도 딸의 전화 한 번에 웃음꽃이 핀다. 휴대폰 바탕화면에 설정해둔 딸의 사진을 가만히 보다가 또 혼자 하 하며 호들갑을 떤다. 자기야 자기야, 아 나 집에 언제 오냐고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자기야 이따가 자기가 전화해서 이번 주 주말에 올 거냐고 한번 쌩 하고 물어봐봐. 어? 내가 또 전화하면 귀찮아할 수도 있잖아. 이번 주에 온다고 하면 데리고 아울렛 가자. 가서 옷을 이쁜 걸 많이 사줘야겠어. 아유, 무슨 옷을 또 사준다 그래. 알바하잖아. 벌어서 지가 사겠지. 언제까지 사줄래? 에이, 번거로는 지 사고 싶은 거 사야지. 그리고 뭐 사준다고 해야 나랑 놀아주지. 자기 것도 내가 하나 사줄게. 아, 그렇게 째려보지 말고 좀 물어봐봐, 딸한테. 아빠가 딸 한번 보겠다고 저렇게 애쓰는 걸 우리 딸은 알랑가 싶다. 20살 청춘은 집단아 서울 가서 매일이 재밌고 신날 텐데 아빠만 하염없이 딸이 그립고 속이 탄다.
1: 어, 엄마 이번 주? 어, 나 엄마 집에 갈 건데? 금요일에 가는 걸로 기차표 미리 끊었지. 아이 서프라이즈 할 걸 그랬다 괜히 말했나? 내가 엄마 엄마 알바비 받은 걸로 맛있는 거 사줄게. 기다려.
0: 우리 딸 드디어 집에 온다면서 오늘도 콧노래를 불러대는 남편이 웃겨도 너무 웃긴 그런 오후다.

네, 어떤 가요에 이어서 VOS의 보고 싶은 날엔 듣고 왔습니다. 0584님, 딸을 가지고 있는 아빠의 모습은 비슷하네요. 저는 딸이 지난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 방을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왜 이렇게 뭉클하지? 나를 보는 모습이네요 하셨습니다. 이 든자리는 티가 안 나도 난자리는 티가 확 난다잖아요. 아버님 기분이 어떠셨을까? 4190님, 딸이 아빠 마음 알아야 할 텐데 저희 집에도 딸아리 하는 분 있습니다. 양호정님, 저희 집 미래가 보이네요. 하하하 하셨고 우리 남편도 딸바보예요. 아, 김우님 남편도 딸바보예요? 어제도 카페에서 딸 것만 사왔더라고요. 그리고 7408님은 우리 집 딸이랑은 모든 게 반대네요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방학하자마자 기숙사 빼고 집에 왔고 옷 사준다 해서 시큰둥. 옷 사준다고 하는데 시큰둥 한다고? 지금 옆에서 같이 듣는데 집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뭘 해도 이쁜 내 딸 하시면서 그쵸. 740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엘렌님 오늘 새싹이십니다. 방금 사연 듣고 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방금 딸이랑 통화했는데 패턴이 저런 식이거든요. 라디오 듣다가 크게 웃었습니다 하시면서 딸아 집에 좀 와라 라고 엘렌님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김봉수님, 제 얘기인 줄? 우리 딸도 06년생 서울서 자취하는데 아내 몰래 용돈 보내면 하트 이모콘 답장이 온답니다. 이쁜 딸입니다 하시면서 김봉수님 보내주셨어요. 이 아빠 딸 사랑 참 아름답고 좋네요. 따뜻하고.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제 기분이 아주 행복했습니다. SG 워너비의 타임리스 준비했습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꿀벌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4: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조호사님, 전립선암 확정되니 딸과 사이가 병원 BS라고 큰 돈을 보내줬네요. 미안하고도 감사하더라고요 하시면서 오늘 첫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조호사님, 치료 잘 받으시고 어여어여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조호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박수영님, 콩디 눈팅만 하다가 처음 글을 남깁니다. 이제 매일 같이 해요 하셨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KBK1231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어머 언니, 저 국민학교 때 이번에 볼륨을 높여 애청자였습니다. 그때의 감성을 느끼며 퇴근합니다. 두근두근 감사해요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살짝 놀랐나 봐요. 그리고 오늘 하셨나 보다. 이번에 라라랜드. 그럴 수 있죠. 뭐 한 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막 달리고 있는 그런 라라랜드니까요. 감사합니다. 1231.

님. 김성경님, 내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친했던 친구를 거의 10년 만에 만나러 갑니다. 어우, 좋겠어요. 내일 스케줄이 멋진 게, 근사한 게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젊어 보일 수 있을까? 뭘 입고 나가야 할까? 흰머리는 어떻게 감출까? 고민도 되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생각이 많아요 하시면서 김성경님 보내주셨습니다. 내일도 날씨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화려한 색깔? 환해 보이는 색깔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희 촬영할 때 이런 방법 많이 쓰거든요. 새치 같은 거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마스카라 꺼내갖고 이렇게 싹싹싹 하면 그냥 싹 개눈 감추듯 딱 감춰지는데, 흰머리 아니라, 근데 흰머리? 흰머리는 좀 많을 수 있겠다, 그죠? 괜히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다듬었다가 손에 다 묻어나면 안 되니까, 또 비 오면 안 되고. 아, 이 방법 좋지 않네. 알려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0864님, 안녕하세요 콩디. 오늘은 날씨가 너무 꼬물꼬물합니다. 저는 콩디한테 콩디 핸드메이드 팔찌를 너무 받고 싶은데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직접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봤거든요. 솜씨가 좋으세요. 우리 0864님, 그래도 제가 비즈 팔찌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거 지금 차신 그 팔찌하고 같이 레이어해서 차시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으니까 그거에 맞을 만한 거 잘 선택해서, 색깔 선택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오늘 저희 딸 생일입니다. 33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1752님 보내주셨습니다. 오우, 해피 버스데이 투유입니다. 신창인님도 오늘도 라라랜드 들으며 손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7237님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까만콩 이보님. 대구 직행 2번 버스 아닌데 대구 버스들은 라디오를 잘 안 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안 틀어주시는 것 같아요. 방송을 듣다 보면 다른 지역 분들 버스에서 문자 많이 보내시던데 점점점. 우리 대구 직행 2번 버스를 비롯해서 대구 버스 우리 기사님들, 이번에 라라랜드 마법 같은 시간 4시부터 6시 좀 즐겨 들어주시고 사랑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죠? 대구 분들. 버스에 타셔서 이번에 라라랜드 안 나오면 선생님, 기사님, 저 이번에 라라랜드 좀 틀어주세요.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야,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신다고요. 백비아님, 그리고 0725님도 보내주셨고, 보노보노님,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오늘 혼자 사무실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콩디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기는 제주도 서귀포 숲속 사무실입니다. 아우, 좋은 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작품 하나에 난 아직도 널 준비했습니다. 아, 우리 피디님이 54분에 이 노래를 소개해달라 했는데 30초 오버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글짓기 문제를 냈대요. 뭐뭐라면 뭐뭐겠다를 써서 문장을 지어보세요. 정답의 예는 이랬습니다.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그 문제에 한 학생이 이렇게 문장을 완성했다고 하네요. 컵라면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러빙스푼풀의 다이드림으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컵라면 맛있겠다. 뭐뭐라면 뭐뭐겠다. 컵라면 맛있죠. 이렇게 글짓기를 하다니 장난기가 가득하긴 하지만 아이들의 발랄함이 살아있는 상큼한 아이디어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일상에도 이런 다르게 생각하는 즐거움, 개성이 좀 깃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팝스 프리덤이에요. 오늘은 어떤 노래로 우리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 볼까요? 생각나는 노래들 제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로 시작해서 01로 끝나는 그대 발자국 남겨주셨고요. 527로 시작해서 09로 끝나는 그대도 좋은 곡으로 행복한 시간인데 여름에도 우리 팝스프리덤 관계자님들 모두 건강하세요 하셨어요. 신청곡도 남겨주셨어요. 잠시 후에 노래는 준비했고요. 지금은 이 곡 먼저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헬렌 라드의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윌리 넬슨의 Always on my mind.

낮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더라도 이런 밤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추억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했고 따라 부르며 흥얼거렸던 노래들, 그 시절의 차트를 펼쳐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86년에 영국 싱글 차트 1위 곡이에요. 웸의 The Edge of Heaven입니다. 이 곡이 1986년 여름에 영국 차트 1위에 오른 것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바로 조지 마이클과 앤드류 리즐리가 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마지막 고별 싱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곡이 차트 정상에 머무르던 그해 6월, 두 사람은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마지막 공연을 열었고요. 팬들은 화려했던 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이 노래를 영국 차트 1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최고 10위에 머물렀는데요. 그래도 웸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는 충분히 빛나는 성적이었겠죠. 웸이 부릅니다. The Edge of Heaven.

잘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문제 없어요. 우린 잘 해낼 거예요. 편안한 휴식이 있는 시간.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그때 그 차트에서 듣고 온 곡은 Where the Edge of Heaven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방법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첫 장부터 끝장까지 완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만 골라 읽는 사람도 있고요. 한 번 본 책은 다시 읽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가끔 독자들은 작가들에게 좋은 독서법을 묻곤 한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책을 끝까지 다 못 읽었는데도 읽은 책으로 여겨도 되느냐는 것이랍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김영아 작가는 이런 답변을 내놓았어요. 독서란 공원을 산책하듯 하는 것이다. 뉴욕을 2박 3일 동안 여행을 한다면 그 도시의 아주 일부분만 보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여행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일부분만 읽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그 안에서 배움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름에 독서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하던데요. 여름, 산책하듯 책을 만나는 일도 좋을 것 같네요. 애냐의 Book of Days, 스팅의 Freeze of Gold, 그리고 OH로 시작해서 09로 끝나는 그대의 신청곡이죠. 에바 캐스티의 Cassie's Song까지 세 곡입니다.

어느 토요일 밤 9시 단골 손님들이 느릿느릿 들어오죠. 내 옆에 앉은 나이 든 사람이 토닉과 진을 즐기고 있어요. 그가 말해요. 젊은이 추억을 연주해 줄 수 있겠나. 어떤 노래였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슬프고도 달콤했던 건 확실히 알았는데 내가 젊었을 적엔 말이야. 마이는 존은 내 친구예요. 내게 공짜로 술을 주죠. 그는 농담을 하거나 담배에 불을 붙여주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빌, 난 영화배우가 될 거야. 폴은 소설가를 꿈꾸는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결혼할 시간조차 없었죠. 그는 여전히 학우님 데뷔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아마도 평생 그럴 거예요. 매니저가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네요. 사람들이 고단한 삶을 잊기 위해서 나를 보러 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피아노 건반 소리는 축제처럼 들리고 마이크에서는 맥주 냄새가 나요. 손님들은 바에 앉아 내 팁통에 돈을 넣으며 말하네요. 당신 이곳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빌리 조엘의 자전적 노래라고 하더니 정말 빌리 조엘이 무명 가수 시절에 바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며 만났던 사람들과 그 풍경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노래였네요.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노래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이었습니다. 버티 히긴스의 카사블랑카, 도로시 무어의 미스티 블루 이어드리죠.

미리엄마 케바와 해리 벨라폰테 말라이카 천사하고요. 세자리아 에보라의 뿌띠페이 작은 나라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와 함께 우리의 감성지수가 쑥 올라가는 한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이 감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순간들을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데이비드 란스의 크리스토퍼 리스트림 끝곡으로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요즘 가장 핫한 편집자죠. 김민경 씨가 한 말인데요. 좋아하는 게 많아질수록 일상이 행복해질 수 있기에 일부러 무언가를 쉽게 좋아하려고 한대요. 마음이 가면 가는 대로 조금 더 쉽게 마음 주기. 행복한 인생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아닐까요?

함께한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

0: 2026년 7월 3일 금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요조 김진표 좋아해 였습니다. 요즘에 정말 방송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핫한 편집자죠. 김민경 씨. 김민경 씨의 좌우명이 대충 알고 좋아하고 다 알고 싫어하자래요. 10초만 봐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일상에 많이 눌러놓는 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좌우명을 보면서 와, 이분 정말 인생을 참 똑똑하게 살아가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정말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게 결국에 인생이란 거는 그냥 내 기분 관리를 잘 하는 거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좋아하는 게 많아지고 또 쉽게 좋아질수록 기분이 순간적으로 확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의 개수가 많을수록 내 기분 관리도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싫어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좋아하는 것들,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들을 많이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무래도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참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긴 하죠. 뭐 항상 좋아하는 거 긍정적이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때때로 정말 커다란 뭔가 힘겨운 것들 또는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더더 아 잘 이겨내야지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고 의식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그렇게 마음가짐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 듭니다. 예전에는 이런 마음 관리, 기분 관리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매체에서 다양한 정말 경험을 하신 분들께서 이런 자기만의 경험 그리고 자기만의 이런 기분 관리법을 공유해 주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도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정말 슬픈 일 다양하게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김민경 씨의 마인드처럼 좋아하는 것들도 의식적으로 잘 생각하고 쉽게 좋아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가 저였으면 더더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좋아할 만한 어떤 힘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DJ가 됐으면 좋겠네요. 금요일! 아, 드디어 금요일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0: 갈까?
1: 어디로?
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달인 훈라면.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장윤주 플라이어웨이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신정현님께서요. 상아 들으러 달려온 내가 역시 레전드 정현이다. 상쾌한 아침이에요, 햄디. 양주에서 남산까지 달리러 가는데 햄디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레전드 정현이님, 상쾌한 아침입니다. 그나저나 양주면은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양주에서 남산까지요? 이거 그럼 몇 킬로 정도 되나요? 요즘에 진짜 운동 홀릭이신 분들 많으시죠. 뭐 러닝 붐이 일어난 지는 꽤 됐고,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사실 이 러닝이 유행에서 그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까지 길게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유행에 편승해서 좀 달리다가 이제 다시 실내로 복귀한 사람으로서 야외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꾸준히 달리시는 분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우, 정말 저는 이제 뭔가 미디어를 보면서 달려야지 더 잘 달려지더라고요. 너튜브도 좀 보고, 네, SNS도 좀 보면서 이제 뛰어야지 좀 잘 뛰어지는데, 밖에서 달리면은 아무래도 풍경만 보면서 달려야 되니까 살짝 지루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정현님도 오늘 남산까지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강지훈님께서요. 요즘 너무 회사 일이 바쁘네요.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근무 5일 중에 3, 4일은 야근해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훈님. 뭔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회사가 이제 쉬기 전에 바빠질 시기 같아요. 그쵸? 뭐 다른 주변에도 보면은 회사 다니는 친구들 유난히 좀 바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야근하시면서 저녁 잘 챙겨 드시고요. 이렇게 바쁜 날도 있으면 아, 왜 이렇게 한가하지? 이런 날도 오는 거니까 그때까지 좀만 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지우님 파이팅입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옥수사진관 쉬운 얘기 이상순 너와 너의

옥수사진관 쉬운 얘기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이상순의 노래 너와 너의 였습니다. 7276님께서요. 매일 새벽 햄디보다 하루를 빠르게 시작해서 햄디의 상쾌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드는 화물일 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새벽 동이 트는 하늘이 예뻐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햄디 파이팅! 아, 저의 단짝 아내 이름도 한번 불러주세요. 오늘은 같이 나왔거든요. 배진숙 사랑한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7276님 그리고 배진숙님 반갑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일찍 일어나시네요. 저보다 하루를 빠르게 시작하신다니 도대체 몇 시에 기상하시는 거예요? 7276님 일찍 일어나는 자만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겠죠. 진짜 요즘에는 해가 이렇게 빨리 뜨기 때문에 웬만큼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새벽동 트는 모습을 목격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7276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귀한 사진을 또 보네요. 감사합니다. 아내분과 함께 지금 일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그쵸? 같이 지금 계시다고 하는데 두 분 다 일 파이팅 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4885님 부산이고요. 강아지 산책하러 나왔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강아지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이 뒷모습은 4885님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실까요? 누가 찍어주신 건지 굉장히 특이한 구도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강아지도 굉장히 부지런하다. 강아지들이 아침잠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저 고양이 키우는데 저희 고양이도 새벽부터 이제 저와 함께 기상을 해서 물부터 마시고 막 뽈뽈뽈뽈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 굉장히 부지런한 강아지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또 아침에 견주분들은 이제 이 산책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고양이는 산책은 필요 없고 고양이는 이제 장난감으로 놀아주기 시간만 가져주면 되긴 하거든요. 우리 7276님, 4885님 사진 문자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풍경 아니면은 나 지금 뭐 하고 있다, 나 지금 산책 중이다 등등등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시는 사진들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들어드리겠습니다. 프랩의 As It Was.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요, 2017년 6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4위 그리고 1위 곡 만나볼 텐데요. 4위는 황치열의 매일 듣는 노래입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로 데뷔한 황치열 씨가 중국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큰 인기를 끌면서 데뷔하고 처음으로 발표한 미니 앨범의 타이틀이었고요. 1위는 One of a Kind 지드래곤의 무제입니다. 지드래곤 솔로 미니 2집의 타이틀곡으로 당시 무제뿐만 아니라 이 앨범에 수록된 수록곡까지 음원 사이트 줄세우기 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자, 그럼 두 곡 듣고 올까요? 황치열 매일 듣는 노래, 지드래곤 무제.

유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7년 6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 4위 황치열 매일 듣는 노래 그리고 1위 지드래곤 무제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황치열 씨가 이때 정말 엄청나게 핫해졌잖아요. 노래도 노래인데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보여주셨던 그 소탈한 모습이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다가 근래 들어서 최근에 황치열 씨는 뭐하고 지내시지? 하고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앨범을 내셨네요. 6월 26일에 I Love Summer라는 앨범을 내셨던 걸로. 저는 궁금한 게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이 거처를 궁금해해 주신다면 진짜 고마울 것 같거든요. 뭔가 떠올려 주시고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여러분들도 저를 궁금해하실까요? 뭔가 저희는 이제 아나운서들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매일매일 매체에 얼굴이든 목소리든 드러내게 돼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할 순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이렇게 매일매일 방송을 하다가 뭐 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해서 사라졌을 때 나를 그리워할 사람, 왜냐면 우리 연예인은 아니니까 그리워할 사람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황치열 씨 전 진짜 최근에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었거든요. 이분은 뭐하고 계시지 하면서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셨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사 가족분들도 제가 갑자기 어딘가에 사라지면 저 찾아주실 거죠? 찾아주셔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노래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8832님께서요. 햄디 반가워요. 햄디의 TMI 대방출을 듣고 있으면 기분 좋게 미소 짓게 돼요. 아침에 상큼한 비타민 같은 목소리 감사해요. 오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이 많죠 여러분? 저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상하 가족분들의 사연을 보면 할 말이 많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이렇게까지 많은 편이 아닌데 평소에 에너지를 많이 모아놨다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다 쏟아붓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조금 DJ가 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저희 TMI 대방출을 좋아해 주시는 분도 계시다니 참 힘이 납니다. 더 많이 수다 떨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선웅님, 지금 눈물이 너무 나요. 양파 썰다가 폭풍 눈물 흘리고 있어요. 흑흑흑. 아, 왜 이렇게 매워요. 국산인데. 양파는 네, 눈물이 나죠. 그쵸. 네, 선웅님. 양파 썬 그 손으로 지금 문자 보내고 계신 거 아니죠? 그러면 휴대폰에 살짝 양파 냄새가 날 것 같은데. 손 잘 씻으시고 그 손으로 눈 안 만지게 조심하시고 네, 뭐 음식 지금 준비하시다가 양파 써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자, 노래 이제 듣고 올 시간이 됐습니다. 선미의 블루 함께 듣고 오시죠.

선미 블루 들려드렸습니다. 7101님.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게 돼서 공항으로 가는 중이에요. 일하러 가는 거지만 공항 가는 길은 언제나 즐겁네요. 그쵸. 진짜 공항 가는 길은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해외 출장을 이 회사 다니면서 딱 두 번 가봤어요. 작년에 사장님 귀는 당나귀기 프로그램 때문에 튀르키예를 한번 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 행사를 진행하려고 자카르타에 갔었는데 진짜 일하러 가는 건데 해외 출장은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너무 좋고 정말 고된 스케줄이긴 했는데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스케줄 속에서도 그냥 해외에 간다는 것 자체가 설레고 네. 와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해외 출장을 다 와보네? 이 기분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웠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아, 이게 참, 저도 외국에서 꽤나 살았었지만, 한국에 오래 있다가 가끔씩 이렇게 여행이든 뭐 일하러 가든 나가주는 그꽤 콧바람 쐬는 것처럼 참 기분 좋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오래 있으면은 역시 한국이 최고야! 역시 집이 최고야! 하고 다시 한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죠? 어쨌든 7일 공휴일님 안전하게 조심히 무사히 해외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다녀오셔서 어떠셨는지 또 후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무진의 예상 함께 듣고 올까요?

0: 한혜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0: 보험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실까요? 하고 싶은 말들도요.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는 적재,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 함께 듣고 올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몽환적인 분위기의 곡을 들으면서 또 그 속에 유용한 영어 표현까지 알아볼게요. 오늘의 미션 문장 들어보시면서 영어 문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번째, 모두 당신의 속셈을 알아요. 두 번째, 당신의 진심을 믿을 수가 없네요. 세 번째, 당신은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죠. 네,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Zola Courtney의 2021년 발매곡 Superstar이라는 곡입니다. 특히 이 곡 중간에는요, 랩도 들을 수가 있는데 미국 래퍼인 Calibrate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 찾아봐야 되겠죠? 모두 당신의 속셈을 알아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이 곡의 도입 부분이었습니다. 이펙터 때문인지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로 확실히 느껴지기도 해요. I heard that you were a superstar. 이 가사부터 들렸어요. I heard that you were a superstar. 이처럼 들렸는데 나는 당신이 superstar였다고 들었어요. 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들었어요. 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Your good looks won't get you too far. 이 가사는 어떤 뜻일까요? 당신의 your good looks, 좋은 외모는 won't get you too far. 당신을 너무 멀리 가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게 직역 버전이죠. 이 문장은요. 특히 get you too far. 이라는 부분을 미리 이해하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Get you too far. 오랫동안 성공하게 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러면 당신의 좋은 외모만으로는 당신이 오랫동안 성공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라는 경고성 메시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Your good looks won't get you too far. 그 다음, Everybody knows your name. 모두가 당신의 이름을 알죠. Everybody knows your game. Your game. 이번에는 game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그래요. 속셈 혹은 수법 정도가 되겠습니다. 모두 당신의 속셈을 알아요. 미션 문장입니다. Everybody knows your game. 네, game이라는 게 가사 속에서 이처럼 속셈이나 수법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I heard you were a superstar. 네, 동일한 가사가 한 번 더 마지막에 들렸어요. 나는 당신이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죠?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당신의 진심을 믿을 수가 없네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역시 영국식 발음으로 can't가 can't로 들렸죠. So leave me if you need me. 이 소절부터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 leave me, 나를 떠나요. If you need me. 무슨 뜻이죠? 당신이 나를 필요한다면, 필요로 한다면, 내가 필요하다면 나를 떠나요 라는 문장입니다. 과연 어떤 뜻일까요? 사실 if you need me 대신에 if you need to를 if you need me 이처럼 앞에 있는 so leave me 이 부분하고 라임을 맞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필요하다면 나를 떠나요. 근데 필요할 때만 나를 찾을 거라면 그냥 떠나요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아니면 감정이 이 속마음하고 내뱉어지는 말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속으로는 나를 필요로 해달라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나를 떠나 이렇게 쿨한 척하는 것 같기도 해요. I can't count on your loyalty 라는 가사 들으셨죠? I can't count on your loyalty 라고 익혀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믿을 수가 없네요에 해당하는 가사였어요. 이 중에서 count on 이라는 표현 익숙하시죠? 누군가를 믿거나 의지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 can't count on your loyalty. 근데 can't가 있으니까 당신을 믿을 수가 없는데 특히 your loyalty, 당신의 진심을 내가 믿을 수가 없네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I said, leave me if you need me. I can't count on your loyalty. 네, 반복적으로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미션 문장이에요. 당신은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죠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잘 들리셨죠? When I said I need company. 내가 동반자, 동행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When I said I need company. 그죠? Need someone to comfort me. 이번에 뭐래요? 나를 comfort 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comfort라고 하면 위로해주다 라는 뜻이죠. 나를 위로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You take all my energy. 이 부분 들으셨죠? 당신은 내 에너지만 다 빼앗아갔죠. 당신은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갔죠. 라는 미션 문장입니다. You take all my energy. 그러면서 Is you really feeling me? 라고 했어요. Feel me 라는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 나를 진심으로 관심 있어 하다, 좋아하다, 뭐 끌린다. 이런 상황에서 feel me, feel he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맞춘다면 Are you really feeling me? 이게 옳은 표현이겠죠. 근데 지금 Is you really feeling me? 라고 들으셨는데 지금 힙합의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사 속에서 활용 가능한 표현이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긴 해요? 라는 질문으로 Are you really feeling me?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심이 안 느껴지면은 상처가 굉장히 많이 되겠죠. 이 곡 함께 들어볼게요. Cale Borate가 피처링한 Zola Courtney의 Superstar.

이제 가사 내용 기억하시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모두 당신의 속셈을 알아요. 이때 게임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Everybody knows your game. 맞아요. Everybody knows your game. 이거였습니다. Everybody knows what you're up to. 네, 이 구문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가 있을 거예요. What are you up to? 이런 질문 가능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너 무슨 속셈이야? 라고 할 때 What are you up to? 라는 질문을 합니다. Everybody knows what you're up to.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또 다른 구를 통해서 대체 문장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의 진심을 믿을 수가 없네요. 이때 우리가 들었던 구가 count on 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I can't count on your loyalty 이라는 가사를 들어봤습니다. I can't trust you anymore. 이런 말이겠죠. 세 번째, 당신은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죠. You take all my energy. 아주 또렷하게 들렸던 부분이었습니다. You take all my energy. You make me feel drained. You completely drain me. 이렇게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치게 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Everybody knows your game. Everybody knows your game. Everybody knows your game. Everybody knows your game. 두 번째, 당신의 진심을 믿을 수가 없네요. I can't count on your loyalty. I can't count on your loyalty. I can't count on your loyalty. 세 번째, 당신은 내

0: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죠. You take all my energy. You take all my energy. You take all my energy. 네, 이처럼 힙한 곡을 들으면서 유용한 영어 표현까지 알려드렸어요.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장생.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우리만의 댄스 신곡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김지민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시골에서 엄마가 팥죽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엄마표 팥죽은 언제나 진하고 고소하고 담백하답니다. 이따 애들이랑 팥빙수나 해먹으려고요. 윤종신 팥빙수 신청합니다. 귀하다 귀해. 정말 이 수제 팥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항상 그 시중에 파는 팥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저 팥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 부럽습니다. 지민님 맛있게 드시고요. 팥빙수 아이들이랑 냠냠 시원하게 잘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윤종신 팥빙수.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4052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올 여름은 작년보다 시원해서 좋네요. 계속 매년 이랬으면 좋겠어요. 리센느 데자뷰 신청합니다. 그쵸, 요즘에는 날씨가 막 사람들이 지중해 날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리센느 데자뷰 함께 들어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8099님. 스트레스가 쌓이면 충동적으로 낭비를 하는 편이거든요. 한때는 매니큐어에, 그러다 아이돌 앨범에, 신발에, 가방에, 이제는 구제옷에 꽂혀서 신나게 구매하고 있어요. 저란 애는 왜 그런 걸까요? 키오프의 스티키 신청합니다. 아,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저도 그런데 되게 충동성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막 폭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한 번은 괜찮은데 반복되면은 사실 좋을 게 전혀 없거든요. 8099님, 나중에 뭐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더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으니까 꼭꼭꼭 이제 충동 구매 같은 거는 적당히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만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같이 들으면서 스트레스 좀 풀어보자고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 함께 듣고 올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볼게요. 이 보라님께서요, 필라테스 3일차입니다. 할 때마다 사시나무 떨리듯 몸을 바들바들 떨다 가는데 너무 괴로워요. 인정. 필라테스 운동 안 된다. 필라테스가 뭐 왜 운동이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진짜 제대로 필라테스 한번 해보시면요.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정말 내 몸이 이렇게 떨릴 수 있다고 싶을 정도로 그 특히 코어에 힘이 안 잡혀 있으면 바들바들바들바들. 아, 저도 그 기분 알죠. 그리고 그 다리도 막 발발발발 떨리고 그래서 굉장히 필라테스 할 때 우리 선생님들께 조금 민망했던 기억은 나네요. 보라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필라테스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운동입니다. 0685님, 조기축구하러 왔습니다. 다들 명퇴한 배불뚝이 아저씨들이라 운동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되죠, 되죠. 뭐 살짝 덜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축구라는 게 얼마나 그 많이 뛰어다녀야 되고 또 이게 슛할 때 들어가는 그 다리의 힘. 저는 여러모로 정말 많이 운동이 되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0685님 축구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미라클 운동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이보라님 그리고 0685님께는 운동하고 맛있게 드시라고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현아의 버블팝.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아주 깊은 우정은 연인과 같다.
1: 자기야, 오늘 뭐 해?
2: 자기, 나 슬퍼. 나 오늘 야근해.
1: 진짜? 그럼 나 누구랑 놀아?
2: 우리 유원이 심심해서 어떡하지? 그냥 확 야근 째버릴까?
1: 째라. 나랑 놀자 놀자. 나랑 갈비 뜯으러 가자.
2: 아, 갈비 좋다. 우리 자기 갈비 먹고 싶어?
1: 갈비 먹고 싶어. 갈비 먹으러 가자. 갈비.
2: 그럼 나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자기 나 토요일에 못 만나면 어떡하지? 괜찮아?
1: 토요일?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그날 일하면 되지롱.
2: 우리 자기는 정말 천재다. 그럼 끝나고 나서 콜할게. 이따 봐.
1: 이따 봐 자기야.
3: 뭐야? 오빠 그 표정 뭐야?
4: 죽을래? 야, 내가 동기로서 충고하는데 사무실에서 애인이랑 통화하지 마라. 진짜
3: 애인? 애인 같은 소리 하네. 친구거든.
4: 에? 남사친이랑 그렇게 통화한다고? 너 그럼 더 문제 있는 거야 너.
3: 아니야, 여자야 얘.
4: 아니 무슨 여자야. 통화를. 야, 너 받침 없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야, 왜 자기라고 부르냐 근데?
3: 아니 오빠, 원래 찐 우정은 연인과도 같거든. 뭐 말해주면 아냐. 남자들은 절대 모를 거다 아마.
4: 아이 남자 똑같아. 야 남자들도 친한 사이에서 얼마나. 야 어?
3: 뭐 친한 사이에 자기라고 불러? 애교 부려?
4: 자기 아우 아우 소름 돋아. 아우 아우 주먹부터 그냥

0: 저스틴 비버 베이비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아주 깊은 우정은 연인과 같다 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다들 속은 괜찮으신지.
2: 자기
0: 아침 이 새벽입니다. 새벽.
1: 아, 코에다 거는 날 알고 죽는 줄 알았어요.
2: 자기
0: 자기 아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여자들끼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좀 애칭 같은 것도 부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명 같은 것도 좀 부르면서 친하게 붙어 다니고
1: 그리고 막 네. 그 이름에다가 옆에 하트 붙여놓고 막.
0: 맞아요. 하트는 붙여놔야죠.
1: 붙여놔야 된다고요? 그게 뭐 의문입니까?
0: 아니 뭐 근데 그게 친구별로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애교가 많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이고
1: 아니 같이 밥 먹으러 네. 가잖아요. 그러면 동기들끼리 먹을 때 정은혜 아나운서랑 동갑이다 보니까 더 친하게 지내요.
0: 네.
1: 둘이 아주 길 가다가 보면은 아우
0: 아니 근데 제가 저는 솔직히 좀
1: 나 여기 다쳤어. 다쳤어. 아프겠다. 호해줘. 이러고 아우 진짜 내가
0: 아니 저 해명을 하겠어요. 저는
1: 아니, 이렇게
0: 그런
1: 그대로
0: 성격이
1: 하잖아요.
0: 아니에요. 저는 좀 시크한 스타일이에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 근데 이 정은혜 아나운서가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1: 왜 갑자기 말을 놓고 그러세요. 정은혜가라뇨.
0: 아니 우리 은혜 아나운서가 굉장히 애교도 많고 귀여운 스타일이라 저는 옆에서 이제 그거를 잘 맞춰주는 거죠. 아니 또 뭐나 보고 있으면 그런 애교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1: 아 그렇죠. 네.
0: 근데 뭐 다른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막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박철규 아나운서는 그랬죠? 이런 거

0: 아내분께는 하시는 편이세요? 아유, 애교?
1: 그렇죠. 네, 아내랑은 하죠. 집에서 둘이 그러고 상황극하고 놀기도 하는데 남자들끼리 안 하는데 제가 딱 요 사연을 읽으면서 한 명 딱 생각났어요.
0: 어?
1: 제가 그 군대 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0: 네.
1: 결혼식 사회도 제가 보고 뭐 지금도 왕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술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네. 오빠, 오빠 그건 아니지 않아 오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0: 어머나 오빠 남잔데? 네네
1: 자기야 그건 아니지 김호영 씨 스타일로.
0: 아 자기야는 많이 해요.
1: 자기야
0: 네.
1: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0: 네.
1: 그 친구 제외하고는 이렇게 막 콧소리를 낸다거나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0: 아 이게 참 뭐 친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긴 하지만 뭐 주변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살짝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 여자들끼리의 네. 그 친구 관계가 깊어지면 약간 남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같이 가는 거.
0: 아 화장실.
1: 팔짱을 끼고.
0: 학창시절 때. 네. 네.
1: 화장실 같이 가자 하면서 팔짱을 꼭 끼고 가잖아요.
0: 네.
1: 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0: 그냥 뭐 혼자 가기 외로우니까 화장실 같이 가자. 같이 이제 화장실에 가서 각자 할 일을 하고
1: 네.
0: 거울도 같이 봤다가 하자 이러면서 같이 가는 거죠. 뭐 그 정도는
1: 아,
0: 뭐.
1: 그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가끔 저 아내도 좀 그런 편이었긴 한데 이게 수다를 떨어요. 카페 수다 떨다가
0: 네.
1: 아 이제 집에 갈 거야 라고 했는데 한 30분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0: 네.
1: 집에 간다고 했는데 왜 연락이 없지 해서 알고 보니까 얘기를 다 했는데 정류장에서 얘기를 더 하다 보니까 30분이 지났다는 거예요.
0: 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이제 헤어질 때 멘트가 아 집 가서 전화로 더 얘기하자 나중에 더 얘기하자 이렇게 해도 해도 할 말이 끊이지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1: 야, 아니 그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0: 저는 가끔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진짜 남자친구가 없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1: 그러니까요.
0: 할 때가 있는 게 여자인 친구들로 너무 이 많은 것들이 충족이 돼요. 감정적인 것도 채워주고 가끔은 정말 막 선물 같은 것도 주고받는 친구도 있고 연락을 매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는 정말 매시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이 딱히 안 느껴지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0: 네.
1: 그 부재가 되게 크거든요.
0: 아 진짜요?
1: 그래서 뭔가 더 외로워지고 뭐 오히려 여사친들이랑 연락을 하던가 아니면
0: 네.
1: 새로운 사람을 만나던가 이렇게 하는데 여자분들은 매일 연락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딱히 그런 부재를 못 느끼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굳이 뭐 남자친구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요즘에는 많이 저도 들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이러다가 좀 더 연애를 못할 것 같아요.
1: 그렇게 옆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0: 이게 문제인 게 제가 진짜 연인처럼 지내던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1: 아,
0: 지난주에 뭐 축하해줘야죠. 저도 언젠간 하겠죠.
1: 하겠죠. 네.
0: 뭐 항상 이렇게 마무리는 좀 씁쓸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1: 아유 금요일인데 아, 저녁에 또 신나게 노세요.
0: 불금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 함께했고요. 저희는 박철규 씨 보내드리면서 김민석 사랑의 언어 들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1: 안녕히 계세요.

0: 김민석 사랑의 언어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DJ 허유원입니다. 8771님, 얼마 전에 첫 직관 야구 갔다 왔어요. 하나 팬인데 이겨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야구 직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실제로 그 경기장에 가서 스포츠를 즐겨본 적이 살면서 한 번도 없어요. 야구는 정말 가고 싶은데 평일에 몇 번 친구들이 가자고 했었는데 제가 7시 뉴스를 대구에서부터 한 거를 생각하면 거의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겹쳐서 항상 못 갔고 주말에는 한번 시간 내서 가자 해놓고 한 번도 못 갔어요. 제가 저희 KBS의 I Love Sports라고 심야 시간대에 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대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야구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대타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문동주 선수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나 한화팬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응원하기 시작했어.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문동주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인해 지금 못 뛰고 있잖아요. 근데 마침 8771님께서 한화팬이시군요. 이겼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진짜 직관 한번 이렇게 마음이 들면은 조만간 이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갔다 와서 여러분들께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팬분들 많으시죠? 다들 어디 팀 응원하세요? 요즘에 야구 최근에는 못 봤는데 축구 때문에 다시 보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6: 쇼리실라!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우리

0: 집에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엠플라잉의 환절기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은 수분을 가득 머금은 비구름으로 뒤덮였고요. 곳곳이 빗길이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론 빗길인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1차로가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여의 하류부터 속도 뚝 떨어져 있고 이전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쪽으로 구리 쪽 강변북로도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 쪽 정체 통과에 벌써 4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도 인천방향 영동선 마성터널 안 5차로 고장난 차 처리 구간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강릉 쪽은 서창 분기점 일대로 출근 정체 막 시작됐고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 시흥 요금소 일대로 속도 줄이고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부터 한남대교까지도 내내 답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두 눈을 감고 누우면 왜 네 얼굴이 떠올라? 별일 아닌 듯 하다가 가슴이 내려앉다가 스치는 일인 게 아니라는 걸 그것만은 분명한가 봐. 사랑인가 봐. 김범수의 나타나 중에서. 7월 3일 금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의 아침에 나타나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김범수의 나타나,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1999님, 우아조 청취한 지 1년이 넘어가네요. 아침마다 버스를 같이 타시는 아주머니께서 매일 뭘 그리 듣는지 물어보셔서 깜짝 놀랐어요. 우아조 소개했어요. 지인분이 아니고 늘 비슷한 시간대에 보다 보니까 얼굴이 익은, 한마디로 그냥 모르는 분이었던 건가요? 들을 때 1999님 표정이 좋으셨나 봐요. 와, 모르는 분께 소개도 해드리고 우아조를. 감사합니다. 6187님, 출근길 항상 에너지 충전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주셨고요. 5543님, 안녕하세요. 고1 아들 등교시키느라 출근 시간이 앞당겨졌는데 덕분에 뜻밖의 행운을 만났네요. 라디오 주파수 윤목민이었는데 드디어 정착할 곳을 찾았습니다. DJ님 목소리도 선곡도 제 취향에 딱이에요. 5543님과 만나는 행운이 저에게도 왔네요. 이은미님, 8월 1일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나이도 많고 좀 걱정은 되지만 이곳에 미련은 없어서. 저 잘하겠죠? 오, 퇴직과 이직이 바로 연결이 되셨나 봐요. 쉬는 틈 없이 그냥 바로 이직하시는 건가요? 뭐 마음은 이미 정리되신 듯하니 끝인사 잘 나누시고 새 직장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 잘 하시길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는 샵1061,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생명보험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스.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스. 철제 선반은

0: 건강한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아이유의 너랑 나 강주영님 신청곡이에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김은숙님, 44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경아님 축하해 주실 거죠? 70대 할머니가 된 지금도 쑥스러움이 많아요. 박기철님, 손녀 박세은의 두 돌입니다.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8233님, 다이어트해서 29kg 감량했어요. 비록 사랑 고백은 잘 안 됐지만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고 열심히 운동해서 살 뺀 저 축하해 주세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1040님, 이번 주 일요일 제 친구 재원이 생일이에요. 재원아, 생일 축하한다. 서로 바쁘고 사정이 있어서 잘 못 만나지만 늘 고맙다. 부디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용인에서 친구 은지비가.

아쿠아의 턴백 타임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기쁜 소식 전해드렸어요.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세트 쿠폰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축하하고 싶은 사연, 축하받고 싶은 사연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7071님이 둘째 재혁이가 라디오에 자기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연 보내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라고 문장도 보내주셨어요. 재혁아 유치원 잘 다녀와. 아, 좋아해 주면 좋겠다. 4397님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매출이 많이 줄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어르신들을 좋아해서 40대엔 무료봉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 현실이니만큼 돈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저에게 딱 맞는 직업 같아요.

어르신들께 웃음 드리니까 제가 인기가 많답니다. 오, 뿌듯하시겠는데요. 보람도 크시겠고. 5707님. 퇴근하고 가족들 저녁 뭐 할까 매일 고민입니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항상 맛있게 먹어주는 가족들 고마워요. 매일매일 뭐 먹을까? 그것도 그렇게 고민되는데 만드시는 건 오죽하시겠어요. 정성 가득 들어간 집밥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2365님 출근하려는데 얘네들이 출몰? 요즘 일이 좀 안 돼요. 남편도 제 기분도 안 좋아서 서로 눈치 보면서 떨어져 있었는데 얘네들처럼 딱 붙어서 힘을 주고 싶어요. 남편 힘내자 아자아자 파이팅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사진 속에 얘네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2365님은 긍정 전도사세요, 정말. 세상에 차창에 붙어있는 러브버그라고요. 저는 요즘 정말 피하느라 바쁜데 2365님의 이 긍정어린 시선에 한수 배웁니다. 두 분 파이팅이에요. 8289님 신청곡 듣죠? 웬디예요. When this rain stops.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빨갛게 익어 나뭇가지에 무겁게 달려있는 자두를 찍은 사진. 요즘 자두를 수확하느라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온몸이 땀 범벅이지만 잘 익은 자두를 보면 신이 난다. 어렸을 적 친구가 자두 과수원을 해서 하굣길에 들르면 친구 어머니께서 빨갛게 잘 익은 자두를 주셨는데, 별다른 간식이 없던 시절 한입 베어문 자두는 달콤하고 새콤하고 정말 맛있었다. 그땐 내가 자두 농사를 지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 친구 어머니처럼 한알한알 소중한 자두를 따고 있는 내 모습이 신기하다. 이렇게 잘 익은 자두를 친구 어머니께 드려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강렬한 햇볕을 받아 잎의 초록색도 자두의 빨간색도 더욱 선명하던 어느 날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다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오늘의 일상한 컷 3832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거든요. 자도 따는 일 많이 힘드실 텐데도 신난다고 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농사 잘 됐나 봐요. 다행입니다. 더운 날씨에 체력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친구 어머니가 보시면 가슴이 따뜻해지실 것 같아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3832님께 보내드립니다. 일상한 컷, 일상의 시선이 머문 장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임혜영님, 20살 아들, 18살 딸 깨우느라 아침마다 힘드네요. 스스로 일어나야 하는데 그리 어려운가 봐요. 잠순이인 저는 그 두 자녀분의 어떤 상태, 그걸 너무나 심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또 사실 엄마가 계시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비빌 언덕이잖아요. 2672님, 제가 은비트,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아, 들으시는군요. 거기에서 배운 건데 요즘 신조어로 야호를 한다네요. 젊은 사람들이요. 저는 연식이 좀 있어서 적응이 안 되네요. 그냥 전 따봉이 좋아요. 경아님 따봉. 항상 아침마다 청취자를 즐겁게 해주시니 경아님은 따따따따 따봉.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따봉을 몇 개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거제 야호 하는데 저게 뭔 말이야? 그랬다니까요. 하지만 또 뭐 우리도 우리 때 어른들은 도대체 쟤네들은 무슨 말을 해? 했던 그런 유행어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려니 하는 거죠. 저도 이해 쉬운 따봉이 좋습니다. 감사해요. 따봉 2672님 같이 노래 들을게요. 3914님 신청곡입니다.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이어서 우효의 민들레.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0996님, 7살 아이가 다음 달 말부터 방학이라 근무 중인 학원에 휴가 보고를 올렸어요. 아, 같이 보내시려고요. 꼭 휴가를 받아내서 다음 주엔 아이와 함께 우아조 듣고 싶네요. 그러면 꼭 같이 인사 주세요. 0390님, 요즘 들어 퇴사를 생각해요. 저보다 한 달 늦게 들어온 3살 어린 후배 직원이 제가 청소하는 방식에 대해 퉁명스러운 말투로 지적을 해서 속상하고 서럽네요. 이렇게까지 지적을 당해야 하나 싶고, 그래도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이런 이유로 나가면 속상할 것 같아서 버텨보렵니다. 혹시 뭐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셔야 하나요? 왜 지적을 하지? 그리고 그걸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퉁명스럽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 아, 어떡해요. 사실 사회생활에서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정말 큰 부분이긴 하지만 나의 선택을 남이 던진 그런 가시돋친 말 때문에 결정하는 건 좀 속상한 일인데요. 최대한 무심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또 속상할 때마다 저한테 일러주세요. 3535님, 뜬금없이 딸 아이가 엄마는 행복해 라고 톡을 보냈더라고요. 이제 자식 걱정은 다 내려놓고 엄마만 생각하고 행복해지라고 하네요. 자기는 이제 잘 살 거니까 신경 그만 써도 된다고요. 참나,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철 들었나 봐요. 하셨네요. 어머,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마음을 따님이 엄마에게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샘 스미스의 노래 듣습니다. Stay with me. 이어서 에드 시런이에요. Shape of you.